0: 프라임 Q10도 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혈전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거나 뭐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우대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10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 보신 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네 보신 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0: 네,
1: 약재할 때는.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노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이 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 하는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도할 때 있거든, 예,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예, 송파지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번에 그래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날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또 얘기하고도, 한 번에 뭐 두 번 뵙기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요은 금지 납니다.
1: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네, 도품은 아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네, 해결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 하면서,

0: 이 지침하고 이러던 증상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그래 가더나이 속이 편안하니 가더나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성 신하는 게 영성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지금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예, 어떻게 땀이 나는지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도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혈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그래던 게, 예,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힘이 나고. 예, 예. 그래가지나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래, 언니 보시 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서 알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녀 보시완 하면은 어쨌든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뇌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건리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지금 휑하지 않고 예. 우리 집에 층님의 층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1: 비틀댄단 말이죠.
3: 네, 그런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1: 예, 궁지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합니다.
3: 이렇게 걸더니 지금의 건네력은 필요 없습니다. 뭐.
1: 약으면 바로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예, 건네 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3: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백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네, 우리 아저씨의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걸린 다음에 그냥 그치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거에 뒷골이 위하고 어림쓰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맥이 없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리보신하는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어림쓰이 나던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네. 혈압 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의 고집이 신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니 혈압약 아이다 쌌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쳤는데 혈압 조절이 응달됩니다. 지금
1: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4: 예. 말을 잘 아이 들었단 말입니다. 됐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이 건리보신하는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로도 예, 어선우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리보신하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리보신하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1: 전열선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4: 아 아, 그래.

0: 이게 소변을 하려 밤에 한 네 번 보는지 쉰 것 같지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걔는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도 계속 사파이 누워있는다고 내 일에 넣던 게 아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난다. 다리 맥이. 예.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고
0: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용도습니다. 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제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1: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리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0: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야 개발 안 하고. 선생님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예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예가 생깁니다. 특히 콩파,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매번 진안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소변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눈덩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양순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이 자세히 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눈덩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3: 내일 저기 지금 양옆 육반인데 그도 내일 저기 왔어요. 정력이네 없었습니다.
1: 네.
3: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병살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돌아왔습니다.
1: 네.
3: 기존에 지내올까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전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약수 이따미리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지내 초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침에 초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딱 치료되는 약인가 초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진짜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지금
3: 있으면 예. 예, 지금 이전에 다 알긴다 살누기 이름 다음에
1: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썼습니다. 네. 뭐 침도 맞고 뼈가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때 아픈 것도 영 많이 나서 썼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계 통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3: 네, 이제 동맥동에 헐지도 높았는데 병원 내가 검사한테 욕만 좋아졌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신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세요. 좀 진료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3: 네, 선생님 내지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대달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예보시환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네.
4: 예, 건예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후유증으로 어전에 예,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예보시환을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후리떠분하고 머리가 바삭한 것처럼 그러던 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고 예, 그리고 맥이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도와질 때 활동이 참 들어요. 경제상에서도 또
0: 요구해.

0: 해준다지 고할 땅에 장판에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래. 저도 살짝할 것 같고.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신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흥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청열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라는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어 명절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병팀 선수들의 응원과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천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민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민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원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헌신이 하나의 선율로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책을 읽고 꿈을 나누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김일 작사, 박인일 작곡의 롱들의 하고가로 그 시절 청춘의 푸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허강일 작사, 홍상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는 가슴에 묻어든 고향을 불러오는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연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윤건원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녕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북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성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기학 혈배강의 요새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898원을 오릅니다. 약간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씩 오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이 집에 있는 거두나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안쪽은 공장에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띵진 내구 소리에 먼저 자기 거 남겨놓아야 되겠는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띵진 내구 소리에 그만한 거 남겨놓으세요. 날짜도 다 좋은 겁니다.

0: 회사가 다 나쁜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2028년 6월 달에 또 치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이 오래 잡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걸로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부터 좋습니다.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10세트에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또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그리고 16세트 더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더 드리고 또 짐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짐은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책임지는 각도에서 예, 우리 지금 떠우디라는 거 이거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한데 떠우디라는 게 뭔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치료 과정에서 뭐 모든 이런 서약들을 끊는 방법이 제한테 다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까지 다 떠우디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좋을 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굽은 기름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서 대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신주 신명력임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신명이란 거는 이건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신 이런 거 자꾸 말하는 거 하는데 기실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동물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내세 많아지면서 점점 기억력이 못해지는가 예, 개체면 또 이런 우울증 증상이라 나타나는가? 지금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우울증은 뭐가 관계되는가?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왜냐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항상 검사 끝에 결과를 말하는 게지 이 병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여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래 병 보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신명 우리 간단하게 놓고 말하면 예,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 검사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 돌아왔다면 그럼 나는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병 본 지도 20년 넘어되고 환자를 많이 접촉해 봤죠. 별난 사람 다 접촉해 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단위 좋다나 할까나 이런 보쇼람 있어가지고서 뭐 나 병원 가면 다 보쇼하는데 뭐 내 돈 아예 쓰는데 뭐 예, 내 돈 적게 쓰는데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마다 검사하고 해서 해마다 다 정상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이때까지는 감기약도 안 먹어봤습니다. 병원 별로 댕기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용 건강합니다. 이러던 게 불쇠로 아침에 반신이 좀 말아야 듣고 막 중풍이 시기 와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병원에 의거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신주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이렇다면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합니다. 예?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드는데 중의하고 서의가 다른 점 뭔가 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예? 서의는 죽은 사람 놓고서 시체를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시체는 감정이란 게 없습니다. 뭐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중의는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경락이라면 다 이게 중의에서 나온 겁니다. 경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근데 경락이 어디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뭐 전기선처럼 있는 것 아니고 그런데 경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구를 가지고서 이 경락을 통할 수 있게끔 하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설명하는가 산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어쨌든 그 서시자랑 가게 되면 어 사람들이 그 승기에 또 앉아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면서 남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서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셔. 피르폐 검사하고 뭐 위경 해보고 하면서 다 검사해보세요. 몽땅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정신은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심장과 관계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주 신명이라는 거는 이김에서 문제 생긴다 할 때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에서는 불면증, 황제내경에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신양고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가 너무 활달해가지고서 우리 심장을 발동기라고 놓고 생각한다 할 때 발동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의 발동기 옆에 수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향은 발동기가 너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서 부단히 돌아나게 되면 열이 너무 세죠. 그럼 불이 붙습니다. 옆에 수의향은 무슨 작용하는가? 그 열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향 작용은 우리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양고성해서 열이 너무 세다 할 때 이럴 때 꼭 폐의 경락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혈배관과 건심골을 먹고 있습니다.
0: 두 가지 약 같이 쓰죠.
2: 예, 약이 다오니까.
0: 예, 예.
2: 그 나는 이렇게 이전에 중풍이 두 번 왔었습니다.
0: 뇌경색 두 번 하고, 예.
2: 예, 그래서 예, 항상 그래, 그런지 머리도 어지럽고, 메스겁고, 예, 눈이 부은 게 잠깐 뜯어도 막 두드려도 눈이 그냥 부었고, 예.
0: 네.
2: 예, 말을 하면 내 이 말을 하겠다는데 생각과 다르게 말이 다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2: 뻑뻑거림이.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많이 되고, 밥을 어째 먹고 뭘 먹어도 자꾸 어째 깨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예.
2: 예, 막 숨이 나고 막 깨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리고 몸이 약해진 내 생각이 든 나도 모르게 땀은 많이 줄줄 흘리면 옷 입어도 막 으슬하게 조금 땜이 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정말 뭐 병오이고 침이고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일 없을 때다.
0: 그
2: 열흘 지나면 또 다시
0: 찾다가
2: 헛가 못 봤습니다.
0: 예, 예.
2: 열흘 지나도 예, 아이 될 때다. 그 후 선생님이 친구가 해변한 이야기 좋다는 거에 에 소문 듣고 선생님이 설명 듣고 저리 이 병인 정말 나 이렇게 이 병을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모두 말하는 게 선생님 대단 용하다고 이야기 좋다고 그래서 내 마음 먹고 시름 삼아 먹어봤습니다.
0: 네.
2: 예, 먹은 게 어떤 거, 예, 이 약이 나에게 너무 좋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벌써 이 친구 첫날부터 마음이 고프나가, 예. 예, 모든 병이 완치되니 이런 기분이 나고 너무나도 기쁘지않을까?
0: 네.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얼마나 진절을 합니까?
0: 네.
2: 예, 정말 선생님 같은 부위 없습니다.
0: 지금 깨끼는 것도 많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병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환자의 책임감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이게 주니까 벌써 이 병을 치료하러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병이 정말 절반 이상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사람 기분이 좋게 되면 병이 한 절반 치료됩니다.
2: 예.
0: 벌써.
2: 예. 예. 선생님이 친절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하고 혈압 이렇게 혈병아 뭘까 혈압도 안정되고 깨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0: 네 특히 우리 네. 깨낀다는 거에 중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무슨 중풍이 와서 깨낀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한 방면은 중초에 물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음식이라면 제대로 내려 못 가고 이러면서 올리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후이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이엔이라는 게 이런 목구멍을 무슨 거 이런 뭐 음식 잡술 때나 물을 마을 때나 그게 기관지로 들어가 못 가게끔 인차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서 이걸 관할해주는 그 경락이 지금 막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그런 깨끼는 증세가 나타난데 한 방면은 그 지금 환자분은 근신관하고 혈배관 같이 쓴다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신관의 반샤, 시신탕,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위장도나 잘 움직이게 해주고,

0: 거화를 잘 되게 해주고 내려보낸 이런 작용이 있고, 한 방면에는 우리 뇌 동맥경화 이것을 해결해주는 우리 이 혈배강 이것을 같이 결합했거나 그런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깨끼는 증상이란 빨리 해결될 수 있죠.
1: 예, 아이 벌써 깨끼잖아요. 이게 벌써 파 뭐 쑥 내려가지.
0: 예,
1: 쑥 내려가 이렇다 말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미스겁지도 않고, 예, 내려가니까, 그러니, 아, 그럴까, 예, 정신 조금 나면, 눈도 이렇게 맑아지고, 예, 눈이 완전 둥그레진 게, 환하단 말입니다.
0: 그래, 우리 지금, 예, 그,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예, 제가 또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암이라면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게 되면 자꾸 올라오고, 그래 환자분처럼 이런 중풍이랑 걸려가지고서 이 잘 넘어가서 깨끼서 물이랑 자꾸 올리밀고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중약제 아주 좋은 중약제 있습니다. 이 선농분 저징에 그게 쇼스란 약제.
1: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호가받고 지금 예, 마음이 고프나고 정신도 나고 예, 예, 젊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기분이 지금 예, 뭐 사람도 다니고 이랍니다.
0: 예, 좋지.
1: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이 이야기 나 힘도 못해 생명이 죽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그러니까 웃음으로 예, 날에 날마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1: 선생님 이번에 이 약을 또 쏴려고 합니다.
0: 예, 예. 2288-0018번 전화 치세요.
1: 예, 효과가 좋으니까. 예, 잘했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예, 혈자광 안색이 썼습니다.
0: 네.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나고 예. 머리가 아팠습니다.
0: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예, 그렇지.
3: 예. 밤맛도 없고, 잠 잘 때는 항상 예,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예.
3: 예. 그 낮에는 예, 소변이 적은데, 밤에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이라도 뿌시 하고 나면
0: 네.
3: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어, 가에 나쁘죠.
3: 예. 예. 예. 불, 발이 붓긴다 하면 예, 신이 맞지 않아서, 그 스게아리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예.
0: 그렇지.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나.
0: 예.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같이 먹고, 예.
0: 네.
3: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예.
3: 예,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설사도 안 합니다.
0: 네. 예.
3: 그래,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0: 좋지.
3: 예,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리고, 이 면에 또 뭐 새로운 활동이 있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열쇠도 좀 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0: 좋죠.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에 대해서
3: 예.
0: 공장 측에서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10세트에 예. 10세트 더 드리고, 그리고 예.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3: 예.
0: 예. 지금까지는 한 세트가 698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에 좋을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예.
0: 2880018번
3: 예.
0: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정수희.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2: 네.
4: 저, 뭔가, 예. 저는 혈배강 좀, 계속, 예, 고소시도에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4: 예. 노공이 살 따위를 왔다 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심장도 계속 예서시 나가서 어제 거기 숨 차고, 그 다음에 한숨 나가고, 난 어떤 때는 막 겨우기도 하고, 예. 겨우는 특히는 이, 저, 뭐가, 그래, 그런지, 이, 저, 뭐가, 기억력 상실이 와가지고, 제가, 예. 그 처음에는 제가, 오, 이, 이랬으면 안 그래. 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명하자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남들로 이전에 웃었던 마음도 핸드폰 찍고서 핸드폰 차고,

0: 갖고 무슨 뭐 내가고 가서 무슨 거에 가시 무슨 거 가실라 가는지 모르. 어떤 데네 진짜 한두 번 이럴 정도 굳이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아이들에 따라서 약도 있으니까에 뭐 청약이고 그냥 친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 듣고서리 이 저 뭔가 절배강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다서 예 그 친구도 같이 썼습니다.
1: 네.
0: 특히 선생님 이 친구와의 이용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약은 약이지만
1: 네.
0: 약 그렇게 잘 그 효과를 뭐 저긴 조금 그걸 잡는 게 그 친구에서 이제 이 친구가 정말 선생님이 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더라 맙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약이 아직 있습니다.
1: 네.
0: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뭐 말도 거의 뭐 양배고시도 오른다는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저 뭔가 좀 약이 있어도 좀 이 지금 아직 쌀 때 장만해 하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예. 이번에 네. 값이 200원 오릅니다.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예.
0: 네.
1: 그래서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에 네. 활도 열매 좋습니까? 공장 측에서 도와야 되겠어요.
0: 네.
1: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신양고성 심장의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기실은 우리 인체내에서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한다 할 때는 예, 무조건 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내 음이라는 거는 피가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가 하면 심장에 피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세포가 대량적으로 상했고 이래가지고 심바오 그짝에 문제 생겨서 신양고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이 혈배강 쓰는 집인데 나는 지금 혈배강하고 그
1: 건신고 예.
3: 예, 건신고 같이 씁니다.
1: 같이 쓰죠. 예.
3: 예. 네, 이 약을 써보니까, 이 두 가지 약 같이 써보니까, 정말 우리 환자들에게는 중풍 환자들이나 심장이 나쁜 데나 소화해야 되는 데나 정말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네.
3: 예, 내가 직접 써보니까,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이거 쓰기 전에는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랑 병원 다 댕기면서도 약을 아무리 써도 효과 안 나더란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 내 선생님들 가서 진단 정확하게 받으면서부터 이 약을 쓰면서리, 그 다음에는 친구도 하면서리, 그런 선생님이 또 그 밀방약을 아껴줬대라.
1: 네.
3: 그, 어제 그런 밀방약이 그 아껴줬던가 하면 내 예용 심장이 그 명나빴습니다.
1: 네.
3: 예, 폐 결절도 있고, 예. 그리고 그 해금 싹 갈라 터져서, 입안이 말라서.
1: 네.
3: 예. 입안이 너무 말라서 해도 갈라터져 뱅편 없었습니다.
1: 그 어머님 우울증 증상이 나면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1: 전에
3: 예, 말하기도 싫고 예. 그래도 우울증이란 것도 어디 잘 낫는 병이니까.
1: 네, 그게 안 낫습니다. 예.
3: 안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정말 선생님은 맨발을 잘 만나서
1: 예.
3: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한 결과에 우선은
1: 예.
3: 정말 병만에서 해탈돼서
1: 예.
3: 이 해도 우선은 아예 갈라터진다. 네, 우선은 어느 새 시간을 예, 1년 넘어 지내와 봤다 말입니다. 예.
1: 예.
3: 예, 그런 게 예, 이렇습니다. 목이 다 말르고.
1: 네.
3: 그리고 예, 머리에서 땀이 막 떨어지고 이래던 게 예, 그거는 언영 소실되고 없습니다.
1: 혀가 말라드는 거는 우리 맥동이라는 약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장기가 만약에 발동기를 한다 할 때, 발동기 예. 열이 너무 과도하다 할 때는 예, 꼭 그 예. 수의향 그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향 작용은 피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 발동기, 그러니까 심장, 그 어간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피해가 주요하게 이 심장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우울로 머리를 올라먹게, 머리 올라가게 되면 열이 너무 세서 혀가 다 갈라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맥동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수의향 작용 엄청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호, 심장은 뿌리지 않습니까? 허克费金이랍니다. 그러니까 폐가 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克金 이런 돌을 놓고 말할 때에 직접 이런 요리사 올라가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혀가 막 말라들거나 이런 현상이 해결되고 우울증 증상은 여기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고 예. 환자분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밀방약이래. 기실은 무슨 이런 건 사람들 잘 모르겠거나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고대로부터

0: 다 유명한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에 그거 예. 특히 이런 우울증이나 왔댔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그 달걀 노란 자시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약을 잡수게 되면 예, 심장의 그 신 그것이가 이래 기간을 잊어버린 거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게 되면 예, 이게 빨리 해결되는 거죠. 예.
1: 아, 예, 그래, 그렇지, 예, 용속도 빠르게다, 네.
0: 그렇지.
1: 예, 그 약 쓰기,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럼, 단자 뭐, 딱, 자다가 깨나면, 한, 새벽 1시, 2시에 깨나면, 다시 자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엄청 고사습니다. 그, 거기다 녹음 사이클은 왔지 않까, 예.
0: 네.
1: 예, 그래다 날 건 자지 못하고, 그래던 게, 이 선생님 그 달걀을 거기다 해주고, 그 밀방 알려준 다음부터는, 야, 지금 예, 잠을 잘 자서 제일 좋은 게 거기입니다.
0: 맞죠, 예.
1: 예, 아, 저녁에 9시에 누우면 예, 네. 4시나 5시 돼야 깨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예, 이야기 떴어. 두 해라비도 용 잘 처리해 줄게다, 예.
0: 네. 피로 보충해 줄게, 예.
1: 예, 고혈압도 잘 되지. 잘입제다 우리 집에 남편은 고혈압 되고, 나는 또 저혈압에 한일을 60에 90에 초과를 못 해봤다.
0: 아, 그런 분들 뇌긴 색시기 옵니다. 예.
1: 예, 그래, 항상 뭐 어지럽고, 머리, 휑하고, 머리 거서 이제 조립 뻗치는 것 같고, 이랬던 게, 나는 정말 예, 선생님 친구가 용 줬었대다.
0: 네.
1: 전날에 턱 맞은 게 조리에 예, 종시 뻗쩍 났대다.
0: 그렇지.
1: 예, 그래, 숨이 차서, 내 이래 걸어댕길 때도, 이 숨이 차서, 영 힘들고, 이 계단은 4층 것도 나 올라오는 것도 엄청 힘들게, 막 벌벌게 올라다시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런 역시 나 첫날부터 나는, 예, 아이, 그, 선생님님 재수 다 해주지 않까?
0: 네.
1: 예, 지문 앞에 도착해서 올라온 게, 아, 쟤도 모르게 숨도 4층 것은 숨이 아이 차고 올라왔다 말이야.
0: 숨이 올라가죠. 예.
1: 예. 아, 그래, 어, 이게 좀 오늘 이게 될 일이라고. 예, 다시 또,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0: 아, 예.
1: 예.
0: 그럴 맥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예.
1: 오, 예. 그래서 그 나면 다시 올라온 게 정말 또 똑같다 말입니다.
0: 네.
1: 야, 이게 친구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래 알았습니다.
0: 그 심사에 또 좋아야 됩니다. 예.
1: 예, 그리고 거길로부터 선생님께서 친구를 맡고 이래며 소리부터 이 요즘 숨이 차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물건도 한 야람 것이나 메고는 허양허양 사춘 것도
0: 없습니다. 대단하시오. 예.
1: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해서 맨물 먹어도 막 얼리 뻗치던데 그 선생님 그 밀방약이 중약을 만든 게 있잖아.
0: 예.
1: 그 뭐 영 중요한
0: 네. 몸속에 모든 이런 가래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물, 쓸데없는 물, 예? 이거 예. 단숨에 내보내는 이런 작용 있지 않습니까? 예.
1: 아, 그거 한 게 정말 엄청 좋습니다.
0: 네.
1: 그 몽땅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그건 딱 하루만 쓰는 게죠. 예.
1: 예. 그런 약이라 하더만 정말.
0: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 목에 가래 떡 붙었거나 개체면 피해 예. 이런 기관지 가래 가득 해가지고 숨 쉴 때라면 예. 그렁그렁 이런 고해 소리 나거나 예. 숨이 차거나 이 다 그 가래를 몽땅 목에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 밀방약이가 그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일 센 약입니다. 예. 하루에 소리 왔다 해버립니다. 예.
1: 아, 용도수들아. 그리고 소화 잘 돼, 이날 때로서, 예, 아이 내려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0: 그렇지.
1: 밥이, 고기는 못 먹었습니다. 한솥 먹도 뭐, 어느 하루에 소화에 대해서 소화제 약을 달고 있어도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0: 예.
1: 이제 이 시간에 건 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
0: 소화 잘 되죠.
1: 소화 잘 되고, 예.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예, 나는 이야기도 예, 용, 이번에야 제대로 된 약을 만나고 치료를 할, 했습니다. 네, 정말.
0: 네.
1: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돈 잘 치료라는 선생님 만나는 것도 난 내한테는 인연이지 않까.
0: 예, 그렇지. 예.
1: 예, 인연이 없으면 고사할 것도 아이 고사하고 아이 고사할 것도 고사했어요.
0: 맞습니다. 예.
1: 예,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0: 예.
1: 이래서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0: 예.
1: 그리고 약도 값이 오른다니까 약 있지만 해도 예. 더 싸놓겠습니다.
0: 좋죠. 예.
1: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심장의 양기가 너무 꾸성해가지고서 이건 심보가 그걸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변이 작거나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거나 구차열암 나거나 얼굴이 붉게 나거나 눈도 붉게 나거나 이런 방면이 결백강하고 근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상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왕다케 뒤를 따라 한 대 또 한 대의 송풍기를 지나치면서 슬그머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 일행이 작업장을 한 바퀴 휘돌아본 후에 테라스 위에 모였다. 주로개가 진단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는 시종 얼굴을 굳힌 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왕덕해가 테라스 위에서 응급수리 작업팀의 성립을 선포하고 주로 사부님을 팀장으로 임명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정비반과 젊은 공정사, 기술자 몇 명을 배비하고 모두 주로 사부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는 대로리와 장이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두 분께서도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로 사부께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로리가 즉각 손을 저었다. 마누라를 도와서 손자와 외조카를 돌봐야 한다면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이구도 난색을 보이었다. 마누라가 중병에 걸려 입원한 지도 여러 해가 되는데 자식들은 곁에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간호해야 한다면서 미안하다는 듯 연신 허리를 굽석거리었다. 두 노인은 마지막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커다라 안전모를 써서 더욱 말라 보이는 졸곤 말이 없는 추로개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친구가 있으니 우리는 더욱 쓸데가 없습니다. 왕덕해는 눈길을 추로개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왕덕해는 눈길을 추로개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0: 결국 응급수리를 마쳐야 할 구체적인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억양에는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주록에는 그의 말을 들을 흥취가 없다는 듯 손을 흔들어 아들을 불렀다. 아들, 여기 와봐라. 조슈가 그 묵직한 공감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주로개가 말했다. 열어서 그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꺼내거라. 대로리가 바로 영문을 알아챘다. 로게, 당신 진짜로 그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구려. 주로개는 막대기를 받아들고 한마디 한마디씩 당겨냈다. 그는 왕덕희에게 말했다. 회장, 시동할 수 있는 송풍기를 전부 돌리도록 분부하십시오. 한 대 한 대 검사해봐야겠어요. 얼마 안 지나 전기가 통하자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기계 소음이 금세 작업장 안을 가득 메웠다.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빈 장군 마냥 손에 막대기를 잡고 사납게 울부짖는 기계들에 침착하게 다가갔다. 그는 먼저 손으로 기체의 진동 부위마다를 만졌는데 동작이 로렐한 외과 의사마냥 부드러웠다. 연후 스테인리스 막대기 한쪽을 송풍기의 몸체에 들이대고 다른 한쪽을 머리를 기울여 귀에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스테인리스 막대기 끝머리를 기체에서 천천히 움직여가며 부위마다 상세히 체크를 하였다. 이 시각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검고 야윈 주록의 길쭉한 얼굴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실눈을 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기계 내부의 구조와 운행 상태만 있는 듯 싶었다. 귀신 로괴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역시 스승 왕대령의 친히 그에게 전수한 독보적인 기술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렇게 모든 송풍기에 대한 검사를 마치었다. 시동을 건 지 얼마 안 되어 휴즈가 나가 멈춘 것을 포함을 해서 테라스 우부터 아래까지 전원이 꺼지고 멈출 때까지를. 작업장 내에는 다시 물 뿌린 듯 조용해지었다. 추록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필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계실 그의 뒤에서 따라다니던 대로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분필을 쥐고 다녔는데 그의 손이 쥐어주었다.
1: 안녕, 준비해두었어.
0: 하여 추록에는 돌아다니면서 청진해본 매 송풍기의 구체적인 부위의 표기를 했다. 그 표기라는 것도 간단하여 크고 작은 X를 친 것이 전부였다. 마치도 선생님이 검사한 숙제책과 꼭 같았다. 표기를 마치고 난 주로괴는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털면서 무릇 자신이 X를 친 송풍기와 시동이 안 되는 기계를 당일로 모두 해체하라고 분부하였다. 대로리가 그의 야윈 어깨를 가볍게 쳐주었다. 로괴, 자네는 역시 옛날 그 신인이 틀림없어.

0: 자네가 멀리 내다본다고, 어? 이 말은 주로개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때 공장은 뒤죽박죽이 되어 모두들 곧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인공들은 한 옆으로 밀려나야 한다고 허탈해하였다. 누구도 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계를 가만히 파손시키는 나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마침 기업개혁 전에 마지막 송풍기 대정비가 있었다. 넓다란 송풍기 작업장에는 최초 몇 명이 스산하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로개 외로운 그림자만 분주히 움직이었다. 그는 매일 바쁘게 돌아치는데 기름때가 반들반들한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는 줄도 몰랐다. 장이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커다란 송풍기 속에 들어가 그를 핀잔했다. 로괴, 고생을 사사하는가? 아? 그는 똑같은 대정비를 하는 도관 부서에서는 자재를 규정보다 적게 드리는가 하면은 지어 도관 속에다 면사와 모래를 집어넣는다면서 목적이 바로 앞으로 도관 고장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속삭이듯 추록에게 통겨주었다. 추록에는 대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말했다. 나는 송풍기 정비원이요. 제대로 해야지 건성건성하게서 되겠소? 양심을 여기고 그런 비려한 짓을 저지르면 누구나 안 되지. 이 기계들이야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이것들이 운행이 되면 이 회사의 재물을 창조해주는 것이 아니겠소? 까놓고 말해서 백성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돌아와 이것들을 수리해야 할지 누가 알겠소? 내가 지금 나쁜 심부를 가졌다가 그때 가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지 않소. 주록의 요구에 따라 점심은 작업장으로 날라와 먹기로 하였다. 효수는 불만인 듯 몇 입 먹지 않고 도시락을 한 옆으로 팽개쳤다. 그것을 본 주록에는 긴 의자에서 엉덩이를 움직여 아들이 버린 것을 자기 도시락에 쏟아서 계속 먹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서 슥 둘러보고는 뭐라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주수를 작업장 밖으로 불러냈다.
1: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작업일지를 전부 찾아서 가져오너라.
0: 주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꾸하였다.
2: 마을로 들어가도 아버지 작업일지가 어디 있는지 전 몰라요.
0: 기실그는 집으로 갔다 오기 싫어졌다.
1: 너의 엄마가 알고 있어.
0: 주로개는 팔을 휘저으며 말한 후에 곧바로 작업장으로 돌아가려다가 미처 두 발짝도 거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1: 은강주임들어 차를 파견하라고 하지 말고 너절로 버스표를 사서 갔다 오너라.
0: 왜요? 아들은 목을 치켜 세우고 억울한 듯 말을 이었다.
2: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들 공장을 위해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차를 파견 안 하면 누가 해요?
0: 주로교는 누나를 불아리한다.
1: 이 자식, 내가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라. 그만 짓거리고 얼른 가서 작업일지 가져오지 못해. 급히 써야 하니까.
0: 조수는 눈앞에 이 왜수하고 마르고 말수 적은 시골 영감쟁이가 공장 작업장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사납고 거칠며 포악한 노사부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주로개의 작업일지에는 당연 역대 대정비와 일상정비 때 고장 처리를 했던 세부와 중점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다.

소수의 눈의 아버지는 용석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도무지 마음속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초청을 받아 송풍기술에 나서게 되자 그는 보수가 적지 않으리라고 단정을 하였다. 그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실패한 경력은 그의 1억 천금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어떻게 돈벌이를 새로 시작해야 할지 사실 그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의 눈에 무능해 보이던 아버지가 참신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마치 고의적으로 이 찌질한 아들이 보란 듯이 뒤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술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이번에 아버지가 용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포근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여직 얕잡아 보았던 이 영감쟁이가 진짜로 세상을 놀려올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느다란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기계에 대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낼 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붙게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던 귀신 로교의 독보적인 재간이었다. 그는 지어 그러한 기능이 하마는 세월과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연마에는 절기라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조종문화 수준밖에 안 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화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쟁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다리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화는 인차 만면에 화산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보다 받거든. 응?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올 들어 훈촌세사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 5동 세항약업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촌세사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상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우로 된 주소가 찍힌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선 다국전자상 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 전자상 거래위원회사의 올해 1.4분기 수출 총액은 55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촌의성국제물류위원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촌의성국제물류위원회사 통관 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훈촌 종합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9610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촌 종합보세구 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촌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 전자상 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상 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상 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촌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210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제조, 대러시아, 큰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여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촌 통상구는 전성 제일 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측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측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명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촌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 여객의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촌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전자상거래 1210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매 여객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촌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과 사적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에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성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무해 총 7,500여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유격대 사업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

0: 이 유격대에 대한 당해령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수,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 혁명 무장 투쟁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 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 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는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1: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오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은 집단은 중약 가공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 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 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오동 세항야급 가공약 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 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 가공약 가공 기업으로서 세항 야급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으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종약 침출은 언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림오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맬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 일꾼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림오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2: 这支工人先锋号炮制班组
1: 이 노동자 선봉호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예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호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예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2026년 전조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이종 시험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질서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0: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종국 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시름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 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은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배치해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병행하도록 시켜 전방위적이고도 전면적인 교통안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직 교통경찰들은 교통관제 조치를 엄격히 리행해 시험 장소 주변 도로의 临시 교통 소통과 분산 관리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무음 관리 통제를 전개해 교통소음이 시험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조용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올해 전주 초중학업 수준시험 기간은 29일까지인데 8개 시험구, 14개 시험 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8개 예비 시험 장소, 5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초중 2학년 지리 생물학업 수준시험은 29일 오후에 치릅니다.
1: 영암의 재간 조리 뉴스입니다. 최근 도나시 전용 정무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풀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새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몇 가지 제품이 우대활동은 이번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홍남광 치료이기라는 걸 홍남광 치료이라는 거 이거 물어러 뜨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몇백원 하는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뭐 시중에 나가서 자면 몇천을 줘야 되는데 4, 5천원, 5천원 좌우에 해당하는 이런 진귀한 치료이기를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홍광치료이기를 가져가신 분들 가운데서 아유 너무 좋더라. 그런데 이번에 홍남광치료이기는 그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뭐 병원 문을 계속 닫는다는 것도 그것도 뭐 병원이 내 집이 아닌 이상 힘든데 이런 우수한 치료이기를 하나 집에다 딱 갖춰놓고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우리 또 드린 그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이기 이거 딱 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하게 되면 내가 100세로 가는 것은 지금 인류의 한 명은 천희 박사로 인해서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확실한 리용이 기회지. 리용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나하고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천희 박사는 15가게 홍남광 치료이기, 세신이로는 10가게 홍남광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가게 홍남광 치료이기 이렇게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세신이로와 천희 박사는 바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처방 자체가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기타 뭐 약 그 제약회사가

0: 이런 데서 절대적으로서 모방할 수도 없는 이런 처방인가 하며 티를 잡을 만한 그런 류가 절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천이 박사라는 것은 천명이 이학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CAMP라는 것은 한정말로 말하겠다면 환린생간이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 약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한 명은 150세까지 갈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청춘미마를 발견하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예.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도 명소방 논의 약선을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이번에는 제 문제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됐네다. 조금 이소됐습니다. 한 예. 10년 전부터. 예.
0: 예.
2: 예, 그래,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있다가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또 예, 눈이 그래도 잘 깔깔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바람 맞은 눈물이 나고 그다음에 이 눈이 또 이 밖이 온도랑 좀 따가울 때는 이 눈이 막 이렇게 아릴 정도로 됐다 말입니다.
0: 예예. 안 통이 느껴진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이 시병원에 양커도 가고 저 연대우에 그 큰 양커도 가보고 예. 했는데 검사하니까 이 안압이 이제 그거 약 높다고 지내 높지는 않다.
0: 높기 시작한다 그렇죠.
2: 예,
0: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백내장도 예. 있고 그래서 안쪽 수술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약을 주더라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약을 그래도 욕고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한 너도 번씩 한 대까지를 였습니다. 예. 예. 그래 그래서 눈에 좋다는 거는 먹고 이랬는데 예. 그때는 조금 한 그래도 한 달씩 조금 괜찮은 것 같으라 하다도 약도 너무 또 그렇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가지고 저기 내일 방송 듣고서 모두 이 손님들이 이렇게
0: 명서방.
2: 명서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모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직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이거 먹고 이래 나서졌다니까.
0: 아하, 예.
2: 예, 그래서 내일 방송 듣고서 나도 이거 좋게 먹어봤는데 진짜 이 눈이 계속 깔깔하던 눈살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2: 예. 그래 눈물이 장이래 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없고 예, 이래 햇빛이 따가봐도 예, 지네 그리 눈이 예, 따가본 그 증상 없단 말입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래 이게 암에 이 눈약이 내 맞는 것 같아서 예, 처음에는 얘 많이 아예 쌌습니다. 내 약이 너무 어리구나.
0: 그렇겠죠.
2: 예, 그래 조금 싸서 써보느라고 써봤는데, 진짜 이 약이 내 눈에 지금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좀 대답하다 그냥 쓰려고 그랬잖아요.
0: 그렇게 하셔.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너무 선택이 잘 됐는데,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녹내장이 지금 안압이 일단, 높기 시작한다면 절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중약이 말을 듣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명서방이라는 것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망막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종합해서 해결해 주는 데는 바로 이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믿어도 됩니다. 잔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세요. 그러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건강견입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전임 박사 나니 잠깐에 임명서만 먼저 쓰고 한 석 달 후에 전희 박사 같이 쓰가는 눈이 또 환해진 것은.
0: 아, 그렇죠.
3: 예. 예. 이 명사방 처음에 석 달 쓰고 나게 이 어찌가 뭐 눈에 그 병원에가 이렇게 앵커가 배우니까 이 0.3, 0.4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한 달, 1년 한 달 먹었는데.
0: 1년 한 달,
3: 예. 0.6을 둘 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0: 그게 다 하는 약은 대체가 되지 않을 예. 겁니다. 예, 예.
3: 그래,
0: 큰 눈도, 효과입니다.
3: 어떤 눈은 어떤 근심 아이하고 내가 하나도 뽑고, 예.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나도 뽑고, 예. 그 다음에 햇빛도 봐도 그냥 그래서 눈이 그래서 햇빛 못 보게 그다음에 집안에 불 좀 못 켜게 합니다. 그래서 또 어두분이랑 어두분이서 앉아서 밥 먹어야 되지 어떤 게 되게 약간 한 불은 켜입니다.
0: 아까 질병이 빛을 무서워합니다.
3: 네, 나는 그래서 밥 안 자면 뭐 이런 데서 어두분도 어떻게 밥 먹나? 나 그래도 그게
0: 질병 편하죠. 예예.
3: 예. 어두분 새까만 데서 안 바깥에 계니까 훤하지. 그래서 예. 집안 약간 훤하지.
0: 그렇죠.
3: 그래서 불은 안 켜게 해도 이런 식구만 데서 어떻게 밥 안 자면. 그것도 지금 어둠에 불이 약간 불 개구설이에 그래도 밥 먹습니다.
0: 아, 그게 아주 신통합니다.
3: 앉아서 또 씻고만 돼서 앉아 밥 먹었습니다. 그렇죠. 크게 씻을 때.
0: 예, 안과 질병이 바로 빛을 싫어합니다. 반대, 아, 원래 안과 질병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환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 감각이 생깁니다.
3: 예, 예. 눈 아프고 눈 부신 것 같고 그것도 다 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더 어둡어야 그 다음 눈 등에 있었다 말았다. 예, 그치.
0: 눈이 편하죠.
3: 불이 약간 싫어서 캔다. 조그만 거 캔다. 예. 네, 그래. 좋긴 좋다. 그래서 식구면 앉아 먹는 게 정말, 먹을 때는 좋다 했지만, 정말 쉽게 생각해볼까 딱, 그래서 혼자 식구면 앉아 먹는 게 정말, 무슨, 누가 막, 무슨 배란 배다, 그랬다 싶은데. 예, 그 다음에 천의 박사 같이 있을까? 더 좋았을 때다, 선생님.
0: 아, 그렇죠. 천의 박사는 예, 확실히 만능 제품입니다. 예.
3: 예, 궁합이 맞을 때다, 예, 또.
0: 맞습니다. 예, 예.
3: 예, 직전에 그거 여자꺼, 그 천의 박사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 여자꺼에 또 이 민서방 먹고 갈까네. 두 가지 거래 먹을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눈이 환해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야, 눈이 이제 아픈 것도 헐챕니다.
0: 아, 그게 큰 문제죠.
3: 예, 예. 근데 예. 지로 아야면 누구 만기도 눈 밀겠을 때가 내가
0: 막 걸까. 그렇죠. 지로 아야면 마지막에 실명합니다.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벌써 아기 눈 그렇게 불편하고서 그 눈 마지막에 아이처럼 내지 그게 무슨 더 나사지게 했을까?
0: 그렇죠.
3: 예,
0: 그럴
3: 그래,
0: 수밖에 네. 없습니다.
3: 이번에 우리 학동에서 두 집에서도 그 건강기계를 가지게 내서 우리도 또 내 동생 또 이렇게 남도 동생 59인데 자꾸 어제 영도 잘한 이렇게 천희 박사 자기 쓰겠는 뭐니 그 노벨상 탄 것도 우리 써 나도 써보게요 누님이 아끼네 써라 아끼네 그거 두 집에 같이 사다 건강기계를 써서 그 가지자고 그랬는데 두 집에 같이
0: 그렇게 사다. 하셔 예예 예. 두 집 같이 쓰는 게 그 경제적으로 많이 해결 가져오면 예, 그리고 뭐 편리하죠 뭐 형제간이니까
3: 예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그래
0: 예 건강교훈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그 세심이로 약 얻으면 한 몇 달째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아, 이것은 영, 우리 논의 내에 이거 쓸까나요?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정신하고, 예. 이거 쓴다면은,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항상, 예,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쉰하고, 예, 낮에는, 예, 지위상 가장 넘어있기 쉽고, 귀에서 전기 소장기 가장 나고, 이래던 증세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예.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쓰면서 또 밥맛도 예, 이게 어떻게 소화 부분도 좋아지는지, 밥맛도 예,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또 뭐 인간이 되게 되면 밤잠도 참 잘 잡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4: 예, 예. 그리고 이 전립선 비단에서 예, 이게 증상을 해가지고서 소배라는 게 밤에 몇 번씩 그냥 보던 게, 지금은 이 약 쓰고도 한 번, 그도 많은 두 번 봅니다, 지금.
0: 콤파치 원기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제품이 원기를 초세화하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 개선이 오는 것은 근본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4: 예. 그리고 이 날이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예, 훨씬 그 아픕니다. 막, 그 싸나고, 예.
0: 예.
4: 그래든 증서도 어제는 이 몇 달간에 비, 이건에 비 얼마 자주 옵니다.
0: 아, 그래, 그랬죠.
4: 예, 비 오고, 그리고 이래도 이렇습니다, 지금.
0: 그게 좋은 해결이죠. 예, 예.
4: 예, 뭐, 다른 약을 써서 아이들인데, 이번에 이 약을 먹고, 지금 몇 가지 면에 지금 다 좋아집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소변이 거저 평소에 내 누기 싶을 때 녹고 이러면 내 콤파치 문제 없는가 하지만 해도, 콤파치에 많이 흔한 증상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소변 차수가 작고 배가 아파나고 이런 게 다 콤파치인데 나는 콤파가 무난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제품이 콤파치를 도와주는 데는 아주 확실한 제품 자체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우수한 거죠.
4: 예, 그래서 이 활도 이 적구에 또 이 무임자고 홍광 저기 남기계
0: 홍남강 치료이기 떠드립니다. 예.
4: 그것도 또 이거 두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약도 좀 쓰고 또 그것도 또 이제 예, 우대를 해주니까.

0: 그래, 네, 저기, 오늘, 그러니까, 15가구에, 저기, 매달 먹겠습니다, 그러면.
1: 예, 그렇게 하세요. 홍남강 치료의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혈관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겨우 행성대수겁고 어지럽고 하던 게 이중성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0: 바로 그렇죠.
1: 예, 겨우 이게 소화도 좀 잘 된다.
0: 예.
1: 겨우 항상 맥이 없어서 이 시장 걸어 못 가는데 지금은 아침 시장 가서 걸어가서 채소도 사온다.
0: 그 예. 기본인데 기본을 완성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 기본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오래 먹으니까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약물을 더 배달받다고서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요즘 우대 할 때 특수하니까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최신, 예, 어땠습니까?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예, 소련이, 예, 아,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세 나서, 예, 그거, 한, 밤나, 때나 지나, 그거, 예, 영 바쁘게 보냈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맥이 없고, 너무 소변장애가 있으니까, 병원이가 검사를 할까, 예, 소변이 한이, 담백이 나갔대요.
0: 주의해야 됩니다.
3: 그래서 예, 약방에서 약을 싸먹다가 조금 먹었습니다. 싸먹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인춘이로 싸서 먹었는데 박수의 첫날 전에 소변이 차수가 들어들고 저리던 게 낫고 통째도 예, 예, 경감됐대다.
0: 최신으로는 예, 확실한 효과입니다. 예.
3: 예, 어쩌면 여러 달 먹으니까 예, 거의 그저 완전한 거 한 가지입니다.
0: 예. 예.
3: 예. 소변 타수도 줄어들고 들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그것도 식사만 하면 그것도 예, 하다 더 소화제를 예, 한 두 가지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음식이나 잘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예. 그리고 예, 가슴 그것도 항상 그것도 예, 황황하고 그것도 불안하고 예, 숨이 차고 하던 게 이거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예, 좀도 덥지만 감도에 조절력 잘 돼서 예, 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아, 첫 다음에 먹기 전에 약간 나왔던 게 들어가면서 예, 시간 그 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예.
3: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모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0: 예.
3: 예, 그러니까 예, 영 지금 예, 완전한 것과 한 가지입니다.
0: 예.
3: 예. 예, 그래서 예, 그 이 약은 예, 갑울도 조성되었지만 갑울도 좋죠. 예, 영 예, 사슴이 그 전부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그 32가지 약도 예, 영 제겐이 다 맞는 약이 됐어요. 예, 온몸이 다 맥이 납니다. 원하면 이거 먹기 전에는 그냥 누굴 생각했습니다.
0: 예,
3: 예, 그래도 지금은 눕지 않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약을 저는 좀 별이 조금 걸림지도라고 전화길래서 먼저 꺼내 대사를 받아놨잖아. 이번이 약이 많습니다. 예, 효과 좋았어.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너무 우수한 제품을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겠다면 건강의 이상은 물러가라 할 정도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발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예,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혈압 조절이고 낙내가 차가 많아서 예,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예, 야 밤잠 자지 못하는 게 정말 인극납니다. 말도 바로 못하고 손도 말 안 들어서 밥도 얼마 떨궜는지 모른다. 밥이 입으로 가기 전에 벌써 다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0: 예.
4: 어떨 때는 이 아이스를 쭉 싹 닦아놓고는 그거 펴놓고는 손으로 재 먹었습니다. 아득하면 그랬겠습니까?
0: 예예예. 예,
4: 예. 예, 그러던 사이 손이 박살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며칠 아이 먹어서 인사 그래 오전 반에 넘었었는데 오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먼저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되던 게 그게 아까워지고 밤잠 잘 자놓거나 소화가 잘 되지 해놓이 밥 잘 먹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 거기다가 소변 잦아서 낮이고 밤이고 실수할 때도 욕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러더니 최신이로를 쓰고 나에 아, 두 가지를 한세 가지씩가 얼마나 효과도 빠르겠습니까?
0: 그럼요. 예, 천이 박사 최신이로 함께 쓰는 걸 알

0: 그거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다 예. 그래 좋냐 이런 정말 약
0: 우수한 제품이
1: 없지. 예. 예. 그래서 이 약은 조직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더 계속 장기적으로 좀 써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이번에 우대활동도 좋고 보온 제품 자체가 너무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면역력자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는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희 박사,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CAMP란 이 제품 자체는 CAMP란 이 기술 자체가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류 한 명이 150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이 처방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늘 신뢰를 드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한 봉두리만 딱 그 풀어 드시게 되면 아침 식전에 드십니다. 만보를 걸는 힘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원래는 이전에는 주사용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구방용으로 이렇게 쉽게 복용할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돌아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커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나는 젊음으로 돌아갑니다. 청춘 집에 문을 딱 열 때 미만 딱딱딱딱 누르게 다 문이 철컥 열리죠. 청춘 미만이 발견이라는 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쉽게 지나가는가 하지만 해도 인류가 바라서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바라서 되는 청춘 바라서 되는 일이 있지만 해도 젊음을 내가 완전히 이전에 내가 7, 80대가 30, 40대 이때로 돌아가는 그런 신체를 가지자 하면 내가 원한 데서 딱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천희 박사가 바로 그걸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은 너무 우수한 성분들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전에 그 주사용으로 할 때는 근육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소화계통을 통해서 위장, 비장, 간장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하고 청춘을 찾고 장수를 찾는 중풍 후유증,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공능 저하로 나타나는 심장의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제품을 쓰시고 이미 심장 치료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이 아주 적절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이 전반, 32가지 중약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정도 리해라시면 잘 리해라고 계시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 쓰는 족족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노인성 질병, 만성 질병, 난치성 질병은 먼저 상하는 부분이 어디면 가면 콩팥입니다. 내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귀에서 소리가 나고 골격통이 여기저기 다 아파나고 소변이 너무 작고 소변에서 아주 깊은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다. 콩팥이 원기를 도와주는 게 건강을 찾는 새로운 길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똑같은 레시피와 재료로 만든 요리지만은요,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김희자의 외갓집 된장국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갓집 된장고 김희자. 여보, 오늘 외갓집 된장국 좀 끓여줘. 누나, 오늘 외갓집 된장국이 생각나는걸. 외갓집 된장국은 우리 집에서 지금도 자주 찾는 식탁의 메뉴로 됐다. 맹물에 된장 두 숟가락 풀어두고 시래기에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두고 한 소끔 끓이면 외갓집 된장국으로 되는데, 오늘날 명절 끝자락이 되면 다들 시원하게 해장이 된다고들 입을 모으며 그릇들을 비워내곤 한다. 실은 나의 기억 속의 외갓집 된장국이 아니다. 그 맛을 내보려고 나는 어깨 너머로 배워온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용을 해본 것이지만 외숙모표의 외갓집 된장국 맛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린 시절 나는 겨울방학을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보내곤 했다. 외갓집에는 외삼촌네 자식들만 해도 여섯이나 됐고 외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외삼촌이 가문에서 장손으로 되다 보니 어른들의 생일이나 설 명절이 되면 로할머니들을 찾아뵈러 오는 일가들이 의례 많게 됐다. 무릇 손님이 오면 철없는 애들은 덮어놓고 좋다고들 동네에 방네 떠들며 자랑을 했고 노인들도 각기 자기들의 살붙이들이라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외숙모의 경우는 다르다. 오는 손들이 한결같이 시자 붙은 손님들이라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다.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는 어려운 세월에 손님들은 짓궂게도 며칠씩 묵어가곤 했으니 팍팍한 살림을 맡아보는 외숙모로서는 오죽이나 답답했으랴. 그이는 그런 내색은커녕 아이들 손님들까지도 살갑게 반겨주셨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식사 때였다. 식솔이 한 12명을 웃돌았는데 우선 왕할머니와 외삼촌을 비롯한 큰 손님들은 큰 쪽상을 마주한 채 빛이 잘 드는 창문 쪽에 자리를 했고 다음 외할머니와 작은 손님들은 작은 쪽상으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으며 기타 식구들은 네 귀가 다스러진 모난 장방형 식탁 두 개를 붙여 가마 쪽쪽으로 기다랗게 놓고 둘러앉았다. 반찬이란 고개가 김치류였다. 동치미로부터 영채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 그리고 깍두기까지 대여섯 가지의 김치들이 밥상 중간에 버젓이 자리하게 되면 밥이 올라왔는데 그 밥의 색깔은 밥상마다 각각이었다. 그때 명색이 쌀밥이지 입살에 잡곡을 섞었고 시래기 같은 나물까지 섞었는데 한 가마의 밥이라 하여도 밥을 뜨는 데서 쌀밥과 잡곡밥, 나물밥으로 가리웠다. 하얀 쌀밥은 뚜껑을 씌운 놋그릇에 담겨 가장 먼저 왕할머니 쪽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졌고 그 다음 잡곡이 섞인 밥은 역시 놋그릇에 담겨 마지막으로 된장국이 상에 오른다.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야 하므로 외숙모님은 한참 장국을

떠야 했다. 그런데 국을 뜨다 나면 한 그릇 비우고 다시 된장국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됐고 그 뒤를 졸졸이 이어 된장국 주문을 해 외숙모님은 거의 가마 쪽에 쪼그린 채 가마 밑창에 소리가 날 때까지 식구들의 된장국 시중을 들어주시곤 하셨다. 나는 아주머니 된장국 맛에 끌려 처가에 자주 오게 됩니다. 질부 음식 솜씨는 알아서야 한다니까. 손님들이 너스레를 떨 때면 외숙모님도 땀을 훔치시며 밥상의 분위기를 맞춰주셨다. 반찬이 부실하니 된장국이라도 많이 드세요. 얘들아, 국이라도 많이 먹어라. 외갓집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해서 참 맛깔스러웠다. 지어 푹 삶은 콩을 매주 만드느라고 으깨할 때 살짝 빗겨간 반쪽짜리 콩짝에도 입안에 들어가기 바쁘게 살살 녹아버리는가 하면 시래기도 숟가락에 휘감기며 별미를 더해준다. 아마 손님들도 그 맛에 매료돼 된장국을 더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외갓집의 주방은 정직한과 붙어있었는데 가마목 옆에는 자사 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그 물도 지하수여서 엄청 깨끗하련만 외숙모는 국 끓이는 물을 꼭 물동이로 마을 뒷산자락에 위치한 약수터에 가셔서 이고 오셨다. 된장은 장독대에 가서 포우시는데 사발에 담은 것이 노란색을 띄었다. 그때 나는 외갓집의 된장은 콩처럼 노란 색깔인데 왜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는 된장은 물적하고 어두운 색깔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시래기는 배추가 속이 차지 않는 것을 음달진 뒷마당 처마 밑에 놓아두고 얼다가 마르다가 한 것을 들여다가 쌀 씻은 뜨물에 담가놨다가 헹구어 칼도마에 놓으면 벌써 시래기가 나른해지는 것이 알렸다. 샘물에 된장을 넣고 끓일 때 시래기를 썰어넣고 감자 몇 알을 채 썰어넣고 장작불로 푹푹 끓이면 시래기는 달큰한 맛을 내면서 된장과 감자는 잘 어우러져 외갓집 된장국으로 됐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외숙모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끓인 국은 참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름을 두고 해도 외숙모가 끓인 국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외숙모는 그래 맛있니? 국물은 샘물 떠다 끓이고 시래기는 집에서 심은 것을 얼며 마름해 해서 달큰하고 감자는 산골 감자라서 가루가 팍팍 나는 게 너의 심양 감자하고는 다르단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온 된장은 노랗지 않고 물정한데 외갓집 된장은 왜 그렇게 노란색이죠? 외갓집 된장은 숙모가 농사지은 것을 동짓달에 매수를 쏘어서 그것을 몇 달 잘 띄웠다가 봄이 되면 된장 만들면 맛이 좋다는 날을 받아서 독에다 넣고 소금물을 풀어넣으면 된장이 되는데 너희들 상점에서 사는 된장하고는 못 비하지. 상점의 된장은 기름 뽑고 그 찌꺼기 뚜병으로 된장을 만든단다. 그러니 외갓집 된장류는 콩기름이 다 들어있는 셈이지 않니? 나는 두병이 무엇인지 콩으로 콩기름을 어떻게 뽑는지 아리숭했지만 외숙모가 만드신 외갓집 된장이 으뜸이고 외갓집 된장국은 오직 외갓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락인을 찍어놨다. 내가 어른이 되고 숙모가 된 지금 옛날 외숙모님이 하시던 순서를 밟아가며 된장국을 끓였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고기 부치를 조금 넣었더니 된장 맛이 사라졌고 맛내기를 조금 넣었더니 시원하고 칼칼한 토장 맛이 없어졌다. 외갓집 된장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물으니 너희 외숙모는 성품이 비단결 같단다. 매주를 띄워도 남들보다 잘 떴고 된장을 담아도 된장내가 동네 밖에까지 진동했단다. 비록 성품이 고운 것과 장맛이 좋은 것에 내재적인 관련성이 없겠지만 나는 그 참뜻을 비슷하게 알만했다. 정성이었다.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그것은 정성의 가리킴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눈앞에는 외숙모님이 아려하게 떠오른다. 뼈를 에이듯 추운 엄동설 안에도

물동이를 인 여성이 총총히 뒷산 샘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이며 마을 남 다 자는 밤에도 눈을 비비면서 연근 콩알을 고르고 고르는 모습이며 가마 및 아궁이를 마주하고 줄땀을 훔치면서 장작을 넣는 모습. 그렇게 상냥하고 자애롭고 자상할 수가 없었다. 정년 퇴직 후 나는 된장을 담는 답시고 메수를 만들었고 그것을 띄워서 된장을 담아봤다. 내 남편이 먹고 내 형제가 먹고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아니가도 될 손을 한 번 더 놀리게 된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으로부터 외갓집 된장국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나는 확실한 외갓집 된장국을 끓이려고 친구가 준 달큰한 시래기를 녹여놓고 된장독에 가서 된장을 뜨는데 외숙모님의 인자한 모습이 된장향과 함께 떠올랐다. 샘물 대신 광천수를 솥에 부어넣는데 또 외숙모님의 옛날 국을 뜰 때 김에 서려 어렴풋이 보이던 현숙한 모습도 아련히 떠올랐다. 오늘 저녁 외갓집 된장국은 비록 모세솥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지만 내가 외숙모님처럼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 제 맛을 낼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외숙모를 우러러 된장국 맛에 끌려가고 있는데 나를 외숙모로 부르는 조카들은 나처럼 나의 된장국 맛을 못 잊어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간다.

네, 음식은 손맛이요. 손맛은 정성이라고 하죠. 똑같은 레시피와 양념으로 만들어도 맛이 달랐던 이유는요, 그 속에 손맛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최고의 조미료죠.

다음으로 리효영의 엄마 같이 여행을 가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가요. 리효영.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만에 고향 용정시 신화촌에 내려갔다. 맑은 공기와 느린 하루, 그리고 엄마의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지친 나의 마음과 몸을 방치하고 싶었다.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나는 폐인처럼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눈이 오면은 아이처럼 신이나 집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다니고 이따금 소시장 근처로 가서 커피를 사 마셨다.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서 이 안 된다는 엄마의 잔소리는 배경음악으로 삼으면서 그날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방치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한 물건의 반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반품을 해주면서 나는 3년 사이 엄마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로 바뀐 것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에 묻힌 채 엄마의 환갑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나랑 여행을 가줄 수 없어요? 반품을 끝내고 엄마에게 물었다. 효도를 하는 방법이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도 하기 전에 말을 뱉어버렸고, 엄마와의 여행은 그렇게 핸드폰 어플에 뜬 나의 숫자 하나로 시작이 됐다. 엄마의 음악 세포를 위해서 쓴 168원. 목적지는 운남으로 정해졌는데 상해에서 운남 여강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엄마는 비행기에서 그 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의아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만 있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은 단 몇 가지 뿐이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았다. 즉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게 비행기에서 엄마의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었다. 엄마는 그동안 모든 비행에서 그저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억지로 때우셨던 것이다. 비행기 출발 20분 전 급급히 엄마 핸드폰으로 음악 어플을 다운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알려줬다.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우리 엄마가 아이돌을 좋아하다니 어쩐지 웃겼다. 엄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좋았을 텐데 뜻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급급히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하는 법과 인터넷이 없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즘은 음악을 듣고 다운하려면 년간 168원의 회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로 했다. 세상에 음악을 돈 내고 듣는 세상이라니 엄마가 알면 아마 기절하시리라. 비행기가 하늘에 날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흐뭇해하시면서 음악을 듣는 엄마를 찰칵 카메라에 담았다. 비행기가 거의 착륙하기 전에 엄마는 나를 향해서 말했다. 음악 덕분에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겹지 않겠다. 고맙소. 익살스럽게 엄마에게 찡긋 윙크를 날렸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내 효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지? 나는 매일 엄마를 1%씩 알아갔다. 걱정 인형 딸과 모험쟁이 엄마. 엄마랑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는 내 말을 귓전으로 듣기가 일쑤였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 여행 중에도 계획과는 달리 갑자기 가기 싫다고도 하고 빨리 호텔로 가자고 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매일 아침 체크해서 날씨를 알려주고 옷을 많이 입으라고 해도 엄마는 얇게 입고 문을 나서며 매일 오후가 되면 춥다고 하셨다. 이틀 동안 엄마랑 잔소리하다가 포기하고 셋째 날부터는 아예 가방에 여벌 옷을 하나 더 놓고 다녔다. 그 셋째 날 우리는 운남 여강에 있는 옹룡설산에 가게 되었다.

옹용설산을 구경하려면 삭도를 타고 해발 3200m와 해발 3800m 두 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나는 혈압이 높으신 엄마가 고산 반응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 3200m 해발을 선택을 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말 없이 3200m 해발까지 올라가서 설산을 구경을 하더니 갑자기 3800m 해발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3800m 해발의 관광지를 가려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다시 사고 다른 경로의 길을 타고 또 40분은 올라가야 했다. 그때는 이미 오후 2시였고 거기까지 왕복 서너 시간을 하면은 날이 어둑해져서 산길을 운전해야만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다. 차에 타자마자 슬며시 이어폰을 꺼내들어 음악을 들으려는 엄마를 보고 나는 하려던 말을 처음으로 삼키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해발 3800m에 올라가서도 엄마는 꿋꿋하게 심지어 삭도 타는 20분 동안에 나보다도 호흡이 자연스러웠다. 난 아찔하게 깎여진 산 아래를 보고 있노라니 다리가 후들후들 걸었지만 엄마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3800m의 해발답게 산 우는 바람이 차가웠다. 엄마는 5분 동안 둘러보시고 바로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단전으로부터 또 무언가가 확 올라왔지만 다시 삼키면서 그저 그러자고 했다. 내려가는 삭도 안에서 엄마가 그랬다. 3800m 해발이 어떤 건지 와봤으니 됐다. 나는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주고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아랑곳하지 않은 모험정신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는 걸까? 엄마 내 효도가 정말 늦은 건 아니겠지? 오늘도 1%를 알아갔다. 표값이 절반. 운남의 유명한 관광지는 차로 입구를 들어가는 시장에 차 안에서 표를 구매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매 창구까지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파는 직원들이 우리가 빌린 차로 다가와서 엄마 쪽 차창을 내리면서 사야 했다. 처음 도착한 그런 관광지에서 표를 파는 청년이 물었다. 반값표를 사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네? 우린 학생이 없는데? 아, 엄마가 만 60세가 넘어서? 내가 반응을 하자 엄마는 얼싸 좋다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엄마는 이제는 모든 관광지에서 표값이 절반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듯 돈 절약했다고 좋아했다. 우리 엄마 서운하겠네. 이젠 노인대우를 받아서 서운하기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일인데. 엄마랑 나는 깔깔 웃으면서 관광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하는 8일 동안에 반값표를 살 때마다 서운했다. 엄마 신분증을 손에 들고 우대표라고 쓰여진 표를 살 때마다 미안했고 또 그 표를 사지 않기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고스란히 나를 기다렸다. 타지에서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동안에 나는 엄마의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다. 왜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하고 벌었던 금년은 엄마의 반값표를 사는데 쓰고 있는 현실로 됐다. 엄마, 내 효도가 늦었나 봐. 그렇게 또 1%가 쌓여갔다. 엄마에게 커피숍이란.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나는 매일 도착하는 곳마다 커피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일쑤였고 그 일에 엄마는 무조건 동참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매일 사 마신다고 엄마는 나무라지만 그 동행이 엄마는 그닥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처음 커피숍에 갔던 날 엄마에게 어떤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랬다. 난 차가운 블랙커피? 하하하. 나는 또 웃음이 터져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쓴 커피가 입에 안 맞는 거라 했던 생각과 달리 엄마가 즐기었다. 맥심보다 쓴 커피가 더 맞다고 하시며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서로 다른 커피숍에서 엄마는 각기 다른 맛의 차가운

블랙커피를 마시었다. 나에게는 흔하게 익숙한 이곳이 엄마에게는 어찌 보면 오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커피숍에 엄마는 발을 들이기가 어색하여 차창으로만은 건너다 결국 친구들과 맥심을 마시고 오는 하는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를 즐겨 마시었다. 커피는 아직 사줄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며 1%를 저축해 두었다. 엄마와 여행을 하는 나를 보고 다들 대단하다고 했다. 쉽지 않은 거라면서 매일 나의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엄마의 색다름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마음은 하도 특별하여 그 어떤 표현마저 아끼고 싶은 그런 소중함이었다. 조심스럽게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엄마와 떨어져 산 지가 17년째다. 20살에 대학으로 가면서 떠난 고향의 집은 방학 때나 연휴 때 잠깐 잠깐 가는 여행지 같은 곳으로 됐다. 독립을 하면서 나는 엄마의 속박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해가면서 습관이 변했고 엄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익숙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드라마나 게임이 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같이 여행을 해요.

네,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과 여행 가는 일이 점점 적어지기 마련이죠. 친구와 즐기는 목방 여행, 사랑하는 애인과 떠나는 여행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더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더 재미있는 추억거리도 만들어보고 효도도 하고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리은실의 스스로를 감동시키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리은실. 내가 직접 봤거나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가끔 슬며시 꺼내보며 조용히 음미해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시인은 젊은 시절 어느 종이 공장의 기숙사에 간호원 언니들이랑 같이 기숙했다고 한다. 바로 옆방에는 종업원 대학을 다니는 예쁜 도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미혼이 많은 처녀 총각들이 그 기숙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하루 저녁 복도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란다. 노래 가사와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보아 그것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남자는 똑똑 문을 두드려 보고는 또 다른 곡을 연주하며 노래하더란다. 그렇게 그 남자는 온 저녁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다 한다. 이튿날 이웃방에 사는 여자를 보고 어제 그 방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던데 왜 문을 안 열어줬냐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란다. 그 방에 둘은 전날 바로 주말이었던지라 부모가 계시는 집에 가다 보니 기숙사 방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방 앞에서 목 아프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 제꼈을 그 남자를 상상해 본다. 시인은 그 기타 치며 노래한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 쓰는 행위랑 조금 닮지 않았냐고 했다. 그 질문이 오래오래 내 마음을 맴돌았다. 며칠 전에 어떤 종견 소설가의 글을 읽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해서 참석했는데 문단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분의 소설을 읽은 동창은 한 명도 없더란다. 모두들 해외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한 동창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 사람만 싸고 돌더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부박한 풍토에 대해서 그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서글프기는 하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돈 많은 동창은 한 끼 식사값을 내주기라도 할 테지만 소설이 밥 먹여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글을 쓸 때의 애초 생각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내 글에 감명받을 독자를 위해 글을 쓰진 않는다.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터뜨리는 것이다. 덜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라도 할 것 같아서 다급히 뿜어내는 것이다. 그런 내 글을 읽고 어느 한 독자가 박수라도 쳐주면 무한한 자긍심과 감격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렁차게 불렀던 그 남자도 기어코 그 방의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마음이 조체가 안 됐을 것이고 어느 하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기타를 들고 찾아갔으리라. 남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리라. 사랑하는 그녀가 문을 열고 반겨줬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남자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성껏 쓴 글을 읽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꽤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는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벅참을 느낄 때가 있다. 친구가 딸을

키울 때의 육아 일기를 딸애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애는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래서 뭘 어쨌다고요? 라고 하더란다. 친구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다. 친구는 그저 모든 행위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허탈해했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기가 아닌 일이 어디 있었던가. 빈방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드를 부르던 총각의 행위도, 신명나게 글을 써재끼고 있는 내 행위도 결국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까지 감동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욕심일 뿐이다. 그러니 울분을 터뜨릴 일도 허탈해 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예쁜 얼굴을 드러내고 반가이 맞아줄 그녀를 상상하며 총각은 식지 않은 사랑을 기타에 담아서 계속 연주했기를 바라본다. 내 글에 감동받을 어떤 한 독자를 상상하며 나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을 담은 그 사랑의 세레나데는 이윽고 절창으로 남았기를. 나는 언젠가는 모든 독자를 감동시키는 명문 한 줄을 남길 수 있기를.

네,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일,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단지 내 속의 생각과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내는 것뿐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요,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혜였습니다.

0: 200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번에 우리 활동 딱 30까지 합니다. 예, 이제 4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우리 활동은 아후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후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아후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 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그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그 단오 명절 우리 활동 그 지금 우리 활동 계속 그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홉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각을 더 증송해 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셨을 때는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예,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입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레물세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린 이 심리방 예수인지 오랍니다, 선생님.
1: 예. 예.
3: 게 있으기 전에, 야, 중풍 좀만 세게 맞아서. 예. 그러니까, 예, 보도 본인은, 어서 나는 어서 죽는 집밖에 없다. 어서는 이만 살아도 좋다, 이렇다. 어서 병원 더 아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서 병원 세 번 들어갔다 나와서, 아이 혈압약을 세 번씩 하면서 잡사도, 니가 내려가니까, 어서 계속 그들 여유 오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1: 그
3: 이상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알겠는데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좀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한 열흘 보름에 쓰니까 얼굴이 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붉은색이 열이 계속 오르던 게 열이 조금씩 내립니다. 그런 게 따라서, 예. 그 다음에 뭔가 그 혈압이 조금씩 내려오던 게, 그 다음에 심률도, 예. 아, 240개씩 된 게 124에 그렇게 조금씩 내려오던 게 마지막 정사에 되더라면 한 대여섯 달 쓰고 나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붉은 게, 그 열이 오르는 게 많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혈압도 그 다음에 차차차 되네. 야, 6달, 10달 쓰고 나가요. 혈압은 무슨, 무슨입니까? 제일부가 그냥 정상이 되고, 예. 제 선생님과 물어볼까도 봤죠. 그 뭡니까? 이렇게 전공하면서 예. 어선 이마에 썼으면, 이거 혈압이 조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선생님 지시하에서, 예.

0: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 간에 잡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알려주는 소가 있었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그게 바로 식품이라 하는.
1: 그거는 약은 아닙니다. 예.
0: 예, 예. 식품인데 아주 그것도 예, 값이 그렇게 비싸대니 그런 게 없이 그것과도 같이 결합했으니까네. 아이 혈압 조절돼서 그래서 세 번씩으로 이게 소장하고 뛸때까 그다음에 혈압 올라가까 그다음에 이 사람 제품 어디 갖고 이게 그다음에 죽음을 기려서 이게 상계니까 그래.
1: 그렇죠. 예.
0: 예. 아 약은 어쨌든 예, 용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한 이게 지금 혈압의 심장, 예, 머리 어지럽지 난다. 그다음에 눈이 나쁘게진다. 정신 혼미 상태에 처한다. 아 이런 게 없어질까? 그다음에 생명 유지할 그다음에 어디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운동 나가지. 아, 부스컬베이도 또, 자기도 아팠습니다. 지금 발목베이도, 손목베이도 다 불어났지. 그런 게 역시 구간 하락시 다 나서졌습니다. 생각되
1: 한습을 빼주면서 콩팥이 네. 허증을 치료해주고, 또 그 간 경락에 들어가서 심줄 인대 근육으로 관계해주는 요 약재가 또 이, 이 아주 우수한 약재들이 또 이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나,
0: 그러니까
1: 예. 예, 그렇게 치료 잘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째서 이게, 단약서도 알게 되는 게 이약서서 이렇게 효과 좋고 이렇게 모진데 대포하지 않고 사람이 입고주는가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게 이거는 천연적 약재, 고산지구 약재죠, 그 말인가 선생님.
1: 맞습니다. 해발이 얼마 높은 곳이.
0: 못 된다 말입니다. 그뭐 원래 다른 약은 다 이렇게 재배 약재일까나에 자기 그 맥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산지구 약재 기부터 네 가지 영향을 드는 게 또 네 가지가 들어갔죠, 그 말인가 이야기.
1: 맞습니다.
0: 예. 이게 특징이라 말입니다. 우리 생각.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렇게 좋은 약, 비싼 약이 아예 그렇게 4,500m, 5,400m 이상 되는 약이 홍김철에 들어간 게 아예 사람 목숨을 알고 하고 게 어떤 약이 들어가고 합니까?
1: 자기 얘기니까나 본인이 지금 중풍이 치료 이렇게 되니까나 그렇게 그래서 막 그 약과 그 병이 맞았으니까나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0: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볼까 예. 그 주치관이 중풍을 치료한다. 예. 뭐 동맥경화를 치료, 심장병
1: 예. 그렇습니다.
0: 아, 대단히 심한 심장병도 치료한다. 이렇게 다 쓰이는 거 쓰니까나 효과 있을 때가.
1: 예. 그리고 여기 또 기혈부속도 치료를 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기혈부속이라는 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걸 치료한다는 요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0: 그래,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어떤 게 중요하면, 거기다 딱 써있지, 그 뭐.
1: 그렇죠. 거기 쓰여있단 말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기혈

0: 가게.
1: 그래,
0: 다 갖다 따야지, 그게. 네. 저기 또 어떤 맹을 지랄한다면 어떤 약재 들어가야 어떤 맹을 지랄하지. 아니, 어떤 약재 들어가도 어떤 맹을 지랄한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1: 어떤 약재가 들어갔다는 게 이렇습니다. 거기에 네. 어떤 병을 치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재가 들어간 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어간 게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건강 의식이 높아가지고, 예. 벌써 약재, 어떤 약재에 들어가는가, 저 지방에 어떤 게 적혀 있는가, 선생님 강의가 정말, 체격 그때는 정말 한마디도 정말 거짓말 없이 딱딱이 정말 증명을 하는가, 이거 다 우리 본다 말입니다, 기준말에.
1: 감독 받지요, 예.
0: 알아서 뭐 가세요, 그러니까, 러시라기 말해서. 아이, 그, 병을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 경험도 하나하나, 그 뭐, 예, 그 정말, 그 거짓말 한마디도 없이 딱딱딱 그렇게 얘기할까. 아이, 우리도 그렇지, 그러니까. 병은 확실히 우리 죽으면서 얻는 해탈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 그렇지.
0: 이 약이 얼마나 좋다고, 우리, 아, 연변에 이런 약이 많아, 좋은 약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학교 참가했는데
1: 예.
0: 우리 또 어쩌면가 우리 삼수 일하는 삼수에게 돈을 그것까지 하는데 그 옆집에 또 할머니 또 노건이 세 번 나왔단다.
1: 야 노건이 그렇게 세 번 어머니 꼭 써야 됩니다.
0: 이 노건이
1: 훨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건
0: 예. 예, 조금 더 달리, 예, 그지. 그래, 싸겠다, 오후에 찾아가겠다, 띠어, 선생님.
1: 예. 예. 그 찾아오시면, 예, 그, 예, 세시전을 오라 하셔.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저기 뭘까, 당연히 예방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게 혈압조절이 안 돼서 예, 20여 년이 처약인 혈압약을 몇서 갈아댔습니다.
1: 예.
3: 정말 맨발은 선생님이 장약신예방 강의를 듣고 장약신예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 어떻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예, 다른 한 가지 방법이
1: 있습니다. 예.
3: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 달 반 만에 당연히 심혈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야 그렇게 잘 되니까
1: 예.
3: 와 정말 이 큰 시름을 들어댔습니다. 이 혈압 때문에
1: 예.
3: 저는 이게 내 의사에게 들어오면서 예, 항상 저도 머리 어린증이 나고 머리 무겁고 저도 눈도 뜨기 힘들고 뒷골이 무겁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이 없었는데 지금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맑아지고 하니까 정신하니까 기분에서만 매일 영좋습니다지.
1: 예.
3: 네. 그래 또 이거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야 지금 어떤 관절이 좋아져서 예, 멀리 멀리 걸어서 지금 관절 아픈 줄 모릅니다지.
1: 좋죠. 예.
3: 네. 이게 우리는 부부가 같이 먹는데 예, 이번에서만 우리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그,
1: 현금이 이승으로 감해주는데.
3: 네. 그러니까 이런 우대 활동에 참가하면 경제상에서 부담 많이 들어서니까
1: 그렇습니다.
3: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그래서 우리는 예, 활동에 참가에 배달받았는데 우리 문의학은 우리 각각이 보낸 한 친구가 있는데 예, 병원에서 뭐 고혈압성 무슨 심장병이란다.
1: 아, 예.
3: 예. 그래 이런 사람 이약 먹으면 효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예, 일반적으로 예, 심장이 안 좋은 사람 혈압이 그만 높습니다. 예. 혈압이 높은 분들 보면 또 심장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동반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예,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예,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가슴 통증도 가중해지고 예,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예, 이런 분들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또 두근다거리고 예, 예, 몸을 움직여서 체력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또 더 명확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심장이 이완 기능이 또 저하되면서 예, 예,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예, 예, 숨이 많이 참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장약심리방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이런 약이죠. 예,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그 이 서상약인데 서상약이면서 또 이게 중약입니다. 예.

0: 근데 이게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또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해주고 있고, 아, 또 이 상약심리방에는 혈압 조절을, 그,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죠. 예. 그리고 이 약을 볼 때, 에, 우리 이 상약심리방을 보면은 그 심장병 중에서의 아주 그 중한 이런 병들도 지금 치료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심장병이란 게 현관한 게 잘 치료해야 됩니다. 일단 걸렸다 하면은 예, 잘 치료해야 되죠. 예. 그런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게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1: 그럼 이번에 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36과 배달받아
0: 쓰겠다. 예, 이번에 36과 배달받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6628원이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고, 그 외에 또 야생해삼 999원짜리 또 그거 뇌물세트를 한 박스 드리자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정말 30년 전에 서약을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0: 예.
3: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잔약심리방 강의를 듣고 잔약심리방만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네. 네.
3: 네,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주고.
0: 예.
3: 그러니까 나는 여덟 달 만에 잔약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정말 완전 조절 잘 됩니다.
0: 자,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정말 나는 큰 근심 들었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또 오른쪽 경도망에 방콜이 있었는데 심내방 넉다 반 만에 검사하니 경도망에 방콜이 딱 없어졌습니다.
0: 좋은 일이죠. 예.
3: 예. 아, 그리고 또 저는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게, 아, 집에 들어오면 문부터 열어야 숨 나올 것 같고 이라든지, 심내방 뭐부터 이 증상이 하나하나씩 다 해결됐습니다.
0: 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이 약 부분에 정말 여러 방면에 난 효과 봤습니다. 특히 나는 전례집에 밤소변에 닫았는데 한 번만 소변에 조금 지나가다가, 아, 대여섯 번 화장실 때에다가 아침에 머리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 심내방 먹고부터 한 번만 소변 나이 많아지면서 밤소변 탓도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아,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맞고 정신이 바짝 나면서 이러노니.
0: 네.
3: 예, 나는 이게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 우리 앞으로도 건강 챙기고 우리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에 한 번부터 감해주는.
0: 두 번 감해준다. 이번에 한 번 감해주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감해준다 말입니다.
3: 예, 이주로 가야지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우리 이종 활동에 자고야 다다다 왔습니다.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3: 예. 예. 그래, 이게 우리 전압이도 내 손에다 이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전압에 심혈이 어떤 데는 빨리 뛰고, 어떤 데는 늦게 뛰고, 예, 심혈을 고르지 않고 항상 머리 어지럽고, 이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고 후부터 지금 10년을 고르고 어지럽지 않나고 해. 소화도 잘 되는 지금 영조한다, 이게.
0: 예, 그런 효과를 본다, 원래.
3: 예. 예. 그래, 이번에 효과 좋지, 약 효과 좋지, 이번에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크게 싸겠단다. 36과 저를 받아봤겠단다.
0: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상약 심내방을 먹고서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4: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그렇죠.
4: 그런데
0: 예.
4: 방송을 듣고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4: 몇 달 예, 약을 먹고 선생님이 지도도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거나 뭔가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0: 예.
4: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됐대다.
0: 아, 예.
4: 네, 지금은 이 장량 10년

0: 약만 먹고 있습니다. 원래 심장적이나 뭔가 관심병이 있고 또 숨이 많이 차고
1: 네.
0: 속이 와서 머리에 저기나 뭐야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잠이 안 나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예.
1: 네.
0: 거기다가 멘붕까지 와가지고 소리 얘 말 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저희 고생했댔는데 얘 8개월 사후 먹었는데 얘
1: 예.
0: 너무 저기나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지시고 예.
0: 예. 그래 지금 저기나 뭔가 이 약은 얘 서당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제조한 우수한 약들을 써 그러는지 약효과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아, 예.
0: 예. 우리 부부는 예, 이상야식 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저기 나와, 내 지금 예, 활동실을 다니는 우리 친구는 예, 심률이 예, 140, 150 이렇게 막 뛴답니다.
1: 어.
0: 그래서 예, 심장이 예, 저기나 심장약을 많이 썼는데 예, 안 되더랍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저기나 물어봐 달라 합니다.
1: 예, 이 심률이 140개, 150개씩 뛴다 잼까 예, 이 심률 논란이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 이 심장병이 좋다는 약들을 많이 드셨는데 효과를 못 보는가 예, 예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랍니다 예,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너무 놀라서 예, 그리고 매우 기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예, 심정이 아주 유쾌해진다 예, 그럼 그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그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심률이 빨리 뛰는 분들 단순히 그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약만 써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소 먼저 신경계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예.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공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원래 우리 예, 그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아, 신경을 보양해주고 수복도 해주는 이런 그 공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는 또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 이분이 우리 장약 심내방을 써준다 할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예.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도선이 이 거성이나 방예방 어성 순지 오란다. 이년이 됩니다.
1: 예.
3: 뭐, 우리 아바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소리, 걷지 못하고 단식 못 썼댔습니다. 그래부터는 심하고, 위, 나빠 밥 못 먹고, 밤에 자지 못하고, 소변을 잘못 누고, 심장이 나빠 밤에 소리 치고, 꿈이 많고, 이래 됐습니다. 자리를 못하고, 내 역할에서 계속 부추해야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나장량을 많이 썼댔습니다. 쓰기는
1: 네.
3: 없이 무슨, 거짓말 보태서 무슨 한참 썼겠는다.
1: 예, 어쨌든 약은 많이 쓰게 되죠. 특히 중풍이 네, 오면.
3: 나는 중풍 치료 못하는 유병인가 하고 이랬습니다. 포기를 했댔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선생님이 강의라는 거에 방송도 구슬이 들으니까 나야 이게 심내방이 이 중풍 딱 치료한다고 공용수제 딱 쉬어있고 그 다음에 저장약이고 네. 재료가 좋고 이러니까
1: 수도된다니까
3: 예, 그거에 그다마가족 소리 딱 잡아 쓰기 시작해
1: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3: 예, 예, 그래서 그거 썼는데, 예, 아니, 저기나 차차차차 쓰는 소리 좀, 예, 옮겨오고, 손발이 차고, 온몸이 타서 옮겨오고, 이래된 게, 예, 차차 이래된 게, 밥을 잘 먹고, 그래된 게, 밤잠 잘 자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특별하게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약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이래, 소리 하는데, 지금은 장예방밖에 안 먹습니다.
1: 예.
3: 지랍이 온종이 응용됐습니다.
1: 예.
3: 약을 깠으니까. 네, 그래, 지금은 활동장을 장기 놀라 잘 댕깁니다. 예, 팔팔해서 모든 사람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나도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신경질이 많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0: 것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앉았다 이래나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요새 만투수이 아파서 요 꼼짝 못하고 오고 하고서 앉았다 이래나면 살던 게 지금은 팔팔이 꼬꼬나합니다.
1: 예.
0: 용서가 됐습니다. 나도 얘기했던 활동참 열심히 잘 댕기는데 이게 우리는 이, 이거 저기나 뭔가 저기나 활동할 때마다 우리 참다 우리는 어떤 이하고 계속 먹겠습니다. 이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거는
1: 예. 자기 몸이 맞.
0: 예. 이 약을 죽을 때까지 우린 이것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0: 예, 이게 예. 우리는 전번에 배달에 받아왔습니다. 그 예. 뭐, 활동 좋고, 뭐, 두 번씩 감해주고, 뭐, 주는 게 많고 하니까. 예. 예. 기분 등 해가지고 그럴 때면 그거 빠르게 때가 낙수한다. 예. 아무래도 먹겠는 거 무슨
1: 어떻게
0: 했을까 싸야 되지. 예. 자기도 말 봐야 되지. 예. 예. 저기나 아, 사촌 언니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영이 노공이 걸려가지고 그래 어리버리 하단다 경력이 하나도 없고 멍하단다
1: 예.
0: 그래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어림지 나고 밥은 못 먹고 그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저번에 선생님이 그런 저기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저를 한번 썼는데 예. 그렇게 효과 나서 좋단다 그래서 한번 더 먹어보겠단다
1: 노공이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해서 그분한테 그 붙여주셔 예
0: 예, 예.
1: 에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면 활짝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넓혀준다. 예. 그러나 그 지자를 넣은 그 태합금 지자에 예, 이 지자가 이 태합금 지자도 있고 금속이 노출된 이런 지자가 있는데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예. 예,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에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예. 혈액 중에 혈지가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심장에 지자를 넣은 후 이산은 계속 서약인 아스피린 혹은 바이 아스피린 버리오에 이런 타딩링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 어떤 분들은 타딩링 약을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간이 쫌매가 올라가지고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원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파에 앉아도 베개서 앉을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간화이스까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서약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심장에 지자를 넣어야 되는 변두리에 있는 분들 심장에 이미 지자를 넣은 분들 그 우리 중약으로 된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혈압 중이 혈지를 낮춰주면서 혈전도 녹여주고 혈을 풀어주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우리 몸 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 시켜주기 때문에 그 방콰알의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예.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0: 길림 5동 세항약업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정책의 중첩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춘통상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춘 다국전자산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춘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우로 된 주소가 찍힌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온 다국전자상 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춘 창달 전자상 거래 위원회사의 올해 1, 4분기 수출 총액은 50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춘의성국제물류위안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춘의성국제물류위안회사 통관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현재 훈춘 종합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구육일령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춘 종합보세구 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춘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 전자상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상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춘에서 변경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춘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210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훈춘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 대러시아 큰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 전사상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춘 통상구는 전성 제일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려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

0: 자에 대한 4층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4층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천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4층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명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천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력에게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천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 전자상거래 1210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유여력의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천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천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과 사증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의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송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괄해 총 7,500여 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유격대 사업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의, 유격대에 대한 당의 용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주,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혁명무장투쟁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0: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호동 세항야급주식위안회사 가공약작업장 침출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중약가공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호동 세항야급가공약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가공약 가공기업으로서 세항야급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으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정약 침출은 언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0: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리모동 세양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의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맬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 일꾼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리모동 세양야급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이 노동자 선봉호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예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호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예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2026년 전조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 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 이종 시험 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 인해를 이뤘지만 질서 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시름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 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은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0: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배치해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병행하도록 시켜 전방위석이고도 전면적인 교통안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직 교통경찰들은 교통관제 조치를 엄격히 이행해 시험 장소 주변 도로의 临시 교통 소통과 분산 관리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무음 관리 통제를 전개해 교통소음이 시험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조용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올해 전주 초중학업 수준 시험 기간은 29일까지인데 8개 시험구, 14개 시험 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8개 예비 시험 장소, 5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초중 2학년 지리 생물학업 수준 시험은 29일 오후에 치릅니다.
1: 영암의 재간초리 뉴스입니다. 최근 도나시 전용 정무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0: 새로운 통신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피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피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책을 읽고 꿈을 나누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김일 작사, 박인일 작곡의 용들의 하고가로 그 시절 청춘의 푸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허강률 작사, 홍상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는 가슴에 묻어든 고향을 불러오는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래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윤건원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변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이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0: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동충하초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옹담 지황 눈약 2곽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경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경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동충하초 경분 본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또 할인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까지 있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우리 서장에서 좀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아주 희귀한 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전통의 지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귀중한 천년 약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지금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동충하초는 더 많은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고원에서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로서 특정 곤충이 몸에서 기생하면서 자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하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러한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외에도 다양한 건강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개선에서 아주 특수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뇨병이 발생률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또 동충하초의 사용률도 예,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귀한 예, 이런 중초약이고 19가지 아미노

0: 산화하고 아연, 칼륨하고 마그네슘, 린하고 셀렌 등 이런 미량 원소하고 비타민 쪽하고 비타민 E 등 이런 각종 생물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는 요즘 메테오가니 어찌나 매겼는지 너무 매겨서 병원에 보니까 혈부족이라 이랬대다.
0: 네.
2: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지. 너무 매겨서 누우면 일어나 생각도 오늘 하루에 손을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습니다. 심할 때는.
0: 네.
2: 그래서 약을 여러 병을 댕기면서 약을 좋다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댄디도 맞고 댄딩 맞기도 맞습니다. 얘기하되 애기남다. 그러다가 또 이틀 전 또 한 가지 입대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댔습니다. 소약도 먹고 한 거 그날 한 가지 입대다. 그래 방송 들어보니까 이 동청하토 진짜 좋았을 때다. 먹어보니까 알립대다.
0: 네.
2: 예, 먹어봐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니까 알립대다. 진짜 예, 여러 옛날에 황제들이 먹는 약을 해보든지 진짜 확실히 좋았을 때다. 먹어보니까 나.
0: 네.
2: 요즘, 예,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 밥 맛이 돌아오지 맥이 확실히 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2: 예, 정신이 그냥 긴해서 얼빠 안 하고 오늘 얼빠네 안 됐던 게 요즘에 정신 나고 맥이 나는 게 팍팍 알립니다 지금.
0: 네.
2: 특히는 뭔가 뭐 옆구리근 항상 담낭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근 항상 쑥쑥 찍으면 아프기도 하고 이 시간에 그냥 먹어도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옆구리 긴기 돌아맞는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아침에 나면 입이 너무 썩어봐서 아무 할래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도 한 가지지. 그래서 사탕 하나씩 먹어야 조금 됐다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도 저는 놔줘서 사탕 안 먹어도 입이 썩지 않습니다. 싹 놔줬습니다 저는.
0: 네.
2: 그리고 무슨 증상이 있으니까 뭐 좀 설사 자주 하고 변비 자꾸 생긴데 둘이 교차 되면서 네. 설사약 먹으면 또 변비 생기고 변비약 먹으면 설사 관라고 이랬을 때 근데 그게 어서 싹 나아졌습니다.
0: 네.
2: 뭐 그래 먹으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한 것과 정말 일품이 맞습니다. 이 약에서 일등품이 맞습니다. 진짜 이런 약이 좋았을 때다. 먹어보니까 나 그래서 나 지금 요즘에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먹으니까 어디나 여기저기 아프던 게 그래서 오늘도 계속 먹자고 우리 집에 아저씨도 둘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열라둑과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돈도 빼주셔서 예.
0: 네. 열라둑과기는 23과학 드리면서 또 예. 1,000원 할인합니다.
2: 얼마 좋았습니다.
0: 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2830-0666번.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동치나서 발이 왠지 먹는 한자입니다.
0: 예.
3: 저도 한 1년 조금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뭐 기본이니, 진짜 이게 계속 이 가슴이 더룩한 게, 이게 소화 아이 되는지, 심자인지, 또 병원에 가 검사하면 심자이라면 이롭답니다. 경고도 계속 심장 쪽이 아파가지고 심장약 계속 이롭다 해도 별로 내 생각이 심장이지 뭐지 어쨌든 심장 쪽이니까 그거 계속 먹었다 말입니다. 그래도 크게 효과도 못 보고 옛날 혈압도 더 안 되고 가슴이 더부룩하며 밥도 맛이 없고 절대 뭐 식은 땀도 자꾸 흘렸습니다. 거기다가 꿈이 많고 절대 식은 땀 자꾸 흘리며 꿈이 많고 그러다 나가 밤에 꿈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말 안 듣고서 머리 흐리통하게 머리가 빠개진 것을 아팠습니다. 시제동시 아이 됐습니다. 진짜 사는 게 성애를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이에 금이란 게 그래서 팍팍 떠라 수목을 너무 쫓았겠습니다. 네. 3년 후반에 그러다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의사들 중에들 배워가지고 청약도 먹어보고 강국약도 먹고 어째도 많이 먹었는데 낫을 것처럼 하다도 딱 후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 말아 이랬던 사연에 우연하게 방송 들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 방송 나서 바르던 분이 선생님 강의 만나 자랍시다 이 아토마베 못하던 의사 발치어져서 자란다지 요리는 벌써 요즘에 몇 가지가 빠졌거지 했다지 자관 얘기 그러니까 제일 귀에 쏙쏙 들어가는데 내 힘들다니까 방송 쐐기도 쓴다. 방송에 그 광고약들은.
0: 네.
3: 근데 그 4,500m 되는 해발 지역에서 자란다는 약들이 많지는 많습니다.

0: 나는데 근데 선생님 강의한 건 또 특이하게 또 겨울엔 본래 여름 풀로 또 마셔고지 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해먹긴 먹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지금은 완전 거시간 다 해결받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얼마 처음에는 얼마 아이 먹으니까 이게 기혈이 보충 잘 됐다.
1: 맞습니다.
0: 밥이 맛이 있고 이 가슴이 더우르고 하는 증상 이게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밥이 맛이 있고 기혈 보충 되는지 힘이 나서 지금 활동 진짜 나가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 부모님 전에 손이 좀 있어가지고 소변 자수범 많고 그래다 내가 반에도 그, 잘 쉬지 못한다 그렇게 몇번 날씨는 한때 6번씩 일어나고 나면 쉬지 못하지 이게 남이 추위 세게 타고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얘 남반대도 다 한다 말인가 침에 내기 약해가지고
1: 네.
0: 그래서 약을 많이 쓰다가 말아야죠. 근데 내기를 자꾸 이거 내 먹는 거 이렇게 자꾸 건너면 말인가 이거 자꾸 집에 있는 거 자꾸 먼저 답사 말하고 글쎄 자관 뭐 집에 있는 것도 아이 잡수겠어. 남은 돈 팔고도 먹고도 무슨 어떤 약들은 효과 못 보고 그랬는데 있는 거 먼저 답사하라고 너무 끝내면서 자수께 우리 집에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예.
0: 하루 저녁에 만에 두 번.
1: 예.
0: 다시 대여수번씩 나가던 게.
1: 예.
0: 예. 그리고 이렇게 잠도 잘 쉬고 이게 면역이 올라가니까 예. 감기도 아이 하고 예. 자관
1: 예.
0: 여러모로 영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먹길래 해서 예. 이번에도 활동이 또 특이하게 또 저는 또 강해진다, 약간. 둘이 뭐 눈에서 열야도 까고 배달 받다고 계산하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열야도 까게 23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동성화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만성위험에서 예, 소화한테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김치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3: 그래서 또,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런 면역력이 나서 저런 감기 왔는데, 지금 어제간에 감기 잘 안 걸립니다.
1: 네.
3: 이래도 숨이 차고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 않고, 예. 그래, 혈액이 되면 쥐가 올라와서, 그, 다리 치 올라왔다는
1: 네.
3: 이게 어느새 없어졌지 않습니까?
1: 네.
3: 예. 이래도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하는데 지금 혈압 정상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게 좋고 예. 근데 변비가 더 심했습니다.
1: 네.
3: 변비가 그래서 한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변비가 없어지고 그게 그래 좋고 예. 이번에 활동할 때 아홉 곽 싸서 쓰고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그 네. 심장에 지자는 사람이 이어서 못했습니까?
1: 예, 그런 분들이 써야 됩니다. 지금 예, 우리 심장 지자했다 해서 그 혈관 탄성이라든가 혈액이가 맑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충하초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심장 지자를 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이하고 아홉곽 싸겠다는 거죠.
1: 예. 아홉곽에는 11곽 드리면서 또 현금 500원 할인합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의 양리학적인 작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양리학적 작용은 아주 범위가 또 높습니다. 예,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종양 작용하고 내분비 조절 작용.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전립선염이 있거나 전립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효과를 잘 보죠.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고 항경련 효과. 예, 저리거나 마비되거나 좀 불편한 이런 감각이 좀 불편한 이런 증상들도 또 제거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동순하초 발효 견본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1: 예.
4: 집에 아저씨가.
1: 예.
4: 그런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1: 네. 예.
4: 이제 석 달, 넉 달을 조금 못 잡았는데, 지금. 예. 아이, 그, 뭐입니까, 목에 가래가 붙어가지고, 영, 정말, 그런, 뭐입니까, 所以我

0: 내가 이 싫어해도 약은 먹어도 계속 그때 풀고 안 먹으면 또 그게 재발하고 이랬는데 이 동춘하소 발효 견본을 잡수고 이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목에 가래가.
1: 네, 맞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불면증 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수면제를 잡수고 이랬는데 지금 수면제를 안 잡수고도 잘 삽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내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1: 네.
0: 아, 우리 집에 아저씨는 그러던지 동춘하소 바로 견본을 먹고 소리 지금 용 이게 많이 나사지고 좋아졌다니까. 오, 그럼 자기도 먹겠다며 소리. 그래서 뭐 우리 친구도 이 하고 내 말에서 샀습니다.
1: 네.
0: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네, 제가 있으면서 아, 원래 젊었을 땐 건강했는데 여기저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예,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수미 효과를 봅니다. 예.
0: 예. 정말 이 약에 정말 이런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예, 지금 또 예. 활동이 용 좋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런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 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3: 예, 나도 동체하초 8분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이렇게 이 약 먹기 전에 맥이 없어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맥이 없을까 어디 딱 나가기 싫어 그냥 그저 집에만 그저 있고 누워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약 먹은 게 어쩜 이렇게 맥이 나올까?
1: 네 야, 맞습니다.
3: 예 정신이 납니다. 정말 맥이 나요. 집에 있기 쉽답니다.
1: 네.
3: 자꾸 나가기 싫고 예. 그래서 이 약 먹을까 예. 이렇게 눈이 더 이렇게 밝아진 감 납니다.
1: 네. 그 간을 좋게 약을 해서 눈도 좋아집니다.
3: 그래가 이렇게 몸이 헷갈아진 것 같고, 예. 아, 이 약이 하여튼 정말,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아, 그래가 예,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예, 영 그랬습니다. 고사했는데, 그것도 이럽지니까.
1: 네.
3: 그래가 예, 밥은 못 먹고, 예, 그래서 가슴 얼굴내가지고, 예, 밥만 먹으면 이미 뒤끝에 얼굴남이 자꾸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간데간데 없이, 밥 인가 먹어도 이럽지니까 밥 자꾸 당기운다.
1: 네.
3: 그래도 올랐지. 아 정말 어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밤이면 자지 못해가지고 소리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 터분한 게 그냥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애쓰다 못해 또 일어나 예,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잤는데 지금은 예, 정말 누워서 자자 하면 깍차 하며 깍차 하며 이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네.
3: 아 이게 정말 예, 높은 고원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란다 돼 특별합니다 이 약이.
1: 네.
3: 먹으면 먹을수록 얘 매일 나사지는 게 알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야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이 좀 좋았거나에 좀 넥스 아래 그랬다.
1: 예 활동이 현금 또 할인합니다. 예.
3: 예.
1: 예 그리고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
1: 알선에
3: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쓴 환자입니다.
1: 네.
4: 어젠 나는 100날 남았었습니다.
1: 네.
4: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식사도 잘하고, 예. 지금, 식사를 잘하니까 힘이 나온다.
1: 네.
4: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력 그전엔 뭐 돌아서 뭐 잊어버리고 했는데 지금 무슨 기억력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1: 네.
4: 안에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랬습니다. 네.
1: 네.
4: 네.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간에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어. 얼마나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 그럽니다.
1: 네. 지금 활동할 때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런 좋은 활동이 있을 때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예.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경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알려진 이런 효능에 보면은 피로 회복하고 체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력도 증진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이 건강에 좀 특별한 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고령인분들 바로 90세 이상을 넘긴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이런 비결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고 좀 특별한 효능을 느끼는 보는 거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영양학적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당뇨병 이라든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심혈관 질환하고 신장 기능을 높여서 항균작용이라든가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피로 예, 지금 노인분들이 특정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이 떨어진다 할 때에는 피로감이 아주 예, 많이 몰려옵니다.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피로감을 해결하는 데서도 많은 노인분들에게 지금 좋은 이런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기 제거 몸의 염증도 제거하면서 독소 배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노인분들 중노년분들에게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전면적으로 신체도 조절하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특히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당을 내려주고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눈앞이 좀 흐릿하거나 몸이 좀 가렵거나 예, 독소가 쌓이면서 몸이 가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합병증에서 그리고 맥이 없고 괴사가 생기거나 등 이런 당뇨병 합병증이 이 진정한 원인을 제거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허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면서 음양을 잘 돌봐주고 병행시키면서 원기도 회복시켜주고 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신장 기능을 높여줍니다. 예, 지금 보면은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내세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호흡기 질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혹은 만성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또 많으면서 또 쉽게 가래를 받지 못하거나

0: 이런 환자분들이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을 쓰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을 보면은 면역 기통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고 혈액을 정화하고 혈관 탄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켜줍니다. 예, 우리 당뇨병으로 오래 앓은 분들은 결국은 합병증이 온다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관리가 따라 못 가고 약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은 합병증이 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당뇨병 진단 받은 지 오래다 해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 분들은 예, 음식 습관도 개선하고 운동도 하고 또 심리적인 조절도 하고 그리고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척 균분과 같은 이런 몸의 전체적인 이 면역력을 조절해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이런 약을 같이 결합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 할 때에는 이 합병증 예방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의 손상도 막아주고 당과 지질 대사 문란을 개선시켜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예, 당뇨병성 신장병도 또 예방합니다. 예, 우리 당뇨병이 결국 보면은 예, 신장 합병증으로서 또 투석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몸이 자꾸 붓기거나 무겁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불규칙적인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안정적이고도 규칙적인 인슐린이 분비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혈당 조절하고 당뇨병 개선에서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도 효과를 보면서 특별히 예, 삼고증이 있는 분들, 당뇨병하고 고혈압, 고혈지, 그리고 당뇨, 동맥경화가 있거나 통풍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이상적이고도 좀 놀라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밝은 멜로디로 활기를 전하는 노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고마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진실하게 담긴 가요를 김명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길을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보람찬 삶과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과 추억을 담은 가요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여운을 남긴 가요, 방귀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동훈 작사, 정진옥 작곡의 감동 처녀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처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 안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유영호 작사 김영록 작곡의 나는 고향벌을 사랑하네 보내드립니다. 고향 들판에 깊은 애정을 담은 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민족식별이로세. 하늘길도 바닷길도 모두 다 열렸으니.
1: 북경 시간으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리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리로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10월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길과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자 새 시대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조몽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

0: 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혈전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10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네 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0: 네, 약재 할 때는.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환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녹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이 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환은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전화에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도 안 되니까 전화에 고리 아프고 뭐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예. 이 송파지 한다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번에 그래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1: 맞습니다. 불산을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저녁이고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더 안 보고 저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용 금이 납니다.
1: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예,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정신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어떻게 땀이 나는지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죠?
1: 네, 네.
2: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혈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다 했더라. 예.
1: 맞습니다.
2: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나사지고 이렇게 네.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합니다. 힘이 나고.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1: 네.
2: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의보시 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서 알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2: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근육보신환 하면은 어쨌든 우리 일을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내서부터 모든 일은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0: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건의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개행하던 게 지금 개행하지 않고 우리 집에 7층인데 진열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1: 비틀댄단 말이죠.
3: 네, 그런 분이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1: 예, 공기수초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이죠.
3: 이렇게 그러더니 지금에 걷는 데는 일 없습니다. 뭐.
1: 약은 맨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이 근육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 예.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일을 갖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일을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우리 아저씨의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1: 네.
4: 걸린 다음에 그냥 글쎄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거에 뒷걸이 위하고 어림쓰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의보신 한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가 좋습니다. 이 골이 네. 무겁고 어림쓰이나든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네. 혈압도 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 고집이 지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

0: 지갑이 50이 넘어도 일 없다니 체람약 아이다 싸다 말인다. 그래서 체람약에 예. 그래 지금 잡혔는데 혈압 조절이 연관됩니다. 지금
1: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기에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예.

0: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1: 전열선 비대 부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0: 아, 그러게 소변 하나다면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예.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으면 웃습니다. 아, 나가 좀 할도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 이래 놓던 게, 아니, 어전에 부서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남다 다리 맥이. 예.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
0: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용도 쓴다. 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예, 제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1: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리 활동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0: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야 제발 그렇지. 아이하고 선생님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예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예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어제도 해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네. 아파서의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서전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눈덩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서전이 자세히 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눈덩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3: 네. 저기 지금 양옆 육가인데 그도 내일 저기 왔어요. 병력이 이내 없었습니다.
1: 네.
3: 옛날 입은 어떤 기억이 안 나고 병살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1: 네.
3: 기존에 치매할까 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치매하겠다는 근심은 이 약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치매 초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은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치매 초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다 치료되는 약입니다. 초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름도 예, 진짜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전에 다 알긴다. 잘못 이름이라면
1: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썼습니다. 뼈도 뭐 침도 맞고 뼈가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때 아프지 못해서 영 많이 나서줬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계 통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3: 네, 이제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데 욕만 좋아졌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시면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료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3: 네, 선생님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대달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예보신환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조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네.
4: 예, 건예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후유증을 어전에 예,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예, 건예보시환을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흐리더분하고 머리가 박아주는 것처럼 그랬던 게 예,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0: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줄 때 하더니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있고 하더니 참패에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살짝할 것 밖에 없는데.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신 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이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청열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란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란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락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기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0: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남은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깡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깡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차크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회복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제에서 누이가 항상 부엽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가 오게 됐는데 이 한 40 먹으니까는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주 나다르는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으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0: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오가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혹시 들어가게 못 만든다 합니다. 네. 나는 이놈의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행이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강의를 얻은 쓸데에서 했잖아.
0: 네.
3: 이거는 한 번

0: 저도 예. 잘했습니다. 다음 기적으로 예. 줄 수 있는 약입니다.
1: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니 사올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쏴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일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철경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철경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 5동 새항야급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철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철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산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로 된 주소가

0: 패킹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선 다국전자상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춘 창달 전자상거래위원회사의 올해 1.4분기 수출 총액은 55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춘의성국제물류위원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춘의성국제물류위원회사 통관 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 随着120出口业务的快速发展
0: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훈춘 종합 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9610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 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춘 종합보세구 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천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 전자상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천 다국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상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천에서 변경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춘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210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훈춘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 대러시아 큰 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 전자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여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춘 통상구는 전성 제일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측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춘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측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명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춘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 역에게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해

0: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촌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전자상거래 1210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유여력의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촌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과 사적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에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성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무해 총 7,500여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 유격대 사업 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의, 유격대에 대한 당의 용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소,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혁명무장투쟁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0: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호동 세항야급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은 집단은 중약 가공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 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 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호동 세항야급 가공약 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 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 가공약 가공기업으로서 세항야급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종약 침출은 원활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림호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낼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 일꾼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림호동

0: 세양야급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이 노동자 선봉호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예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호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예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2026년 전조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이종 시험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질서 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종국 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시름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은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0: 정모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0: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네.
1: 가사도 찾는 광고입니다.
0: 네?
1: 가사도우미.
0: 아, 가사도우미요? 네.
1: 예. 네. 70세 달로 해?
0: 네.
1: 연락번호 138.
0: 네.
1: 4434.
0: 네.
1: 9551.
0: 9551번. 그래요. 네. 잘 적었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 빌딩의 10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0: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1: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이고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충무급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1: 네.
2: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교와 세기 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정식했고 벽돌 토성 가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1: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1: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이후 터지어서 냉이 등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1: 네.
3: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6: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0: 네, 연결시 철람에 위치한 전신 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북쪽 편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민속원과 야시장이 가까워서 또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위치라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0-0050-9121번, 1560-0050-9121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여성용 이륙형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 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벌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

0: 네.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하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70세 좌우의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84439551번 138443955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3층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이륙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2인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팝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요.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학교, 소학교, 고중이 있고요. 네, 믿음직한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단칸방도 세줍니다. 네, 단칸방은 5층입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이외에도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네, 등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9달을 쓴 병원 침대를 100원에 팔려고 합니다.
0: 아, 9개월 동안 사용하셨고요.
1: 네,
0: 100원에 처리하려고요.
1: 네.

0: 전화번호는요?
1: 네.
0: 637.
1: 네.
0: 044.
1: 네.
0: 33.
1: 네.
0: 807입니다.
1: 137-0443-3807번요?
0: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지급하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1: 네.
2: 네, 집 위치는 전남의 네. 대시쇼치에 있는 3층입니다.
1: 네.
2: 네,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1: 네.
2: 양수 이팅의 남북집이 됩니다.
1: 네.
2: 네, 집 근처에는 서학교 고중 시 제2중 있고요. 병원, 네.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1: 네.
2: 예, 집 등기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1: 9121번 3층이라고 하셨죠?
2: 네, 3층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결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준공되어 교부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사용에 투입된 후 현지 의료 자원 배치를 진일보 최적화하고 지역 의료봉사 부족점을 보완하며 주변 대중의 의료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대상은 동명신성 동쪽과 자오 동방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총 투자액은 1억 9,600만 원, 부지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입니다. 주로 외래 및 급진 종합청사, 내과 입원 청사와 관련 부속 건물을 신축하게 되며 완공되면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에 착공했는데 현재 주체 구조를 완수하고 내외과 청사, 실내 장식, 문과 창문 설치, 외벽 대리석 등 시공 내용을 완수했습니다. 현재 실내 개조, 전선 케이블 부설, 지상 립체 주차장 건설 등 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 공원으로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건설합니다. 대상은 단지 신축, 진료설비 구매, 진료과실 증설, 전문 의료 인재 육성 등 방식으로 품질 승격을 실현하게 되며 완공되면 전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위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제고하며 대중의 진료 불편 문제를 절실히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에게 치질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을 위주로 하는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이용해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봉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평입니다.

올해 연결식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290대이고 더 설치 봉사 중심과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대중에게 정책 해설, 절차 지도, 기술 자문 등 원스톱식 편리 봉사를 마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분쟁, 의견 불일치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조정 사업을 전개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연결식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작업팀을 조직하고 직접 방문, 1대1 소통을 진행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해설하고 주민들의 문제를 해답하며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응집했습니다. 산업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해 연결시는 지난해 말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 관련 및 부대 기업을 유치하고 현재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획된 290대의 엘리베이터 기반 건설과 일부 엘리베이터 부품 설치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2024년 이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꽃 바다와 고동하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 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고동하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연간 신합향에서는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이념을 굳건히 실천해 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하여 하천 관리와 보호, 습지 보호, 천면모 개선 등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 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에서는 앞으로 본지방 생태, 문화, 관광 자원에 의탁하여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아카로 한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과 명서방은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시간이 며칠 하지 않는다는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요 며칠 자음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보온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싸지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가격 한 각에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홍남광 치료이기를 또 드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 치료이기 거기에 남색을 더 가했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치료이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할 정도로서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특수한 새로운 발명으로 나온 치료이기에 속하는데 다각도로 좋은 이런 이기가 따라갑니다. 황차 본 제품을 80각에 100각을 실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큰 우대활동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강에다 남강 란셔 남색광까지 이게 또 보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번에 홍강 치료이기를 수여받은 분들 가운데서 너무 이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높고 효과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난강까지 더 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각기관의 공능이 문란이 오고 저하가 오고 대사가 평형 상태에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접수할 수 있는 600나미로부터 700나미 사이에 홍강과 남강을 란셔광이란 말이겠습니다. 이걸 진을 벌어서 우리 세포에다 투입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처럼 그런 공능으로 돌아가면서 정상 공능을 유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예, 저 사지원에 요즘에 한 7개월 넘었었어요.
1: 아, 예,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나기 힘든 이런 좋은 제품에 속할 겁니다.
2: 예, 특히 이거 쓴 다음에, 위가 원래 나는 이 식수위원이라서 요즘은 몇 년째 많이 고생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되고, 원래는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안 되고, 좀 찬 거 먹어도 안 되던 게, 지금은 매운 거, 찬 거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위가 좋아졌습니다. 위 점막 내부가 위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한 세포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두수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이 기관지에 항상 기침이 확 나고 목에 가래 확 끼고 이래도 모가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도 이러던 증세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어쩌면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 전력선 비달려서 이게 어쩌면 이것도 어쩌면 오답니다. 한 10년 넘어 됐는데 야, 밤에 딱 자지 못합니다. 밤에 6번, 7번씩 소변 보고 어떻게 잠이냐. 잠 못 자고.
1: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잠은 기본으로서 한 시간 내지 반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니까 잠 잘 기회를 다 놓치게 되어 있는 거죠.
2: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쓴다면 요즘은 소변도 잘 나가고 소변 차수도 요즘은 하루 쓰다게 지금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1: 콩팥이 좋아지는 게 싸지원액입니다. 예.
2: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밤잠도 잘 자고 아무 일도 없고 요즘은 이 전력선에 대한 비대에 대한 이런 약도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2: 예. 그리고 특히 연달에 조금 나가 걸고 이렇게 되면 맥이 없어서 걱정 못 하던 게 이거 쓴 다음에 전신을 받았는데 인삼노경에 4배, 5배 된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1: 확실하죠. 써보니까 예. 알죠. 예.
2: 보니까 나 봤어. 맥이다. 다리부터 봤어. 얘가 걷게 된 맥이 나고 다리가 많이 가위해지고 있죠.
1: 그렇죠. 다리 가까워지죠. 예.
2: 예. 야, 내게 이런 좋은 거 지금 이게 또 먹기도 얼마나 좋은지 약간 자꾸 달고 마약이도 좋습니다.
1: 그렇죠. 빨아들이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되고, 예.
2: 예. 그래서 내 요번에 이 아위에 특수하고 내 이게 또 그 홍남 그 치료기.
1: 치료기, 예. 이게 예. 좋은 기계입니다. 홍강치료기보다 더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홍강치료기, 남강치료기 해서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여기 완전히 공장 측에서 서류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럼 저도 오늘 내 바지값도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우대 활동 가운데 홍남강치료기까지 수여받게 되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사지 원약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그 머리가 싱하고 혈압 자꾸 높으면 그리고 주요하게 또 위한게 또 소화해야 되고 소변이 빈번하고 이래서 이거 쓰게 되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저 맞습니다. 벌써 얼마 있었는데 한 달 쓰기 전에 벌써 이 위가 소화, 이 배가 굴러가고 울루시 국물을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아래 내리미도 못하니까 자꾸 냄새시고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예, 한 달 넘게 벌써 이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배가 꺼지면 순일가 되면
1: 그렇죠. 소화가 잘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예, 말씀합니다.
3: 예, 그래 자충됐으니까 벌써 나사진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소변도 또 예, 더 쓰니까 예, 벌써 소변도 자주 떠들어갑니다. 예, 이 약간 이
1: 콩팥이 좋아지니까 예.
3: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다리도 시구시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 지금 없어.
1: 아, 콩팥이 좋아지니까 신주골입니다. 예. 예.
3: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할 건 이 눈약이 나는 백내장 진단받았는데 야 눈이 항상 그래 뽀얗고 그다음에 이 눈에 눈이가 항상 글썽글썽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무식이 딱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나 하는 게 이거 다른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는 없는 게 아니라 썼는데 이게 또 명소방에 더 뚜렷하더라고 합니다.
1: 아, 명소방은 예,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예, 좋은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햇빛을 시야하는 게 어둠이 햇빛을 깨고 또 댄스도 옛날에 먼저 저 그 가차를 다 봐도 잘 해보던 게 어둠이 먼저 봐도 예, 좀 제대로 아긴다만.
1: 예.
3: 약간 이 두 가지 제품 내게 맞으니 이거 난 이번에 이 활동에 저기 참석하자고 그래 받아봤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중약 가운데는 내리 누르느냐고 얼리 뚫느냐 두 가지 천장약하고 쌍수식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상처 이어를 쳐주고 간, 담, 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변이 무를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혹시 이게 네. 조금 시간이 길다면 루산진수펠 같은 건 이거는 뭐 OTC 이렇게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니까 이거 조금 한 주일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문제없이 실은 없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변이 무를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각오하라고 네. 제가 이야기하는 아무런 이건 문제가 아닌 문제로 임시 나타날 뿐이지 실은 네. 없고 복용 하면 됩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지준아 맞지요?
1: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게 사지원약 쓰는 사람들입니다.
1: 예.
4: 예. 예, 저도 쓰고 내 동생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지원약 쓰니까 뭐니까 이전에 내가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쓰리.

0: 항상 소리가 아프고 그다음 다리 내리면 아픔에 이 무릎 관절도 영 아프더라마.
1: 아, 예.
0: 예, 근데 이 사진 워낙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점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질 예. 겁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혈압도 언정받고 심장이랑 다 좋아집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가.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예, 위장계통.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위염지서 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이게 예, 위가 아팠죠. 그리고 비장도 안 좋아가지고 조금 탄 음식이나 잘못 먹으면 막 이렇게 영 아프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불편하죠. 예, 그런 게 예, 비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예, 지금 탄국이라며 탄 거라며 막 시원한 냉면이나 먹어도 이렇습니다.
1: 아, 예, 예.
0: 예, 예. 이렇게 사지 원액이야말로 예, 정말 효과가 아주 좋고 하여튼 대사연에서 나온 이 구복레이가
1: 최선의 선물
0: 다릅니다.
1: 그렇죠.
0: 예, 대사연에서 인류에게 선물한 하여튼 다릅니다.
1: 최선의 선물이니까 그렇죠.
0: 예, 예, 예. 그렇죠. 독특한 효능을 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동생도 쓰고 예. 내 동생은 힘이 증폐 왔지만은 예. 이거 쓰므로 해서 예. 내년에 올라가면 감기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어디가 여보나 이 특수한 활동에, 지금 뭡니까? 홍광기 예. 남사띠는 그 예. 기계로,
1: 예?
0: 쌓으려고 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예.
1: 예.
0: 하여튼 특수하죠, 예?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박스가고 우리가 쌓아가지고, 쓰리. 내 동생은 예, 전립선 비대로서 소변이 닫아가지고 참 고생 많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한쪽으로 싸지 원액 먹으면 그 다음에 이 남색 홍광기기를 쓰므로 해서 예, 아주 낫을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오늘 싸면서 주님께 배달하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배달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싸지 원액 와서 1년 반 먹었습니다, 나는.
1: 예.
3: 싸지 원액.
1: 아, 1년 반 썼으면 아주 현명합니다. 예.
3: 예, 이 싸지 원액에 영양가 이게 428가지 이거, 우리 어느 거 보충하면 그 몇 개째로 그 생물, 그 뭡니까, 영양제 보충하겠습니까?
1: 없죠. 예. 이게 유일합니다. 예. 이 제품이 예. 유일합니다.
3: 아무리 뭐 채소고 과일을 먹어도 아이 사과를 지금 옛날 하나 먹고 지금 20개 먹어야 단단한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1: 예.
3: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개까지 영양제 들어가고 우리가 먹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루 이틀 해도 1년, 1년에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이 먹어볼까? 매일부터 남다, 이 아주.
1: 아, 그럼요.
3: 예. 그리고 피부도 예, 이렇게 미용한 것은 어디가 미용했는게, 아이, 늙어봐야 무슨 미용이 있는가 없어요. 또 여기 있는가, 나 돼지피도 없다는 게, 걔 어째 그런가, 본품을 그렇게 했지만, 걔 옳다지, 걔는 이하고 싸지 원해고, 이거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이게 싸지, 모래밭에서 자라는 게 돼서 이 영양가가 대단히 높아졌거나, 이거 뭐고 얼굴이 미용, 얼굴 선생님 허리 머릿속에 젊어집니다.
1: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예, 나랑 예. 미용했는가고, 어째 젠젠들고 말고 이렇게 고발지네, 내 그래. 그, 예, 기분이서 좋지, 그렇게.
1: 그렇죠.
3: 이하고 먹었나 선선한다, 그래. 예. 어, 고약은 들고 말고, 우리 80여 스승이 먹어 대화하면 이렇게 다 되지, 고마워요.
1: 그렇죠. 오히려 되죠. 예. 네, 나이가 예. 높을수록 더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보수가
3: 예, 맥이 나고 끼라고 또 머리 빠지지 않고, 예, 고파지게 하고, 소비에 좀 이렇게 힘을 줘야 나갔습니다, 나는.
1: 예.
3: 굉장히 힘 아이도 없으니, 속도 이렇게 나갈까. 그 다음에, 아, 이 고파지 좋아지는 게 됩니까?
1: 그렇죠. 고파지 좋아지니까, 소비는.
3: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 그게 벌써 힘 있게 나갈까, 사람 몸이. 곰팥이 원기 튼튼해야 살 몸도 힘이 나고 맥이 나고.
1: 아이고 너무 잘 내라고 계세요.
3: 예, 그러니까 예. 나 용 좋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딱 먹고 이건 누구까나 다 맞는 이야기 이야기를 말입니다 선생님.
1: 그래.
3: 예, 가만히 볼까. 예.
1: 예.
3: 그래 이번 우대 학생 이거 무슨 좋은 기계 그리 좋은 기계 나부터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홍남광 치료익이라는 게 이게 국제적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 대학 연구 성과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3: 이거 노벨상 받은 게임가
1: 그렇습니다. 예, 예.
3: 게 어디 아픈 데라 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1: 거기에 딱 그 치료 방법이 딱 있습니다. 거기 딱 앉아서 그저 그거 코드만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을 자극해서 그 부분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좋은 버리 얼상식을 파하고 리면 두 얼상식 두 개 그 측면으로서 좋은 게 있는데 이 파 자체가 일종 립자입니다. 그 립자가 인체 피부에서 전달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사를 유

0: 자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1: 하루에 몇 분 합니까?
0: 그거는 하루에 두 번 좌우하면 됩니다.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예. 거기에 30분 좌우, 30분 좌우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1: 예. 하여튼 그게 별로 지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우수합니다. 원래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1: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건 확실히 더 좋다는 건 의미겠군요.
0: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 우리에게 차려집니다.
1: 알았습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어디 말처럼 쉽나요? 아무리 상처받은 일이 익숙해졌다고 해도 생책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프게 싫으니까 최대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거리를 조절하고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처는 그만큼 내가 행복했다는 증거라는 걸요. 오히려 상처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낯선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새삼 결혼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음에도 결혼 생활의 타임라인이 흐르고 새로운 인생의 숙제를 앞두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기 마련이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상대의 낯선 요구,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신호인지 헷갈리게 시작할 때 부부의 고민은 깊어지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30대 초반에 만나서 풋풋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골인지점에 착안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가 부모님의 은근한 눈치를 뒤로한 채 아직은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따끈따끈한 무자녀 부부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8년 가까이 이 남자를 봐온 셈이니 숟가락 올려놓는 보릅, 화났을 때 입술 삐죽이는 각도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3년 차, 흔히들 말하는 첫 번째 권태기이니 뭐니 하는 시기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큰 소리 내며 싸운 적은 없습니다. 동갑내기라 평소에는 친구처럼 장난치고 주말에는 같이 맛집 탐방하며 나름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뜬금없는 곳에서 제 평화로운 부부생활의 레이더망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뜬금없는 외박 여행 선언 때문에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약 한 달 전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안주에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학교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외박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남자들끼리 고기도 구워먹고 게임도 하면서 힐링 좀 하고 오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다녀와, 단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갈 수 있지 하고 쿨하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남편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브리핑을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겠다는 요지였습니다. 무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무조건 외박을 포함한 여행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개인 사생활과 힐링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가 엄연히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집을 비우고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 게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남겨질 내 주말은 어쩌고, 가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걸 쿨하게 오케이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아내인 걸까? 아니면 그냥 방임인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자주 만났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기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남편은 여행에 여자에도 집착하지 않은 전형적인 집바보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그저 가까운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거나 기껏해야 교외로 드라이브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깔끔하게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걸 가장 편안해하던 사람이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며 집이 최고다를 입에 달고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안정을 찾아야 할 3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언젠가부터 이 남자의 마음속에 방당벽 같은 집착이 스멀스멀 비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들어 주말만 되면 SNS에 유명한 캠핑장이나 독채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뚫어지게 보지를 않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니 하며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애 5년 동안 철저하게 본색을 숨겨온 여행 집착남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결혼 생활의 엄청난 압박감이 이 남자를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예전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놀다 와라 하기가 참 묘하게 찜찜하단 말이죠. 혼자 머리를 굴리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다가 문득 한 가지 가설

결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숙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의 동갑내비 부부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서로의 커리어와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 들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화가 부쩍 찾아졌습니다. 병원 검진도 알아보고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타임라인이 서서히 육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인 건 확실합니다.

주변 유부남 선배들의 뼈 때리는 조언이 남편의 귀에 꽂혔겠죠. 애 생기면 1박 2일 여행, 꿈도 꾸지 마.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해. 물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급해진 데에는 이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아이가 생겨버리면 내 인생에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영원히 끝난다. 이 생각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동창 녀석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재미없는 인간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정기적 외박 허용이라는 이 전례 없는 규칙이 앞으로 저희 부부의 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눈치를 보며 여보, 다음 달에 애들이 낚시 가자고 하는데 라며 밑밥을 던지고 있고, 저는 글쎄 날씨 보고 하며 능그렁이처럼 넘어가고 있는 대치 상태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고 쿨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내가 왜 결혼 3년 차가 되니 남편의 1박 2일 외박 요구에 이토록 심각하게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지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무게감과 앞으로 다가올 육아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저 역시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집 부부들은 외박 여행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나만의 주말을 즐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초장부터 외박의 싹을 잘라 가정을 사수해야 할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박 요구는 가정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육아 계획을 앞두고 애가 생기면 여행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 텐데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더 뼈빠지게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내 인생의 자유가 여기서 끝이 나나 하는 눈물겨운 보상 심리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주말만큼은 아내 역시 완벽한 독신 생활이나 힐링 여유 시간을 즐기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박 가사 보상을 치르게 하는 등 등가교환 법칙을 부부의 공식 룰로 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은 유부남으로서 과한 편이니 1년에 딱 2, 3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정을 지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 부부 모두가 서운함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동창들과의 여행만으로 풀게 두지 마세요. 애가 생기기 전 30대 후반 무자녀 부부로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멀고 근사한 해외여행이나 장기 여행 계획을 부부가 함께 짜보는 건 어떨까요? 둘이 보낼 황금기 공간을 먼저 채워준 뒤 친구들과의 시간을 허용해야 남편의 관심사도 다시 가정으로 중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 후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가를 받은 투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7각을 사면 5각을 드리고 15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보통 15각에 15각을 드리는 100% 우대해주는 활동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 정도겠다면 양천은 현금권을 무료로 드리는 이런 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6가게 4각을 드립니다. 12가게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 정도겠다면 지금 12가게 보통 12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12가게 15각을 드리니까 3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500원 현금권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병 치료에 있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을 충분하게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두골대는 6가게 4가게에 담에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290원 좌우가 되는데요.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5가게에 담에 한 가게 가격이 2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복액은 7가게 5가게에 담에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30원 좌우가 되어 있고 15가게 20가게에 담에 한 가게 100한 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501-775번 이용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해도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을 딱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며 기혈 보충을 했습니다. 기와 혈을 보충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와 혈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며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역계통의 저하와 더불어서 각기관의 공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기혈 보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왔습니다. 지양간산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허약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많이 흐릿해분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소리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머리가 쉽게

0: 빠지고 쉽게 머리가 휘어지고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강한 콩팥이 허한 증상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방액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거 내경사 후주로 머리 항상 어지럽고 또 혈압도 엄청한데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래 고생하다가 백자방 구방액 뭐 후부터 혈압이 엄청 되고 어지럽 찌지 많이 납니다.
0: 그게 기본입니다. 바로 예. 그렇죠.
2: 예. 그러고 난 전염증을 소변 범소변 대다섯 번 화장실 다닙니다 전화요.
0: 예.
2: 본 소변에 이것도 조금씩 나오고 한참씩 기도를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백두만 구방하고 이것은 후부터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주증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전열선이 많이 억제를 받는 겁니다. 예예.
2: 예, 그래, 이전에는, 소변에 조금씩 나와도 지금 역시 원이 달라고. 야, 그래, 참, 잠자는가 아침 사람 정신 나고 머리 좀 막아진가 봐, 화나기입니다, 지금.
0: 그래요.
2: 예, 나는 허가도가 이왕으로 꾸준히 걸려서라고 오늘 닫아봤어, 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백자방 구방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에, 위에, 콩팥에, 그리고 상처에, 심장, 그리고 폐혈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501-775번을 연락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난 두고 때쓰는 한자입니다 선생님.
0: 예.
3: 예, 어지간히 만옥백에도 불어나고 또 이 손가락도 중간에 말이 다 불어나서 예, 한 이게 10년 넘습니다. 저는 내 병술 앞에다.
0: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큰 잘 해결되지 않는 무서운 골가마병에 속하는데 예.
3: 이렇게 골가마병이라 또 그래 이게 알아야 아침에 되지 못하지 꾸부리지 못하지 숨을 쉬지 못하지 생기 짜지 못하지 칼 쥐지 못하지 애나 때다 그래 약 좀 숨기 자꾸지 위 아프대 근데 이 약으로 위도 아예 아프고 어서 석 달 넘었었는데 용도 쓴거 손가락이 중간에 이게 불어나게 다 깔아놨어.
0: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예 예. 그렇죠.
3: 이 약이 특히 뭔가 하면 이 바른 고약도 예 같이
0: 쓰니까 예.
3: 예 용도 쓴다 예. 그리고 예 조금 이렇게 발목이 이래 손목이라 매일 매겨 그러더니 예, 맥이 나고 이 약 먹을까요?
0: 그렇죠. 이게 강과 콤파스 도와주니까 예예.
3: 아 그래가 예. 예. 그럼 또 이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배에 날 그게 대용 아프던 게 아예 아픈다. 날.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서 이게 아프지 않은 맥이 나기 말이죠.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맥이 난다. 그래서 밥도 마시고 위도 작아가니까 얼마 소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분 우리 아침 12각 싸면 15각 줍니까?
0: 두골 때는 이번에 12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예.
3: 예.
0: 좋습니다. 이번에
3: 절반 예. 가격도 아이디지. 뭐.
0: 그렇죠. 절반 가격도 썩 아이디죠. 한 가게 490원인데 200원 저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예.
3: 알았습니다. 예.
0: 12가게 15가구 줍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레이펑스까지 있다 하게 되면 그게 벌써 손가락 마디가 불어났던 게 그게 줄어든다는 게 보통 약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제품 자체를 확실하게 쓰게 되면 그런 어려운 질병이
3: 골가병은 이약 용도 없습니다.
0: 명제품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예. 예.
3: 예, 반면 특허 받은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우리 앞에 그 뭘까 사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고 치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도 약관에 있는 큰 글씨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발명 특허를 받은 그 뉴 가운데서 한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러니까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격소 같은 걸 여가지고 임시 지통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아니라 완전히 Z문자가 붙은 이런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0: 사람이 노화 과정에서 먼저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되는 걸. 예.
1: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네트워크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병이 조금 많았습니다.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 있고 폐암성도 있고 병이 좀 중요해서 약이랑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0: 아, 그랬겠죠.
2: 예, 예, 그래서 계속 많이 났습니다. 약을 쓰니까 이전에보다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저걸 때려 쓰기 전에는 그런 비오나 날이 흐린 날이나 바람 부나 날이면 더 아팠습니다. 이 집에 앉아도 더 아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네.
2: 그랬던 게, 오늘은 왜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0: 이렇게 비 오는데, 예, 예.
2: 이제는 그냥 날이 이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예, 아무튼나 일어날 때는 저는 높은 데 앉아도 예, 주춤주춤 하면 일어나서 예, 데이고 일어나면 데이고 앉고 데이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압력이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바깥에 나가 앉아 있는데 이렇습니다.
0: 그게 큰 해결이죠. 예, 예.
2: 예. 그리고 예, 거울자무에, 아, 무릎이 막 깨가, 그 무릎 마비가 깨가 돼 막 어긴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흔들어 놓고 앉아 세다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 어느 걸지 못하고 세다간 걸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이런 증상이 없어서, 어서는 예, 한 100m 걸습니다.
0: 예.
2: 예. 이전에는 예,
0: 100m 못 걸었습니까? 이전에는 연속?
2: 아, 한 10m나 걷고 앉아 세야 돼서.
0: 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무슨 질병인데, 예, 예.
2: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걸 뺐으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2: 다리에 힘이 없는, 예. 힘이 올까나, 맥도 나고, 그럼 이 다리 앞으로 되돌려 막 나갑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거 쓰니까 예, 먹고 바르고 하니까 예, 효과도 빠르고 치료도 잘 됩니다. 빨리 됩니다.
0: 그러면 예, 예.
2: 그래서 예, 저는 활동에 약이 좀 있습니다는 거. 우리 언니가 내에 12통 싸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두골테는 예.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라 주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예. 처음 예.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두골테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한 결과 관절 통통으로서 움직이기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10m를 가고 쉬어야 된다는 이 관절통은 어지간한 관절통이 아니죠. 10m라는 게 코앞인데 한 개 전부 떼어가니 이게 50m인데 지금 100m까지 가라도 문제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발뒤축 골가시라든지 그 외에 지금 통풍이라 하기도 하면 어려운 질병에 속합니다. 고관절 괴사 구구터 화이스를 말합니다. 이런 무선 이런 질병 같은 건 관절통에 있어서는 보통 약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어지간한 약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무선 질병에 속하는데 두골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까지 해주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가 탱탱 부어납니다. 이거는 레이펑스 환자들 가운데서 아주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폈다고 폈다가 다 힘들어서 칼질, 술질, 젓가락질 다 힘들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그런 게 부어놨던 게 내린다는 게 보통 약으로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부어놨던 그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 첫 구절에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풍한섭으로 나타나는 관절통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게 되면 아주 많은 림상 그 실험을 거쳐서 림상에서 어떠어떠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습니다.
1: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택자방 구매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빈가리 있어서 이 뭡니까? 그 짬에 났던 게 지금 성사되었습니다.
0: 와, 그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좀의 증상으로 돌아왔는데 약을 쓰게 되면 많은 분들은 좀의 올라가서 문제

0: 근데 이 제품에서 감각 컴파스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좀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큰 해결이죠.
1: 예, 그 컴파스나 봐서 예, 450번째 뭐 400잘 안 나간데 지금은 450번째고 400용 잘 나간다.
0: 아, 큰 문제 해결입니다.
1: 예,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정상됐고 예, 귀잘 안 들리는 게 귀잘 들립니다.
0: 아, 컴파스 든든해지니까 귀가 잘 들리고 컴파스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간을 도와주니까 깡구의 정사로 되고 아주 보통 제품이 아니지요.
1: 예,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게 바가지는 감고 나고 잠을 잘못 자던 게 잠이 잘 자고 이게 당뇨병에서 좋습니다. 예.
0: 당뇨병이 좋습니다. 당, 고혈압이 다 좋습니다. 노인성 예. 질병 모두 좋은 해결을 가져옵니다.
1: 예, 선생님 혈당 조절 이용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혈당도가 약이 떨어서 오늘도 싸겠습니다. 나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주십시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간거리 심해서 지금 집행인 직구대입니다.
0: 아, 예.
3: 조세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허리날에 병날에 뭐지 그게 다 아픈다.
0: 그렇겠죠.
3: 네, 또 조세나고.
0: 예.
3: 그래서 이거 지금 조세 좋다니까 썼는데 영향의 효과가 좀 좋습니다.
0: 아, 예.
3: 오늘 집행이 지도부를 잘 들어다닐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효과에서 저는 또 사서 쓰다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누구든지 관절통은 피해가기 어렵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롤러 구셀러로 말 있지 않습니까?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배짜 900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저는 써서 어저는 넉 달 넘었을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4: 잠은 못 자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고, 예.
0: 예.
4: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그저 머리가 후루쳐봐 이러던 게 또 이렇습니다 지금.
0: 예, 예 공룡 주체 가운데 충분하게 예. 그런 게 설명됐습니다.
4: 예, 그래서 예 어제 오늘 전화했는가 뭐 내 동미가 예 내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저는 무슨 약을 먹어서 그렇게 좋아졌는가 그래 물어볼까 내 백자 구백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사실 전에 한 번 딱 복용하고 이게 약이 너무 좋다고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까 저도 싸 먹으랄까 그 동무도 이번에 이 백자 구백에 이 동무도 예 저기 뭐니까 기억력도 없고 그

0: 다음에 잠도 자기 힘들다며.
1: 예.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뭐 간절도 있고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저 여름에는 많이 저기 병이 많단다.
1: 어 그렇죠.
0: 예. 이 대장 부백을 이번에 자기도 싸겠단다. 내 이게 계속 탈까.
1: 어 그렇죠.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좋을까에 15가구 15가구 싸겠단다. 예.
1: 어 백자방고 방향이 15가구에 20가구 20입니다. 이번에 예,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예예.
0: 예.
1: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방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질병만 치료해주는 제품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치료해주는 해소는 되는 알아주는 좋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특히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성도 화신 화선이라고 합니다.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노령화 시대에 내놓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유효기만 하여도 48개월로 되었는데 뭐 때문에 보통 구박액은 뭐 2년 유효기면 보통 그 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 너 그 4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100근을 농축해서 고온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멸균 작용을 해서 4년 동안 보관해도 여기에는 뭐 그게 다시 변질이 가거나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있어서 주무시기 직전에 한 3, 40분 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며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경락이 잘 수통되고 모든 눈도 밝아지게 되어 있고 소변도 잘 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걸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되 효과가 빠릅니다. 결국 드시는 데도 편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전에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면 되니까 뭐 때문에 이런가 하면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 효과가 특수합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세 번 드시는 그 약 효과를 한 번 드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자방 구복액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황정이라는 성분, 황징이라서 하는 이런 성분인데요. 이끼 양음의 역할을 합니다. 기혈 보충을 해주고 콤파치 양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건비이기 효과를 보면서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상초에서는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중초에서는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건비이기 역할 그리고 하초에서는 콤파츠 부선이징해서는 이런 역할 콤파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동시에 도와주는 이런 제품 자체는 드문데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충분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심지어 머리가 밑으로부터 정수리 부분에서 아우여 그 이마 그 주위로 해서 새머리가 나는데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제하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수는 머리 숫자고 오우라는 것은 검은 머리가 난단 말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검은 머리가 나오는가 하며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진을 벌어서 여기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내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콤파츠 양을 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기 구기자라 성분 자체는 부관성 감각 곰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며 여기에 황계란 성

0: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남는 걸 도와주는 토착성지 해준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진일보로서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모든 대사활동을 평형위치에 놓는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기도 편리하고 유효기도 길고 그리고 작용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효과가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백자방으로서 충분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뜻한 품에 안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품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921년 7월 절강 가흥 남오의 한 유람선에서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당의 탄생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 등대처럼 길을 잃었던 중화민족에게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힘겨웠던 중화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겨울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중화민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인민을 이끌고 100여 년간의 어려운 탐색과 피눈물 나는 희생, 꿋꿋한 분투, 그리고 끊임없는 개척과 노력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했으며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중화민족을 부흥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서 멋진 꿈을 꾸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민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박물관을 참관하거나 기록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창건 역사와 이룩한 성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리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라혜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과학 문화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것인데요. 당의 미래와 조국의 발전은 우리 새 시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과 과학 원리는 모두 미래의 조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빛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따사로운 당의 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영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은 은혜로운 해님을 보내드립니다.

인간의 어린이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세 번째는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학교에서 펼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가 합창, 애국 이야기 시합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애국심을 더욱 깊게 심을 수 있습니다. 허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공산당을 따르죠를 보내드립니다.

소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소년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인데요. 친구들, 중국 공산당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는 정신을 계승 발양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마상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과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천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세

후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0: 전주염, 요축한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상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왕대케 뒤를 따라 한 대 또 한 대의 송풍기를 지나치면서 슬그머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 일행이 작업장을 한 바퀴 휘 돌아본 후에 테라스 위에 모이었다. 추로계가 진단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는 시종 얼굴을 굳힌 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왕덕해가 테라스 위에서 응급수리 작업팀의 성립을 선포하고 추로 사부님을 팀장으로 임명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정비반과 젊은 공정사, 기술자 몇 명을 배비하고 모두 추로 사부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는 대로리와 장이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두 분께서도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추로 사부께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로리가 적극 손을 저었다. 마누라를 도와서 손자와 외조카를 돌봐야 한다면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이구도 난색을 보이었다. 마누라가 중병에 걸려 입원한 지도 여러 해가 되는데 자식들은 곁에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간호해야 한다면서 미안하다는 듯 연신 허리를 굽석거리었다. 두 노인은 마지막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커다란 안전모를 써서 더욱 말라 보이는 졸곤 말이 없는 추로계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친구가 있으니 우리는 더욱 쓸데가 없습니다. 왕덕해는 눈길을 추로계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왕덕해는 눈길을 추로계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비록 응급수리를 마쳐야 할 구체적인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억양에는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추로계는 그의 마음

0: 말을 들을 흥취가 없다는 듯 손을 흔들어 아들을 불렀다. 아들, 여기 와봐라. 조슈가 그 묵직한 공감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추로계가 말했다. 열어서 그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꺼내거라. 대로리가 바로 영문을 알아챘다. 로게, 당신 진짜로 그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구려. 추로계는 막대기를 받아들고 한마디 한마디씩 당겨냈다. 그는 왕덕희에게 말했다. 회장, 시동할 수 있는 송풍기를 전부 돌리도록 분부하십시오. 한 대 한 대 검사해봐야겠어요. 얼마 안 지나 전기가 통하자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기계 소음이 금세 작업장 안을 가득 메웠다. 주로계는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빈 장군 마냥 손에 막대기를 잡고 사납게 울부짖는 기계들의 침착하게 다가간다. 그는 먼저 손으로 기체의 진동 부위마다를 만졌는데 동작이 노련한 외과 의사마냥 부드러웠다. 연후 스테인리스 막대기 한쪽을 송풍기의 몸체에 들이대고 다른 한쪽을 머리를 기울여 귀에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스테인리스 막대기 끝머리를 기체에서 천천히 움직여가며 부위마다 상세히 체크를 하였다. 이 시각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검고 야윈 추록의 길쭉한 얼굴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실눈을 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기계 내부의 구조와 운행 상태만 있는 듯 싶었다. 귀신 로괴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역시 스승 왕내령의 친히 그에게 전수한 독보적인 기술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렇게 모든 송풍기에 대한 검사를 마치었다. 시동을 건 지 얼마 안 되어 휴즈가 나가 멈춘 것을 포함을 해서 테라스 우부터 아래까지 전원이 꺼지고 멈출 때까지를. 작업장 내에는 다시 물 뿌린 듯 조용해지었다. 추록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필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계실 그의 뒤에서 따라다니던 대로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분필을 쥐고 다녔는데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1: 안녕, 준비해두었어.
0: 하여 추록에는 돌아다니면서 청진해본 매 송풍기의 구체적인 부위의 표기를 했다. 그 표기라는 것도 간단하여 크고 작은 X를 친 것이 전부였다. 마치도 선생님이 검사한 숙제책과 꼭 같았다. 표기를 마치고 난 추록에는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털면서 무릇 자신이 X를 친 송풍기와 시동이 안 되는 기계를 당일로 모두 해체하라고 분부하였다. 대로리가 그의 야윈 어깨를 가볍게 쳐주었다.
1: 로게, 자네는 역시 옛날 그 신인이 틀림없어.
0: 장이구도 느릿느릿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1: 딱 자네한테만 손들었네. 로게, 역시 자네가 멀리 내다본다고. 어?
0: 이 말은 추록에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때 공장은 뒤죽박죽이 되어 모두들 곧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인공들은 한옆으로 밀려나야 한다고 허탈해하였다. 누구도 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계를 가만히 파손시키는 나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마침 기업개혁 전에 마지막 송풍기 대정비가 있었다.

0: 커다란 송풍기 작업장에는 최초 몇 명이 스산하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로의 외로운 그림자만 분주히 움직이었다. 그는 매일 바쁘게 돌아치는데 기름때가 반들반들한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는 줄도 몰랐다. 장이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커다란 송풍기 속에 들어가 그를 핀잔했다.
1: 로괴, 고생을 사사하는가? 아?
0: 그는 똑같은 대정비를 하는 도관 부서에서는 자재를 규정보다 적게 드리는가 하면은 지어 도관 속에다 면사와 모래를 집어넣는다면서 목적이 바로 앞으로 도관 고장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속삭이듯 추록에게 퉁겨주었다.
1: 추록에는 대뜸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서 말했다. 나는 송풍기 정비원이요. 제대로 해야지 건성건성하게서 되겠소? 양심을 여기고 그런 비려한 짓을 저지르면 누구나 안 되지. 이 기계들이야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이것들이 운행이 되면 이 회사의 재물을 창조해주는 것이 아니겠소? 까놓고 말해서 백성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돌아와 이것들을 수리해야 할지 누가 알겠소? 내가 지금 나쁜 심부를 가졌다가 그때 가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지 않소.
0: 주록의 요구에 따라 점심은 작업장으로 날라와 먹기로 하였다. 조수는 불만인 듯 몇 입 먹지 않고 도시락을 한 옆으로 팽개쳤다. 그것을 본 주록에는 긴 의자에서 엉덩이를 움직여 아들이 버린 것을 자기 도시락에 쏟아서 계속 먹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서 슥 둘러보고는 뭐라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주수를 작업장 밖으로 불러냈다.
1: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작업 일지를 전부 찾아서 가져오너라.
0: 주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꾸하였다.
2: 마을로 들어가도 아버지 작업 일지가 어디 있는지 전 몰라요.
0: 기실그는 집으로 갔다 오기 싫어졌다.
1: 너의 엄마가 알고 있어.
0: 주로에는 팔을 휘저으며 말한 후에 곧바로 작업장으로 돌아가려다가 미처 두 발짝도 거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1: 원강주임들어 차를 파견하라고 하지 말고 너절로 버스표를 사서 갔다 오너라.
0: 왜요? 아들은 목을 치켜 세우고 억울한 듯 말을 이었다.
2: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들 공장을 위해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차를 파견 안 하면 누가 해요?
0: 주로교는 누나를 불아리한다.
1: 이 자식, 내가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라. 그만 짓거리고 얼른 가서 작업일지 가져오지 못해. 급히 써야 하니까.
0: 조수는 눈앞에 이 왜수하고 마르고 말소 적은 시골 영감쟁이가 공장 작업장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사납고 거칠며 포악한 노사부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주록의 작업일지에는 당연 역대 대정비와 일상정비 때 고장 처리를 했던 세부와 중점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다. 조수의 눈에 아버지는 용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도무지 마음속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초청을 받아 송풍기 술에 나서게 되자 그는 보수가 적지 않으리라고 단정을 하였다. 그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실패한 경력은 그의 일확천금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어떻게 돈벌이를 새로

시작해야 할지 사실 그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대. 바로 이때 그의 눈에 무능해 보이던 아버지가 참신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마치 고의적으로 이 찌질한 아들이 보란 듯이 뒤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술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이번에 아버지가 용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포근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여직 얕잡아 보았던 이 영감쟁이가 진짜로 세상을 놀려올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느다란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기계에 대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낼 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붙게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던 귀신 로교의 독보적인 재간이었다. 그는 지어 그러한 기능이 하많은 세월과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연마에는 절기라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조종문화 수준밖에 안 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쟁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다리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자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아는 인차 만면에 화산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보다 봤거든? 응?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똑같은 레시피와 재료로 만든 요리지만은요,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김희자의 외갓집 된장국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갓집 된장국 김희자. 여보, 오늘 외갓집 된장국 좀 끓여줘. 누나, 오늘 외갓집 된장국이 생각나는걸. 외갓집 된장국은 우리 집에서 지금도 자주 찾는 식탁의 메뉴로 됐다. 맹물에 된장 두 숟가락 풀어두고 시래기에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두고 한 소끔 끓이면 외갓집 된장국으로 되는데, 오늘날 명절 끝자락이 되면 다들 시원하게 해장이 된다고들 입을 모으며 그릇들을 비워내곤 한다. 실은 나의 기억 속의 외갓집 된장국이 아니다. 그 맛을 내보려고 나는 어깨 너머로 배워온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용을 해본 것이지만 외숙모표의 외갓집 된장국 맛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린 시절 나는 겨울방학을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보내곤 했다. 외갓집에는 외삼촌네 자식들만 해도 여섯이나 됐고 외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외삼촌이 가문에서 장손으로 되다 보니 어른들의 생일이나 설 명절이 되면 로할머니들을 찾아뵈러 오는 일가들이 의례 많게 됐다. 무릇 손님이 오면 철없는 애들은 덮어놓고 좋다고들 동네에 방네 떠들며 자랑을 했고, 노인들도 각기 자기들의 살붙이들이라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외숙모의 경우는 다르다. 오는 손들이 한결같이 시자 붙은 손님들이라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다.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는 어려운 세월에 손님들은 짓궂게도 며칠씩 묵어가곤 했으니 팍팍한 살림을 맡아보는 외숙모로서는 오죽이나 답답했으랴. 그이는 그런 내색은커녕 아이들 손님들까지도 살갑게 반겨주셨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식사 때였다. 식솔이 한 12명을 웃돌았는데 우선 왕할머니와 외삼촌을 비롯한 큰 손님들은 큰 쪽상을 마주한 채 빛이 잘 드는 창문 쪽에 자리를 했고, 다음 외할머니와 작은 손님들은 작은 쪽상으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으며, 기타 식구들은 네 귀가 다스러진 모난 장방형 식탁 두 개를 붙여 가마 쪽쪽으로 기다랗게 놓고 둘러앉았다. 반찬이란 고개가 김치류였다. 동치미로부터 영채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 그리고 깍두기까지 대여섯 가지의 김치들이 밥상 중간에 버젓이 자리하게 되면 밥이 올라왔는데 그 밥의 색깔은 밥상마다 각각이었다. 그때 명색이 쌀밥이지 입살에 잡곡을 섞었고 시래기 같은 나물까지 섞었는데 한 가마의 밥이라 하여도 밥을 뜨는 데서 쌀밥과 잡곡밥, 나물밥으로 가리웠다. 하얀 쌀밥은 뚜껑을 씌운 놋그릇에 담겨 가장 먼저 왕할머니 쪽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졌고, 그 다음 잡곡이 섞인 밥은 역시 놋그릇에 담겨 외할머니의 밥상으로 올라갔으며, 나중에 우리한테 차려진 것은 나물과 잡곡이 골고루 섞인 나물밥인데 범랑 소래에 담겨 올라온다. 그 다음으로는 흰 사기에 퍼런 두 줄로

사발 한 바퀴를 돌은 밥그릇이 밥상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외숙모님의 밥그릇이었다. 그의 밥그릇은 쌀에 나물을 섞은 것이 아니고 나물에 쌀을 섞은 밥이었다. 마지막으로 된장국이 상에 오른다.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야 하므로 외숙모님은 한참 장국을 떠야 했다. 그런데 국을 뜨다 나면 한 그릇 비우고 다시 된장국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됐고 그 뒤를 졸졸이 이어 된장국 주문을 해 외숙모님은 거의 가마 쪽에 쪼그린 채 가마 밑창에 소리가 날 때까지 식구들의 된장국 시중을 들어주시곤 하셨다. 나는 아주머니 된장국 맛에 끌려 처가에 자주 오게 됩니다. 질부 음식 솜씨는 알아서야 한다니깐. 손님들이 너스레를 떨 때면 외숙모님도 땀을 훔치시며 밥상의 분위기를 맞춰주셨다. 반찬이 부실하니 된장국이라도 많이 드세요. 얘들아, 국이라도 많이 먹어라. 외갓집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해서 참 맛깔스러웠다. 지어 푹 삶은 콩을 매주 만드느라고 으깨 할 때 살짝 빗겨간 반쪽짜리 콩짝에도 입안에 들어가기 바쁘게 살살 녹아버리는가 하면 시래기도 숟가락에 휘감기며 별미를 더해준다. 아마 손님들도 그 맛에 매료돼 된장국을 더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외갓집의 주방은 정직한과 붙어 있었는데 가마목 옆에는 자사 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그 물도 지하수여서 엄청 깨끗하련만 외숙모는 국 끓이는 물을 꼭 물동이로 마을 뒷산자락에 위치한 약수터에 가셔서 이고 오셨다. 된장은 장독대에 가서 포우시는데 사발에 담은 것이 노란색을 띄었다. 그때 나는 외갓집의 된장은 콩처럼 노란 색깔인데 왜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는 된장은 물적하고 어두운 색깔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시래기는 배추가 속이 차지 않는 것을 음달진 뒷마당 처마 밑에 놓아두고 얼다가 마르다가 한 것을 들여다가 쌀 씻은 뜨물에 담가놨다가 헹구어 칼도마에 놓으면 벌써 시래기가 나른해지는 것이 알렸다. 샘물에 된장을 넣고 끓일 때 시래기를 썰어놓고 감자 몇 알을 채 썰어놓고 장작불로 푹푹 끓이면 시래기는 달큰한 맛을 내면서 된장과 감자는 잘 어우러져 외갓집 된장국으로 됐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외숙모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끓인 국은 참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름을 두고 해도 외숙모가 끓인 국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외숙모는 그래 맛있니? 국물은 샘물 떠다 끓이고 시래기는 집에서 심은 것을 얼며 마름해 해서 달큰하고 감자는 산골 감자라서 가루가 팍팍 나는 게 너의 심양 감자하고는 다르단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온 된장은 노랗지 않고 물정한데 외갓집 된장은 왜 그렇게 노란색이죠? 외갓집 된장은 숙모가 농사지은 것을 동짓달에 매수를 쏘어서 그것을 몇 달 잘 띄웠다가 봄이 되면 된장 만들면 맛이 좋다는 날을 받아서 독에다 넣고 소금물을 풀어넣으면 된장이 되는데 너희들 상점에서 사는 된장하고는 못 비하지. 상점의 된장은 기름 뽑고 그 찌꺼기 뚜병으로 된장을 만든단다. 그러니 외갓집 된장류는 콩기름이 다 들어있는 셈이지 않니? 나는 두병이 무엇인지 콩으로 콩기름을 어떻게 뽑는지 아리숭했지만 외숙모가 만드신 외갓집 된장이 으뜸이고 외갓집 된장국은 오직 외갓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락인을 찍어놨다. 내가 어른이 되고 숙모가 된 지금 옛날 외숙모님이 하시던 순서를 밟아가며 된장국을 끓였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고기 부치를 조금 넣었더니 된장 맛이 사라졌고 맛내기를 조금 넣었더니 시원하고 칼칼한 토장 맛이 없어졌다. 외갓집 된장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물으니 너희 외숙모는 성품이 비단결 같단다. 매주를 띄워도 남들보다 잘 떴고 된장을 담아도 된장내가 동네 밖에까지 진동했단다. 비록 성품이 고운 것과 장맛이 좋은 것에

내재적인 관련성이 없겠지만 나는 그 참뜻을 비슷하게 알만했다. 정성이었다.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그것은 정성의 가리킴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눈앞에는 외숙모님이 아려하게 떠오른다. 뼈를 에이듯 추운 엄동설 안에도 물동이를 인 여성이 총총이 뒷산 센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이며 마을 남 다 자는 밤에도 눈을 비비면서 연근 콩알을 고르고 고르는 모습이며 가마 및 아궁이를 마수하고 줄땀을 훔치면서 장작을 넣는 모습. 그렇게 상냥하고 자애롭고 자상할 수가 없었다. 정년 퇴직 후 나는 된장을 담는 답시고 매수를 만들었고 그것을 띄워서 된장을 담아봤다. 내 남편이 먹고 내 형제가 먹고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아니가도 될 손을 한 번 더 놀리게 된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으로부터 외갓집 된장국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나는 확실한 외갓집 된장국을 끓이려고 친구가 준 달큰한 시래기를 녹여놓고 된장독에 가서 된장을 뜨는데 외숙모님의 인자한 모습이 된장향과 함께 떠올랐다. 샘물 대신 광천수를 솥에 부어놨는데 또 외숙모님의 옛날 국을 뜰 때 김에 서려 어렴풋이 보이던 현숙한 모습도 아련히 떠올랐다. 오늘 저녁 외갓집 된장국은 비록 무쇠솥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지만 내가 외숙모님처럼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 제 맛을 낼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외숙모를 우러러 된장국 맛에 끌려가고 있는데 나를 외숙모로 부르는 조카들은 나처럼 나의 된장국 맛을 못 잊어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간다.

네, 음식은 손맛이요. 손맛은 정성이라고 하죠. 똑같은 레시피와 양념으로 만들어도 맛이 달랐던 이유는요. 그 속에 손맛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최고의 조미료죠.

다음으로 리효영의 엄마 같이 여행을 가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가요 리효영.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만에 고향 용정시 신화촌에 내려갔다. 맑은 공기와 느린 하루, 그리고 엄마의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지친 나의 마음과 몸을 방치하고 싶었다.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나는 폐인처럼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눈이 오면은 아이처럼 신이나 집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다니고 이따금 소시장 근처로 가서 커피를 사 마셨다.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서 이 안 된다는 엄마의 잔소리는 배경음악으로 삼으면서 그날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방치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한 물건의 반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반품을 해주면서 나는 3년 사이 엄마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로 바뀐 것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에 묻힌 채 엄마의 환갑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나랑 여행을 가줄 수 없어요? 반품을 끝내고 엄마에게 물었다. 효도를 하는 방법이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도 하기 전에 말을 뱉어버렸고, 엄마와의 여행은 그렇게 핸드폰 어플에 뜬 나이 숫자 하나로 시작이 됐다. 엄마의 음악 세포를 위해서 쓴 168원. 목적지는 운남으로 정해졌는데 상해에서 운남 여강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엄마는 비행기에서 그 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의아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만 있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은 단 몇 가지 뿐이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았다. 즉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게 비행기에서 엄마의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었다. 엄마는 그동안 모든 비행에서 그저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억지로 때우셨던 것이다. 비행기 출발 20분 전 급급히 엄마 핸드폰으로 음악 어플을 다운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알려줬다.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우리 엄마가 아이돌을 좋아하다니 어쩐지 웃겼다. 엄마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좋았을 텐데 뜻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급급히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하는 법과 인터넷이 없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즘은 음악을 듣고 다운하려면 년간 168원의 회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로 했다. 세상에 음악을 돈 내고 듣는 세상이라니 엄마가 알면은 아마 기절하시리라. 비행기가 하늘에 날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흐뭇해하시면서 음악을 듣는 엄마를 찰칵 카메라에 담았다. 비행기가 거의 착륙하기 전에 엄마는 나를 향해서 말했다. 음악 덕분에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겹지 않겠다. 고맙소. 익살스럽게 엄마에게 찡긋 윙크를 날렸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내 효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지? 나는 매일 엄마를 1%씩 알아갔다. 걱정인형 딸과 모험쟁이 엄마. 엄마는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는 내 말을 귀전으로 듣기가 일쑤였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 여행 중에도 계획과는 달리 갑자기 가기 싫다고도 하고 빨리 호텔로 가자고 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매일 아침 체크해서 날씨를 알려주고 옷을 많이 입으라고 해도 엄마는 늘 얇게 입고 문을 나서며 매일 오후가 되면 춥다고 하셨다. 이틀 동안 엄마랑 잔소리하다가 포기하고 셋째 날부터는 아예 가방에 여벌 옷을 하나 더 놓고 다녔다. 그 셋째 날 우리는 운남 여강에 있는 옹룡설산에 가게 되었다. 옹룡설산을 구경하려면 삭도를 타고 해발 3200m와 해발 3800m 두 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나는 혈압이 높으신 엄마가 고산 반응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 3200m 해발을 선택을 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말 없이 3200m 해발까지 올라가서 설산을 구경을 하더니 갑자기 3800m 해발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3800m 해발의 관광지를 가려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다시 사고 다른 경로의 길을 타고 또 40분은 올라가야 했다. 그때는 이미 오후 2시였고 거기까지 왕복 서너 시간을 하면은 날이 어둑해져서 산길을 운전해야만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다. 차에 타자마자 슬며시 이어폰을 꺼내들어 음악을 들으려는 엄마를 보고 나는 하려던 말을 처음으로 삼키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해발 3800m에 올라가서도 엄마는 꿋꿋하게 심지어 삭도 타는 20분 동안에 나보다도 호흡이 자연스러웠다. 난 아찔하게 깎여진 산 아래를 보고 있노라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엄마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3800m의 해발답게 산 우는 바람이 차가웠다. 엄마는 5분 동안 둘러보시고 바로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단전으로부터 또 무언가가 확 올라왔지만 다시 삼키면서 그저 그러자고 했다. 내려가는 삭도 안에서 엄마가 그랬다. 3800m 해발이 어떤 건지 와봤으니 됐다. 나는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주고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아랑곳하지 않은 모험정신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는 걸까? 엄마 내 효도가 정말 늦은 건 아니겠지? 오늘도 1%를 알아갔다. 표값이 절반. 운남의 유명한 관광지는 차로 입구를 들어가는 시장에 차 안에서 표를 구매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매 창구까지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파는 직원들이 우리가 빌린 차로 다가와서 엄마 쪽 차창을 내리면서 사야 했다. 처음 도착한 그런 관광지에서 표를 파는 청년이 물었다. 반값 표를 사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네? 우린 학생이 없는데? 아, 엄마가 만 60세가 넘어서? 내가 반응을 하자 엄마는 얼싸 좋다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엄마는 이제는 모든 관광지에서 표값이 절반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듯 돈 절약했다고 좋아했다. 우리 엄마 서운하겠네. 인젠 노인대우를 받아서 서운하기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일인데. 엄마랑 나는 깔깔 웃으면서 관광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하는 8일 동안에 반값표를 살 때마다 서운했다. 엄마 신분증을 손에 들고 우대표라고 쓰여진 표를 살 때마다 미안했고 또 그 표를 사지 않기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고스란히 나를 기다렸다. 타지에서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동안에 나는

는 나는 매일 도착하는 곳마다 커피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일쑤였고 그 일에 엄마는 무조건 동참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매일 사 마신다고 엄마는 나무라지만 그 동행이 엄마는 그닥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처음 커피숍에 갔던 날 엄마에게 어떤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랬다. 난 차가운 블랙커피? 하하하. 나는 또 웃음이 터져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쓴 커피가 입에 안 맞는 거라 했던 생각과 달리 엄마가 즐기었다. 맥심보다 쓴 커피가 더 맞다고 하시며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서로 다른 커피숍에서 엄마는 각기 다른 맛의 차가운 블랙커피를 마셨다. 나에게는 흔하게 익숙한 이곳이 엄마에게는 어찌 보면 오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커피숍에 엄마는 발을 들이기가 어색하여 차창으로만은 건너다 결국 친구들과 맥심을 마시고 오는 하는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를 즐겨 마셨다. 커피는 아직 사줄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며 1%를 저축해 두었다. 엄마와 여행을 하는 나를 보고 다들 대단하다고 했다. 쉽지 않은 거라면서 매일 나의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엄마의 색다름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마음은 하도 특별하여 그 어떤 표현마저 아끼고 싶은 그런 소중함이었다. 조심스럽게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엄마와 떨어져 산 지가 17년째다. 20살에 대학으로 가면서 떠난 고향의 집은 방학 때나 연휴 때 잠깐 잠깐 가는 여행지 같은 곳으로 됐다. 독립을 하면서 나는 엄마의 속박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해가면서 습관이 변했고 엄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익숙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드라마나 게임이 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같이 여행을 해요.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과 여행 가는 일이 점점 적어지기 마련이죠. 친구와 즐기는 목방 여행, 사랑하는 애인과 떠나는 여행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더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더 재미있는 추억거리도 만들어보고 효도도 하고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리은실의 스스로를 감동시키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리은실. 내가 직접 봤거나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가끔 슬며시 꺼내보며 조용히 음미해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시인은 젊은 시절 어느 종이 공장의 기숙사에 간호원 언니들이랑 같이 기숙했다고 한다. 바로 옆방에는 종업원 대학을 다니는 예쁜 도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미혼이 많은 처녀 총각들이 그 기숙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하루 저녁 복도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란다. 노래 가사와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보아 그것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남자는 똑똑 문을 두드려 보고는 또 다른 곡을 연주하며 노래하더란다. 그렇게 그 남자는 온전히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다 한다. 이튿날 이웃방에 사는 여자를 보고 어제 그 방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던데 왜 문을 안 열어줬냐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란다. 그 방에 둘은 전날 바로 주말이었던지라 부모가 계시는 집에 가다 보니 기숙사 방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방 앞에서 목 아프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제꼈을 그 남자를 상상해 본다. 시인은 그 기타 치며 노래한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 쓰는 행위랑 조금 닮지 않았냐고 했다. 그 질문이 오래오래 내 마음을 맴돌았다. 며칠 전에 어떤 종견 소설가의 글을 읽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해서 참석했는데 문단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분의 소설을 읽은 동창은 한 명도 없더란다. 모두들 해외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한 동창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 사람만 싸고 돌더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부박한 풍토에 대해서 그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서글프기는 하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돈 많은 동창은 한 끼 식사값을 내주기라도 할 테지만 소설이 밥 먹여주지는 않을 테니 말이라. 글을 쓸 때의 애초 생각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내 글에 감명받을 독자를 위해 글을 쓰진 않는다.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터뜨리는 것이다. 털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라도 할 것 같아서

다급히 뿜어낸 것이다. 그런 내 글을 읽고 어느 한 독자가 박수라도 쳐주면 무한한 자긍심과 감격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렁차게 불렀던 그 남자도 기어코 그 방의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마음이 조체가 안 됐을 것이고 어느 하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기타를 들고 찾아갔으리라. 남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리라. 사랑하는 그녀가 문을 열고 반겨줬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남자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성껏 쓴 글을 읽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꽤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는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벅참을 느낄 때가 있다. 친구가 딸을 키울 때의 육아 일기를 딸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는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래서 뭘 어쨌다고요? 라고 하더란다. 친구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다. 친구는 그저 모든 행위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허탈해했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기가 아닌 일이 어디 있었던가. 빈방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던 총각의 행위도 신명나게 글을 써재끼고 있는 내 행위도 결국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까지 감동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욕심일 뿐이다. 그러니 울분을 터뜨릴 일도 허탈해 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예쁜 얼굴을 드러내고 반가이 맞아줄 그녀를 상상하며 총각은 식지 않은 사랑을 기타에 담아서 계속 연주했기를 바라본다. 내 글에 감동받을 어떤 한 독자를 상상하며 나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을 담은 그 사랑의 세레나데는 이윽고 절창으로 남았기를. 나는 언젠가는 모든 독자를 감동시키는 명문 한 줄을 남길 수 있기를.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일,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단지 내 속의 생각과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내는 것뿐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고요,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영현, 제작의 정설명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보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동력으로 전화해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도록 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안팎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연변 요소로 모멘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따내며 소중한 3점을 챙겼습니다. 도나는 동북항일연군의 중요한 격전지였습니다. 백열내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히 개척 실천하는 항일연군의 홍색 유전자는 이 도시 발전 맥락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하고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해 홍색 조력을 발전 우세로 전환함으로써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겠습니다. 초여름 송백이 푸르게 우거진 진 한 장 열사 릉원은 분위기가 장엄하고 숙연합니다. 과거 항일연군 장병들은 이 홍색 토지에서 피를 흘리며 일본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홍색 혈맥은 도나가 혁신 돌파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진흥생산작업장 생산흐름선이 만보화로 가동되며 분망한 가운데 전과정 진흥화 관리 통제에 의해 약품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제약작업장에서 40여 년간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이 기업은 항일연군의 간고분투 정신을 이어받아 시장 경쟁, 기술 병목 등 여러 고험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총자산 345억 원을 웃도는 대형 현대화 의약산업 집단으로 성장해 노혁명 근거지 실업진흥의 홍색 본보기로 됐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모동야급은 도나라는 이 홍색 토지에 4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혁명 선구자들의 간고분투 개척 혁신 정신을 줄곧 계승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나시의 1 플러스 6 플러스 3 산업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전환 승격을 초동해 국가급 기업기술 중심을 설립했으며 자주적 지적재산권 제품 15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두 기업 견인 역할을 계속 발휘해 의약 건강 산업 군집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오동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선두 기업의 실천 공략은 홍색 정신의 실물 경제 활력을 부여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간고분투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홍색 유전자를 바탕으로 도나시는 자원 천품에 입각해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 체계를 전면 구축했습니다. 이른 의약제조 핵심 산업을 육성해 오동, 카이라잉 등 선두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100억급 의약 군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은 목재가공, 광산건축자재, 식품가공, 장비제조, 청정에너지, 현대봉사업 등 6대 전통산업의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은 신에너지, 신장비, 신소재 3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새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는 도나시 전통산업이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루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 동력이 부단히 강화되게 함으로써

0: 보나시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원 목업위원 회사는 도나시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 바닥재, 원목 가구 등 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돼 도나시 외화 수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1995년에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목재 산업에 조력해왔으며 연간 생산액이 근 2억 원에 달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과 유럽연맹 무역 장벽 등 존엄한 도전에 직면해 기업은 한일연군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소송에 대응하며 대외 무역 진지를 고수해 민족 브랜드의 해외 시장을 굳게 수호했습니다. 목전 기업에는 480명 종업원이 있으며 재직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오랜 종업원들은 초심을 지키며 전승의 중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인재를 적극 흡수해 혁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노력으로 전통 목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 공업 집단 신원 목업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류천정입니다.
1: 홍색
0: 정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경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원목업은 기술 개혁과 제품 혁신 강도를 높여 전통 목제품 가공을 고급 맞춤형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도나시 목제품 가공 산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 공신력.
0: 단일내 도나시는 홍색 자원을 가장 소중한 정신재부로 삼고 산업 배치, 기업 발전, 도시 건설 전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홍색 정신을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도나시 당위 당사연구실 연구원 애심죽입니다. 홍색 정신은 도나가 분발 정진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발전하는 소중한 정신적 재부입니다. 우리는 시종 홍색 혈맥을 계승하고 간고 분투하면서 난관을 공략하는 홍색 초심을 도시 발전 전 과정에 융합하고 홍색 정신으로 산업 승격을 추동하며 도시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나인민은 지칠 줄 모르는 분투 자세와 개척혁신의 진취 정신으로 주도 산업 창대와 전통 산업 승격, 신흥 산업 보강을 추동하면서 신시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추수투생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9.18 사변 후 길림 여러 민족 여러 계층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호소와 령도하에 대규모 반일 군중 운동을 신속히 일으켰습니다. 중공 동만투기는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지의 농민들을 이끌고 소장료 감면을 위주로 한 추수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반제 기치를 높이 들고 반일 구국구호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연길 지역이 가장 격렬했는데 여러 곳의 농민들이 잇따라 시위 행진을 벌이고 곡식을 나눠 빈민을 구제했으며 진일 기구를 파괴하고 매국노와 앞잡이를 처벌했습니다. 화룡 등지의 군중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여러 지역에서 기세가 드높은 반일 항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의 노동자들도 파업 항쟁에 나섰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교통시설을 파괴해 일본군의 수송을 저지했고 각 학교의 사생들은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항의를 선전하며 농민투쟁을 전력 성원했습니다. 이번 추수투쟁에는 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일본 침략자와 봉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고 민중의 반제 반봉건 투지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동만 지역 항일 구국 운동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도록 추동했습니다.
0: 27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변 대표팀은 빠르게 경기 감각을 찾았습니다. 24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가볍게 키퍼를 제치고 슛을 성공시키면서 연변 대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 58분경과 69분경 연변 대표팀의 리진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슛으로 두 골을 추가하며 연변 대표팀이 3-0으로 앞섰습니다. 81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을 직접 슛해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87분경 할빈 대표팀 알쇼엔이 페널티

0: 악산에서 강슛으로 골을 넣어 4대1이 됐습니다. 목전연변 대표팀은 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개서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1: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할빈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전과 경기 사이에 문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무형문화재, 강산, 민속, 우이, 홍새, 청춘을 하나로 녹여 연변의 짙은 문화 자신감과 도시 기질을 보여준 동시에 동북대지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형제처럼 친하고 서로 돕는 단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은 고운 아리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조선족 복장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가는 비단이 하늘 높이 펼쳐졌습니다. 장작가무 아름다운 연변에서 연변 출신 판다 그룹은 고향 풍정과 현대 곡조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홍색 기억의 무게, 민속 풍정의 다정함, 청춘의 열정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연변적 판다 그룹 박남호, 곡광조입니다. 노래는 연변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융합했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가무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사처럼요. 할빈 가수의 흥룡강에서 기다립니다는 연변과 할빈 두 동북 도시 사이에 우위의 다리를 놨습니다. 정경가무 영산홍 여원에서 8개 현시 문예령령이 함께 동원됐습니다. 장구춤, 상모춤, 아방무, 부채춤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민속 종목을 선보이며 가장 진실된 가곡정회와 가장 순수한 변강의 풍채로 10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시공간적 경의를 표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했습니다. 경기 중 문예 공연 역시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웅장한 중국 풍명곡 천지롱린이 감격적인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할빈 유명 가수 부효정과 연변적 가수 솔레가 함께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변대학 응원단 학생 80명이 선보인 창작무용 열정아리랑은 세 단계로 나뉘어 점점 고조되면서 관상성과 호소력이 뛰어났습니다. 관람대 후에는 200명의 명태 아가씨들이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전반 공연은 연변과 할빈 두 도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됐고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에 감동적인 문화체육 다반지를 썼습니다.
0: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관람대에 2,000명 산업종업원과 200명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 특색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 10호 관람대에서 조교육과기술문화위생체육공회, 조재정무역건설공회 및 조항성직속사업단위공회 등 각급 단위공회에서 조직한 2,000명 규모의 종업원 대호가 우리 노동자들 힘이 있다네를 함께 불러 연변 종업원들의 열정적이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조 산업공회 조석 왕월교입니다. 경기장에서의 분투와 협동,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기 정신과 산업 노동자들의 완벽을 추구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장인 정신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범한 종업원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건설하도록 경계하면서 분진의 힘을 결집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산업 역량을 보탤 것입니다. 공청단 연변 조유의 동원과 인도 아래 우리 조 5개 변경 현시에 서부계획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서부계획자원봉사자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자원봉사복을 입고 포만된 정신 상태와 왕성한 생기로 활기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경기장 안팎의 아름다운 청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공청단 연변 조유 기층부 부장 조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든 황금표 이삭은 청춘의 씨앗이 조국 변강에 불이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할빈과 연변 두 벼산지의 깊은 우위도 이어줍니다. 두 지역의 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응원단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축구팬들이 문명하게 관람하도록 인도하고 쓰레기도 함께 치우면서 청춘 풍채와 자원봉사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축구의 고향 명암을 빛내는 데 청춘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7일 저녁에 쓴 2026

0: 전국축구 각급 리그 제12라운드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온 속에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지만 상대보다 더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에는 고전 그 이상의 악전이 예상됐지만 상상외로 경기는 순조로웠습니다. 11분경 연변팀은 코너킥을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골문을 겨냥해 올린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맞은 후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1분경 불산팀의 헤딩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25분경에는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올린 공을 서계조가 헤딩으로 가볍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연변팀이 너무 손쉽게 두 골이나 앞서갔습니다. 59분경 연변팀은 상대의 수비 실수를 빌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서계조의 슛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65분경 불산팀이 헤딩골을 뽑아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 뒤 불산팀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실효는 없었고 경기는 무난하게 연변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3점을 따내면서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7월 4일 저녁 6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정남 감련팀과 제1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로 체력이 소모되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원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여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으로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칼륨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오이는요, 리뇨 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요,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더위는 지친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 오리고기, 마늘이 있는데요. 삼계탕에는 닭고기,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가서 여름 보양식으로 탁월합니다.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팥빙수가 있습니다. 네, 냉면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 콩국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 보충과 더위 완화에 좋습니다. 팥빙수도 좋은데요. 팥의 리뇨 작용과 얼음의 시원함이 더위를 식혀주고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먹거나 냉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속을 차게 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0: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피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름철은 엿담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자외선을 꼽을 만큼 자외선 차단은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는요,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며 또 실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요, 우리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래 연길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을 모시고요. 여름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과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또 자외선이 강한 등 원인으로 피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요?
3: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이 제일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피부는 제일 겉에서 여러 가지 세균,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수분, 유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방어벽 작용을 하는 우리 표피층, 더 깊이는 진피층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증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피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피부과민, 습진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과민, 그리고 주근깨, 색소침착 등 피부질환으로 피부전문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엔 옅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강한 자외선, 해 직사광선 등이 주요 유발 원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유선으로 인해 대략 5살 저음에 나타나는데, 관찰에 의하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로 대칭되게 생긴 깨알만한 갈색을 띠는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일 거번기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방법으로 산성 약물 같은 걸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하면 흉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효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하시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뭐 3번 정도, 5번 정도 한계료정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흉터도 안 남거니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니 바로 시술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들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20대 청춘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걸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동맹하는데, 금방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보통 여드름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특별히 빨간 뾰루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졌을 때 피부가 매끄러지 못하고 우리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명확한 염증 반응을 보실 수 있고, 엄중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관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낭종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드름 유발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쌓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달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가, 그리고 호르몬 원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대해서 치료를 많이 추천합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바르시는 약, 평시에 생활 습관

0: 또 조절하시면 전문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집에서 뭐 혼자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약을 잘못 쓰시면 오히려 피부 진화를 악화하실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여드름 흉크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효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든 주근깨가 생기든 특히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우리 햇볕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 피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오게 되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뭐 이걸로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햇볕 주의면요 우리 몸이 유익하지만은요 강한 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런데요 근년에는 태양광선으로 인한 피부 과민이 많던데 왜 예전에 비해서 이 과민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0: 네, 우리 요즘 들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과민 현상을 일광성 피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우리 봄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체질 원인으로 인해 태양과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출 시 보호 방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현상을 햇볕을 조인 부위에 붉은 반점 그리고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 등이 동반합니다. 태양모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요. 주의해 주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진채, 부추, 버섯 같은 채소에는 특수 체질이나 우리 뇌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 낮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감광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중금속 원소가 풍부하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검은 색소 생성 물질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활성화시킵니다.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검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단 비타민 K12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E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으로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너무 잦은 각질 제거입니다. 표피 노폐물을 씻겨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세균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 유성 피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만약에 혼합성 피부, T자 부위만 유성 피부이고 볼 양쪽은 건조한 편이시라면 2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면서 먼지거나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경우 과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외출하고 제때 땀을 닦아내고 보습팩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맞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격소 함유 중금속이 소화된 화장품, 질량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기에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미 민감한 피부라 할 때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보통 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보다 보습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간단한 우리 일회용 화장품을 쓰시고 전문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게 되면은요, 뭐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가 또 간혹 아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햇볕에 장기간 피부가 노출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빨간 반점,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먼저 우리 피부를 고온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팩을 선택하실 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팩보다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 그리고 해소 성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일회용 팩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15분에서 붙여서 20분 정도 붙였으면 빨갛던 피부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0: 간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이를 갈아서 부치는 방법도 있는데 오이는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기에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피부가 좀 진정된 후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20분 정도 부치시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리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광채를 유지시키며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피부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기미, 수분깨 같은 색소 반점이 많이 생기는데 감자팩이 미백 효과는 이런 현상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술하거나 정맥주사를 맞고 멍이 든 부위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시면 멍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위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상처가 다 아무신 뒤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20분을 소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눈밑 아래에 붙이고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다크서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혈관 색소가 명확한 분, 유전인 분, 그리고 색소가 원래 많은 분들도 나뉘어지는데 감자팩은 색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상태가 많이 엄중하실 때 꼭 전문 미용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외출 몇 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선크림을 왜 발라요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방사선,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작용을 하여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은 1년 4계절 중에서도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자외선이 제일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외출하시기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보통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르시는데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우리 피부가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외출 시 20분, 30분 전에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변가에 가시거나 물놀이를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좋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뭐 바르고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바로 씻겨 내려가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변가 바닷물은 자외선을 반사시키기에 자외선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보호를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 물놀이를 하면 옷도 좁고 적게 입기에 노출된 부위가 햇빛을 받는 면적이 늘기에 우리 햇빛을 더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몸을 잠궜다 나오면 피부 수분량이 올라가며 수분이 많으면 자외선 반사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외선 상해를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바닷물에 그리고 염분이 많기에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도 만듭니다. 요즘은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젖은 피부나 메이크업 후에도 뿌릴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기 수요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보통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네, 특별히 땀이 자주 나신다든가 자외선이 강한 지역 또는 해변가에 놀러갔을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애들은 이런 걸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피부의 검은 색소 활성을 억제하여 더 맑은 피부를 지니게 됩니다. 뭐든 예방이 중요하기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세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공이 막혀 피부가 거칠게 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수성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는 더 철저히 세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1: 근데 이 자외선 차단 지수

0: 정도가 좋은지 평소 바르는 것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1: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관찰해보면 차단제 지수 SPF 숫자와 PA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는 자외선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치가 낮을수록 방어 차단 효과가 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SPF는 중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이고 PA는 장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입니다. 네. 네, 우리 PA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SPF가 35를 초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자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사용량은 70짜리 동전 하나 크기만큼 바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되므로 우리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단제 지수는 언제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기초 스킨 뒤에 마지막에 바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킨, 에센스, 로션 등등 기초 스킨케어로 피부 표면을 정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 주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네.
0: 또한 이 흐린 날에도 보면은 뭐 자외선이 있다고 하던데 피부에 주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는 않겠죠?
1: 네, 우리 자외선은 1년 4계절 존재합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도 존재하겠죠. 자외선 강도는 다섯 부문으로 나뉩니다. 우리 1급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비 올 때를 말하고 2급은 약간 약한데 보통 흐린 날씨, 3급은 중금 중등 구름이 많을 때, 4급은 개인 날씨, 5급은 햇빛이 제일 창창할 때를 가리킵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혹은 흐린 날,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자외선 강도가 30%밖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계절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딱 단 몇 분 동안이 피부 접촉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꼭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데 주요 레원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햇볕 조임을 함으로써 칼슘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만 제일 강한 시기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하루에 반시간 정도 햇볕 조임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외에 또 어떤 다른 뭐 피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요?
1: 네, 우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부위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리곤 합니다. 우리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물리적 차단 방식과 화학적 차단 방식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만 아주 미세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막을 씌워 마치 거울처럼 피부에 닿은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우리 특히 햇빛이 제일 쨍쨍한 점심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 차단제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들이를 나가신다든가

0: 남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휴식 시간도 좋고 주말도 좋고 뭐 퇴직 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요 남성분들도 피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크림도 안 바르시는데 다들 네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0: 맞아요.
1: 네, 그러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하실 때 장기간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지어 껍질이 일어나고 후에는 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때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리 보습팩을 해주시는 등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첫째겠죠. 모자를 착용하신다든가 양산을 쓰신다든가 그늘 밑에 있는다든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보다 검정 등 짙은 색 옷을 입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등산할 때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름철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은 뭐 노폐물 배출해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부가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 이거?
1: 네, 우리 계절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는 특히 여름철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지면서 우리 피부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피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높은 피부 온도는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피부 진피층이 약해지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화 방지를 하거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표정으로 인한 뭐 미간주름, 깊게 패인 팔자주름이나 미간, 이마 등 주름은 자기지방이나 채워주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진피층에 보충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로 모공을 수축시켜준다든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일회용 기계로 뭐 콜라겐 형성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을 늘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더위를 식히느라고 찬물에 세수를 자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수를 자주 하는 건 피부 건강에도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이거?
1: 네, 우리 찬물에 세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면 좋은 점은 모공을 숙축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부는 피부 노폐물이 모공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찬물에 세수를 하시면 모공이 숙축되면서 제때 씻겨내리지 못해 여드름이 생기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모공이 숙축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0: 그렇죠. 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맨 나중에 찬물로 해서 모공 수축. 이 외출을 했다가 또 집에 돌아오는 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곧바로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 뭐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운동 후 그리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찬물에 샤워하시는 경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체내에는 찬물 샤워로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에 오히려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하고 들어온 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더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려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면 혈관을 숙축시켜 혈압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이열치료라는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하게 체열을 올려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래서

0: 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흘린 땀만큼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우리 여름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속 수분이 감소되고 그리고 탄력을 잃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먼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평소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음료수가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십시오.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물도 충분히 마셔서 직접적으로 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시는 물도 적당하고 팩도 열심히 붙이고 그렇지만 화상을 하면 화상이 뜨고 모공이 크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주근깨 기미가 많이 생긴다면 물광주사를 추천합니다. 우리 물광주사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영양물을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비타민, 콜라겐 등을 주입하여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도우며 우리 피부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0: 그래요.
1: 네.
0: 여름철에 뭐 땀과 노폐물, 막기발의 모공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얼굴 청결에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세안, 뭐 피부 청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1: 네. 네, 여름엔 우리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드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피부에 기름기가 많은데 특히 유성 피부,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거품이 풍부한 클렌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건성 피부거나 민감한 피부일 경우 클렌즈는 온화하고 자극이 적은 클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세안을 하고 난 뒤 쨍쨍한 느낌보다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평시에 메이크업, 화장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꼭 먼저 화장수에 화상을 지우시고 다시 한번 세수를 하시고 보습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수를 하실 때도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세수를 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시면 확장된 모공이 숙축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0: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팩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근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우리 집에서 피부 관리라 하면 주로 팩을 하는데 우리 팩은 단기간에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이면 됩니다. 네,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팩을 떼내고 마사지를 하시면 흡수가 더 잘 될 겁니다. 가벼운 마사지는 우리 림파순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면 적합한 차수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뭐 녹차 하나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녹차 세안. 얼굴 클렌즈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차가운 물에 녹차 가루를 풀어 얼굴을 헹궈내 보세요. 녹차 속에 비타민 성분이 기미와 주근깨 형성을 억제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 수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시켜주신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 미용팩. 녹차 가루 두 숟가락과 요구르트,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고 다 마르면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찬물이나 찬 수건으로 모공을 닫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스팀. 스팀이란 마사지를 통해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 화장수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가 바릅니다. 청주 400ml에 가루 녹차 2, 3g, 레몬 2개를 준비합니다. 뚜껑을 닫은 용기에 데웠다가 식힌 청주 400ml를 담은 다음 녹차 가루 2-3g을 넣습니다. 레몬 두 개를 납작하게 썰어 청주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레몬을 꺼내 버리고 화장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한번 더 써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두 문제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우리는 평소에 이식할

0: 못하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시는 물이 수분 보충의 첫째입니다.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 관리. 좋은 피부는 숙면 시간과 맞비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숙면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낮 동안 자외선과 공해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피부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노화된 세포와 새로 생성된 세포가 교체되는 재생활동을 통해 우리 피부는 건강에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 운동은 꾸준히 견제하시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과식하지 맙시다. 자신이 식사량이 80%만 드시고 수저를 넣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1: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린 다음에 첫 번째로 토마토. 토마토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붉은색을 띤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몬드입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예방하는 좋은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오일. 역시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미백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검은 콩, 검은 쌀. 흡수되기 좋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블루베리, 양파, 당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연결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기후 특징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와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철은요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또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등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른 수분만큼 물도 많이 마셔주고 팩도 부지런히 하며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청결과 자외선 차단, 피부 보습 등 면에 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여름철에도 능히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360을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고소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오늘은 네. 또 새로운 아리랑은 아니지만
1: 예전에 배워봤던 아리랑 중에서 예,
0: 그렇죠.
1: 한 곡을 또 골라서
0: 네. 이 아리랑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그 또 상세하게 또 배워보지 못하셔서
1: 아, 못 배워보신 분들도 예, 계신가 봅니다.
0: 예, 예. 네,
1: 냉산 못 판 아리랑.
0: 네, 네.
1: 냉산 못 판 아리랑.
0: 네. 네. 가르쳐드릴까요? 네.
1: 영천 아리랑이랑
0: 비슷하죠.
1: 비슷한 아리랑.
0: 예. 네. 아,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장단이
1: 옥몰이고
0: 양산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양산도 장단으로 된. 아,
1: 양산도 장단으로 된 영천 아리랑과 비슷한 냉산 못판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제가 오늘 그 조금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0: 네. 감기도. 아, 감기란 놈이 또 오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너무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0: 네.
1: 그래도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지금 하네요. 지금 숨쉬기가 좀 힘드네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어떡할까요?
1: 그래서 오 선생님 좀 많이 불러주세요.
0: 저도 이 금방 이 바이러스란 게
1: 네.
0: 인증 전파되나 봐요.
1: 그럼요.
0: 저는 기침이 나오네요.
1: 네네네.
0: 좋은 바이러스로 전염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네. 오늘은 그냥 기쁜 바이러스.
1: 네.
0: 예, 감기 바이러스는 쪽으로.
1: 그러니까.
0: 좀 차든지. 예. 냉산 못 판 아리랑을 네. 불러보면서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또 건강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어미란 선생님 한번 불러보시죠.
0: 지금 기침이 나는데
1: 아, 네.
0: 바로

0: 아직도 막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1: 아, 고스란히
0: 정말 대단하지
2: 예,
0: 않습니까?
2: 대단.
0: 저는요 사실 그 저도 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자주 안 부르니까
1: 네.
0: 막 그 있으시더라고요.
2: 그렇죠.
0: 잡가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민요는 괜찮은데 잡가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경기 열두 잡가
2: 네.
0: 우리 서도 잡가 너무 오래 안 부르니까
2: 그렇죠.
0: 가다가 선율이 잊혀지더라고요. 이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번 또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러면은 또 생각이 나고
2: 그렇죠.
0: 네.
2: 근데 그
0: 선생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머리 뭐 민요를
2: 네.
0: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네.
2: 아, 그냥 해야죠. 아니 근데 하는 건 아니고.
0: 네.
2: 이 방송을 또 통해서
0: 네.
2: 방송 애청자분들이 또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괜찮은 거는 이 소도 민요나 경기 민요는 괜찮은데 판소리 같은 건 엄연히 달라요.
0: 다르죠.
2: 완전히 소리 다릅니다. 소리길도
0: 네,
2: 다르고,
0: 다르고 뭐.
2: 그래서 처음에 네. 판소리를 배울 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0: 네.
2: 갑자기 부르다가
0: 네.
2: 소도목이 막 나오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네,
0: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박수 선생님이 서도목이에요. 그럼 또 다시 고치고.
0: 저보다도
2: 예.
0: 더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2: 네, 다양한 걸 배우고 있잖아요.
0: 많이 배웠죠. 가요도
2: 예.
0: 배웠죠. 장구도 배웠죠.
2: 네.
0: 요즘 악기는 왜 안 하시죠?
2: 악기 코너 없잖아요. 어디다 할까요?
0: 코너.
2: 시간이 없어요.
0: 아.
2: 그렇다고 제가 토일까지 다 할까요?
0: 토일까지 하긴 좀 그렇고.
2: 그럼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자, 그래서. 냉산 모파나리랑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3: 어렴풋이.
2: 어렴풋이요.
0: 어렴풋이. 어렴풋이. 좋습니다.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난다는 게 또 어디예요?
2: 그럼요.
0: 네.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배웠죠, 그동안. 많이 배웠죠.
2: 그럼요.
0: 네.
2: 많이 배웠죠.
0: 한 몇 곡 정도 배웠습니까? 한 20곡 되나요, 우리 반장님?
3: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2: 반장 그럼요. 스튜디오에서 배우신 지가 예.
0: 그러니까
2: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령관 선생님으로부터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 네. 민요 배웠잖아요. 예. 또 오들갑 면이나 아니면 또 서도 아리랑
0: 정말
2: 많이 배웠어요 그때도.
0: 대단하시네.
2: 예. 작가도 배우셨고.
0: 그렇죠.
2: 네. 아리랑으로 냉산 모파나리랑
0: 네 냉산
2: 네.
0: 모파나리랑
2: 네.
0: 모파나리랑인데
2: 네.
0: 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2: 그 일하는 노동 중에서 네. 남녀가 그 사랑을 다룬
0: 그렇죠.
2: 내용이잖아요. 네. 뭐 일은 일이고 일하면서 사랑이 싹 틀어가죠.
0: 따라 부르기를
2: 네.
0: 그래도 한두 번 합시다.
2: 그럼 해야죠. 네.

0: 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 네.
0: 그렇게 많은 아리랑을 배우고 그렇게 네. 많은 민요를 배우고
1: 네.
0: 뭐 요즘에 뭐 판소리까지

0: 잘하시네요.
1: 그럼요. 네. 잘 따라하시죠.
0: 연결이 될까요?
1: 연결이 어때요?
0: 연결은 힘드나 힘드신가요?
1: 괜찮죠.
2: 네. 해보시네.
0: 네. 뭐지 뭐?
1: 해보시죠.
0: 해보시죠.
2: 해보시죠.
1: 그렇죠.

0: 잘하시네요. 뭐 이석도면
1: 그렇죠.
0: 오늘 다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1: 마무리해야죠. 뭐.
0: 그렇죠.
1: 네.
0: 네.
1: 정다리 3절은 너무 쉬워요. 네. 3절은 정다리 꾀꼴새야 울지를 마라. 1절과 똑같죠. 그리고 네. 큰 애기 가슴도 노래로 찼소. 대신에 산골에 큰 애기 일 못할라. 불러보세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사절까지 있죠.
0: 네. 네. 사절이 뭐였던가요?
1: 사절 사절이
2: 네. 흐르는
1: 흐르는 냉산 뭐야 춤추지 마라.
0: 흐르는 냉산 뭐야.

0: 흘러.
1: 여기는
0: 없다고. 네, 여기는 없으시죠.
2: 제가 그 아마 이게 3절까지 하고 뒷장에 있는 걸 아마 복사 못했나 봐요.
0: 네, 네. 괜찮아요. 오늘 3절까지 하시면 돼요. 자, 3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절까지 해도 돼요.
0: 자, 영, 아주 잘 부르시는데 장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 자자자 정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자 장단을 좀 힘있게 쳐주세요.

0: 7살 하셨어요.
1: 네. 너무 빨리 배우시죠?
0: 빨리, 영천 아리랑하고 네. 좀 비슷하니까 네. 네,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또 헷갈리지시도 않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확고합니다.
0: 염려를 마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1: 네.
0: 염려를 마오. 아랑가 아스라링가 염려를 마오.
1: 그럼 영천으로
0: 네,
1: 가고
0: 영천으로 하시는 분이 네. 하나도 없네. 네. 오,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영천아리랑 혹시 기억나세요? 영천아리랑 8분의 9 영천아리랑 아라링가

0: 나세요? 나지요?
1: 예.
0: 한번 불러볼까요?
2: 그거 불러보다 또 이런 헷갈립니다.
1: 헷갈리죠.
0: 그러니까 진짜 그 영천아리랑 부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도 헷갈리지 않으면 진짜로
2: 확고한 거.
0: 네, 확고하신 거.
1: 영천아리. 그냥 간단한 1절 4절만 한데.

0: 없어요?
1: 애꾸나 어디는 단맛이고 뭐
0: 아 그렇구나. 네.
2: 자 그거는 밝은이 오잖아요.
0: 네. 자 여러분 냉사모파 날이랑 갑니다.

0: 잘하시네요. 진짜로 안 헷갈리시네요.
1: 그러니까.
0: 네, 안 헷갈리시네요.
1: 확고합니다.
2: 덕분에.
1: 너무 확고하죠.
0: 네. 그 우리 반장님이. 네. 표정이 아주 그. 아주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지금.
1: 뭐예요?
0: 그 표정이.
1: 왜요?
0: 안 헷갈리거든. 그런 표정이었어요.
1: 네.
0: 지금.
1: 아유. 그래서 확고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0: 네. 자, 뭐 어떻게 좀
1: 나눠서 불러보실까요?
0: 네. 독창으로.
1: 독창으로요?
0: 네. 해보실 분.
1: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3: 반자의 뜻이.
2: 아니야.
3: 나도 잘
2: 안 오게 드려왔는데.
1: 네. 하시죠 뭐.
0: 자, 앞줄에서.
1: 네. 그러면 앞줄 뒷줄 이렇게 하실까요?
2: 좋아요.
1: 좋습니까?
0: 다 같이?
1: 앞줄
0: 뒷줄에는 세 분밖에 없어요.
2: 아니 저 옛날에 담당하는.
0: 아 그래요?
1: 네.
0: 굉장히 우리 오늘 우리 반장님이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
3: 예,
2: 아프다.
0: 아프세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2: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0: 예?
2: 엉거지다.
0: 어, 그래요. 엉거디, 엉거시다. 엉몸이 다 아프다는 얘기죠. 네, 옛날 분들은.
2: 엉거시.

0: 아니 그 반장님 워낙 그 네. 정말 그 뭐라죠? 네. 열기가 네. 젊은이보다 더 패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 모형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도돌이를 네. 못하잖아요. 네. 정말 웬만한 청년들도 네. 하기 어려운데
1: 네. 네. 젊은 분들도
0: 무용을 너무 잘하셔요.
1: 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네.
0: 근데 요즘 좀 너무 무리하셨어요.
2: 맞아요. 네. 네.
0: 그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분, 이렇게 세 분 하실까요? 아니면 앞줄, 뒷줄 다 하실까요? 됩니다. 다 돼요. 아,
1: 가로, 세로 그냥. 네. 가로, 세로, 멀어 그냥 뭐.
2: 앞에 네 분, 네. 뒤에 세 분.
0: 그래요. 앞에 세 분, 네 분. 네.
1: 앞에 두 분, 두 분, 뒤에 세 분 이렇게 할까요?
0: 그럼요, 그럼요.
1: 좋죠. 이쪽 두 분부터 먼저 합시다.
0: 네.
1: 네.
2: 하겠습니다.
1: 네.
0: 1팀, 2팀, 3팀.
1: 네, 네, 그러니까.

0: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3: 일단 네. 이 팀에서 이 팀에서
2: 네.
3: 네. 이 팀. 2절까지 하시면 돼요. 2절까지. 자.

0: 나가셨어요. 네.
1: 또 율동도 하시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뒷줄에서 네. 기침이 또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시면 어떡하지?
2: 아유, 응? 네. 야, 바이러스요.
1: 네.
2: 얄미운 바이러스.
1: 아, 바이러스? 네, 좋습니다.
2: 좋아요. 자,
1: 바이러스도 즐거운 네. 마음으로 맞이하면은
2: 네.
1: 아, 왔다가 얼마 아니고 가요.
2: 그럴 거예요.
1: 바이러스를 그렇게 얄미워하시면
2: 네.
1: 아주 바이러스가 심술을
2: 네.
1: 부려가지고
2: 아, 네.
1: 숨, 열을 주고 숨을 아리고 안 나가요.
2: 네. 빨리 하세요.
1: 빨리 시간이 많은데.
2: 많아요.

0: 잘하셨어요.
1: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박수 드려야죠.
2: 네.
1: 박수 드려요.
2: 다 잘하셨어요. 아유, 깜찍한다, 얘.
1: 네.
0: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또 흥을 갖고 계시고.
0: 네.
1: 네. 이제는 우리 장단은 너무.
0: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네.
0: 아까 숨쉬기 힘들었는데.
1: 네.
0: 코가 다 열렸는데, 이제.
1: 그러니까요.
0: 어.
1: 그러니까요. 다.
0: 그렇지.
1: 이 방송이 끝나면 감기도 네. 갈 거예요.
0: 글쎄 말입니다.
1: 네.
0: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렇게 돼야죠.
0: 네. 네. 네. 오미란 선생님 또 한번 부르셔야죠.
1: 네.
0: 네?
1: 네. 장단을.

0: 뭐 목소리가 잘 나오시네요.
1: 아니 이게 솔직히 네. 막 그
0: 키를 좀 높였어요.
1: 방송 전에 네. 물을 마시다가 네. 체였어요.
0: 아.
1: 그래서 지금 이게 대략 안 가네요.
0: 어, 괜찮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 어려서 이제 크는 과정에서 크는 과정에서
1: 네.
0: 그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1: 왜요?
0: 혹시 제가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1: 네.
0: 어디 이제 부딪히거나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막 이게 아프다고 아프다고 네. 이제 막 그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옛날 부모님들은 몰라 네. 우리 엄마만 그랬는지는
1: 네.
0: 옛날 부모님들은 아 조금 있으면 이렇다 좀 있으면 괜찮다고
1: 네.
0: 네. 아, 뭐.

0: 크게 다쳤니 적게 다쳤니가 아니라 네. 아,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드린 거예요.
1: 그러네.
0: 좀 있으면 괜찮다고.
1: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죠.
0: 네네.
1: 예.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부르셨어요.
0: 네.
1: 예. 예. 잘하셨어.
0: 좀 덥네요 오늘.
1: 그럼요.
0: 너무 그 아리랑이 열기로 너무 차 넘쳐서 네. 흘러 넘쳐서.
1: 그럼요.
2: 잘 네. 가르쳐 주셨어.
0: 네.
1: 네. 정열이 네. 그 정열이 모판을 덮은 게 아니라 이 생방송 실을 덮었어요. 덮었어요.
0: 연가신이 모판으로 지금 변신이 네. 될
1: 그러니까요.
0: 직전입니다.
1: 네. 그래서 가시면 또 돌아가시 집에 돌아가셔서 장단을 한 번 더 음미해 보시면서
0: 예, 그렇죠.
1: 좀 더 늘려 붙이면은 장단이 없어요. 아라린가 쓰라린가요. 이렇게 하면 염려를 마오 이러면 장단이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짧게 하더라도 네. 그게 장단이 더
0: 퉁퉁 내던지시야
1: 장단.
0: 그렇지.
1: 차라리 짜르게 하는 게 더 나아요.
0: 퉁퉁 내던지.
1: 염려를 마. 그렇죠
0: 네.
1: 선생님.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또 길게 하면은 우리 장단이 매력이 없어요.
0: 매력이 없죠.
1: 네. 네. 그래서
0: 벌써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도 가네.
1: 다 돼요. 시간 다 됐어요. 네. 아유. 아쉽죠. 그래도 마무리하기가 싫어서 예, 오늘 대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할 수 없어요.
1: 예,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냉산 모판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상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게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왕덕회 뒤를 따라 한 대에 또 한 대의 송풍기를 지나치면서 슬그머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 일행이 작업장을 한 바퀴 휘 돌아본 후에 테라스 위에 모였다. 주로개가 진단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는 시종 얼굴을 굳힌 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왕덕회가 테라스 위에서 응급수리 작업팀의 성립을 선포하고 주로 사부님을 팀장으로 임명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정비반과 젊은 공정사, 기술자 몇 명을 배비하고 모두 주로 사부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는 대로리와 장이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두 분께서도 참여하겠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주로 사부께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로리가 제껏 손을 저었다. 마누라를 도와서 손자와 외조카를 돌봐야 한다면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이구도 난색을 보이었다. 마누라가 중병에 걸려 입원한 지도 여러 해가 되는데 자식들은 곁에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간호해야 한다면서 미안하다는 듯 연신 허리를 굽석거리었다. 두 노인은 마지막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커다란 안전모를 써서 더욱 말라 보이는 졸곤 말이 없는 추로계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친구가 있으니 우리는 더욱 쓸데가 없습니다. 왕덕회는 눈길을 추로계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왕덕회는 눈길을 추로계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비록 응급수리를 마쳐야 할 구체적인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억양에는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추로계는 그의 말을 들을 흥취가 없다는 듯 손을 흔들어 아들을 불렀다. 아들, 여기 와봐라. 조슈가 그 묵직한 공감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추로계가 말했다. 열어서 그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꺼내거라. 대로리가 바로 영문을 알아챘다. 로게, 당신 진짜로 그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구려. 추로계는 막대기를 받아들고 한마디 한마디씩 당겨냈다. 그는 왕덕회에게 말했다. 회장, 시동할 수 있는 송풍기를 전부 돌리도록 분부하십시오. 한 대 한 대 검사해 봐야겠어요.

0: 기록에는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빈 장군 마냥 손에 막대기를 잡고 사납게 울부짖는 기계들에 침착하게 다가가다. 그는 먼저 손으로 기체의 진동 부위마다를 만져는데 동작이 노련한 외과 의사마냥 부드러웠다. 연후 스탠디스 막대기 한쪽을 송풍기의 몸체에 들이대고 다른 한쪽을 머리를 기울여 귀에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스테인리스 막대기 끝머리를 기체에서 천천히 움직여가며 부위마다 상세히 체크를 하였다. 이 시각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검고 야민 추록의 길쭉한 얼굴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신론을 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기계 내부의 구조와 운행 상태만 있는 듯 싶었다. 귀신 로괴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역시 스승 왕대령이 친히 그에게 전수한 독보적인 기술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렇게 모든 송풍기에 대한 검사를 마치었다. 시동을 건 지 얼마 안 되어 휴즈가 나가 멈춘 것을 포함을 해서 테라스 우부터 아래까지 전원이 꺼지고 멈출 때까지를. 작업장 내는 다시 물 뿌린 듯 조용해지었다. 추록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필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계실 그의 뒤에서 따라다니던 대로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분필을 쥐고 다녔는데 그의 손이 쥐어주었다.
1: 안녕, 준비해도 왔어.
0: 하여 추록에는 돌아다니면서 청진해본 매 송풍기의 구체적인 부위의 표기를 했다. 그 표기라는 것도 간단하여 크고 작은 X를 친 것이 전부였다. 마치도 선생님이 검사한 숙제책과 꼭 같았다. 표기를 마치고 난 주로괴는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털면서 무릇 자신이 X를 친 송풍기와 시동이 안 되는 기계를 당일로 모두 해체하라고 분부하였다. 대로리가 그의 야윈 어깨를 가볍게 쳐주었다.
1: 로괴, 자네는 역시 옛날 그 신인이 틀림없어.
0: 장이구도 느릿느릿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1: 딱 자네한테만 손들었네. 로게 역시 자네가 멀리 내다본다고. 어?
0: 이 말은 추록에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때 공장은 뒤죽박죽이 되어 모두들 곧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인공들은 한 옆으로 밀려나야 한다고 허탈해하였다. 누구도 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계를 가만히 파손시키는 나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마침 기업개혁 전에 마지막 송풍기 대정비가 있었다. 널따란 송풍기 작업장에는 최초 몇 명이 스산하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록의 외로운 그림자만 분주히 움직이었다. 그는 매일 바쁘게 돌아치는데 기름때가 반들반들한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는 줄도 몰랐다. 장이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커다란 송풍기 속에 들어가 그를 핀잔했다.
1: 로괴, 고생을 사사하는가? 어?
0: 그는 똑같은 대정비를 하는 도관 부서에서는 자재를 규정보다 적게 드리는가 하면은 지어 도관 속에다 면사와 모래를 집어넣는다면서 목적이 바로 앞으로 도관 고장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속삭이듯 추록에게 퉁겨주었다.
1: 추록에는 대뜸 얼굴이 붉으락 푸르

0: 생각해서 말했다.
1: 나는 송풍기 정비원이요. 제대로 해야지 건성건성하게서 되겠소? 양심을 여기고 그런 비려한 짓을 저지르면 누구나 안 되지. 이 기계들이야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이것들이 운행이 되면 이 회사의 재물을 창조해주는 것이 아니겠소? 까놓고 말해서 백성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돌아와 이것들을 수리해야 할지 누가 알겠어? 내가 지금 나쁜 심부를 가졌다가 그때 가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지 않소. 주록의 요구에 따라 점심은 작업장으로 날라와 먹기로 하였다. 효수는 볼만인 듯 몇 입 먹지 않고 도시락을 한 옆으로 팽개쳤다. 그것을 본 추로교는 긴 의자에서 엉덩이를 움직여 아들이 버린 것을 자기 도시락에 쏟아서 계속 먹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서 슥 둘러보고는 뭐라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추수를 작업장 밖으로 불러냈다.
2: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작업 일지를 전부 찾아서 가져오너라.
0: 추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꾸하였다.
1: 마을로 들어가도 아버지 작업 일지가 어디 있는지 전 몰라요.
0: 기실그는 집으로 갔다 오기 싫어졌다.
2: 너의 엄마가 알고 있어.
0: 주로개는 팔을 휘저으며 말한 후에 곧바로 작업장으로 돌아가려다가 미처 두 발짝도 거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2: 원강주 힘들어. 차를 파견하라고 하지 말고 너절로 버스표를 사서 갔다 오너라.
0: 왜요? 아들은 목을 치켜 세우고 억울한 듯 말을 이었다.
1: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들 공장을 위해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차를 파견 안 하면 누가 해요?
0: 주로교는 누나를 불아리한다.
2: 이 자식, 내가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라. 그만 짓거리고 얼른 가서 작업일지 가져오지 못해. 급히 써야 하니까.
0: 조수는 눈앞에 이 왜소하고 마르고 말소 적은 시골 영감쟁이가 공장 작업장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사납고 거칠며 포악한 노삽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주로계의 작업일지에는 당연 역대 대정비와 일상정비 때 고장 처리를 했던 세부와 중점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다. 조수의 눈의 아버지는 용석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도무지 마음속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초청을 받아 송풍기 술에 나서게 되자 그는 보수가 적지 않으리라고 단정을 하였다. 그가 여기까지 따로 온 것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실패한 경력은 그의 1억 천금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어떻게 돈벌이를 새로 시작해야 할지 사실 그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의 눈에 무능해 보이던 아버지가 참신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마치 고의적으로 이 찌질한 아들이 보란 듯이 뒤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술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이번에 아버지가 용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포근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여직 얕잡아 보았던 이 영감쟁이가 진짜로 세상을 놀려올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느다란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기계에 대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낼 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붙게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던

귀신 로교의 독보적인 재간이었다. 그는 지어 그러한 기능이 하마는 세월과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연마에는 절기라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조종문화 수준밖에 안 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장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 달이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자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아는 인차 만면에 화사한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보다 봤거든? 응?

소설 귀신 로그의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

0: 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에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혈전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기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기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 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 10을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0: 이번 제품이 건네보신 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네보신 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1: 네.
0: 약재할 때는.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먹는가, 네. 뭐, 예, 저는 예, 녹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시 띵했습니다. 그리고 네.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 하는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전화에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달 되니까 전화에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 콩팥이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 하루에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또 얘기하고도, 한 번에 뭐 두 번 뵙기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폭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요은 금지 납니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2: 예.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정신하는 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식은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그도 어떻게 땀이 나는지 그도 어떻게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도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혈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다 했더라. 예.
0: 맞습니다.
2: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합니다. 힘이 나고.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2: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네보시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서 알려고 합니다.
0: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육보신환 하면은 어쨌든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뇌에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1: 네. 한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지금 휑하지 않고 우리 집에 층님의 층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0: 비틀댄단 말이죠.
3: 예, 그런 거를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0: 공기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
3: 이렇게 그러더니 지금에 건네는 일 없습니다. 뭐.
0: 약은 면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건네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3: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떻게 하면 우리

0: 건강한 뇌를 갖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파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원은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파,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1: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우리 아저씨 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네. 걸린 다음에 그냥 그치 밴지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거기에 뒷걸이 하고 어림쥐나 하고 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래 옷도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뇌보신환은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오줌쥐 나든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네. 혈압 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의 고집이 시해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네. 혈압약 아이다 싸다 말인다. 그래서 예.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
0: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2: 예. 말을 잘 알려줬단 말인다. 겠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이 건뇌보신환을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예. 어선을 열심히 잘 그 이 지금 예 건뇌보신환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뇌보신환이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0: 전열선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2: 아, 그러게 소변 한날밤에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예.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아,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도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 내 이래 놓던 게 아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데 다 놀라댕긴다. 이 맥이 난답니다. 다리 맥이.
0: 예.
2: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0: 여러 가지로 효과 봐.
2: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예, 제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겐다.
0: 네,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리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2: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야 제발 그렇죠. 아이하고. 선생님 좋은 예.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뇌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 콩팥이 약하게 되면 비뇨기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침 네. 아파서 양 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소변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 눈덩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양 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이 자세히 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 눈덩이 딱 내렸습니다. 이제는.
0: 네.
3: 네. 저기 지금 작년 6반인데 그동안 일찍이 왔어요. 병력이 없었습니다.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평소에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병력이 돌아왔습니다.
0: 네.
3: 이동현이 지내올까 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동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학생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0: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지내 초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침에 초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인가 초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지자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0: 지금 기억 못합니다.
3: 예 지금 기억 이전에 다 알긴 거죠. 설명 이름감이.
0: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보셨습니다. 침도 맞고 뼈가서 약.

0: 다섯 달든지 이 아저씨 이때 아프지 못해서 형만 낳아줬습니다.
1: 네, 입고 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근육이제 동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정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0: 네, 이제 동맥금에 혈지 뇌에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 뒤 욕망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약을 예, 강구하신 약 수년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짜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0: 네, 선생님 내지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배달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네보시완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조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량이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예, 건네보시완 쓰는 한산다. 저는 예, 중풍 후유증을 어전에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청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네보시완은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흐릿더분하고 머리가 바빠지는 것처럼 그랬던 게 예,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런 맥이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가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도와줄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래서 계속 또 활동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신환입니다. 이런 약,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란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란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환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

0: 쓰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약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거쩌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탁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 입강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 없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매스거리던 게 매스거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잘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셨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깐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잘할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의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0: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기 밥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인증까는 게 왜 그렇게 됐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니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약하게 나더라면 돼.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그래서 한 석 달 뒀을 거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0: 네.
2: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쓰면서 지금 신경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이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제가 하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거는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 들어가게 몸 안 든다는데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좋아지고 이 약을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서 한다 나
0: 네. 이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예, 선생님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뽀얗던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 꺼내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 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 정이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변화날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리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리로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자 새 시대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조사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조몽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as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 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여행은 삶에 잠시 쉼을 주는 마법과도 같은데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낯선 곳에서 자유로운 숨을 쉬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자 이러면 인천 머릿속에 여행 일정을 며칠로 맞추고 명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부담감이 꽉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굳이 일정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멀리 달려가는 분주함이 아니라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여유를 느끼는 순간, 다시 말해서 여행은 삶에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네,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및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신 연변 오덕된장위원회사의 리동춘 사장님을 모시고 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2회째 이끌어온 대표적인 민속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행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2회째 이끌어온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표적인 민속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리동춘 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축제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는 동력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1: 일단 우리 민족의 전통 된장은 말입니다.
0: 네.
1: 우리 민족의 명맥을 이어온 그런 전통 음식이자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승하기 위하고 또 이 문화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지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전승인께서 이 전통 된장에 술을 접목한 오덕 된장술을 발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술은 연변의 모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죠. 먼저 된장에 대해서 네, 네. 궁금한 점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예.
0: 네, 우리의 된장하면 조선족의 음식 식탁에서 빠뜨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이 된장을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된장을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확실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0: 네.
1: 그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삼국 시기 조선반도 북방 사람들이 장량 즉 다시 말해서 장당급이 특히
0: 네.
1: 그게 그 발효성 가공식품 제조를 잘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로부터 조선족은 삼국 시기 이전부터

0: 된장, 간장을 담아서 먹다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장담그기 기술이 더욱 발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문헌으로 보면 구황차료와 증보산림경제에 된장 제조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조선족 된장 역사는 천년이 넘으며 네. 식생활의 필수 식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뜨끈한 된장국을 드시고 나서는 어우 시원하다라고 하시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만 분명 뜨끈한데 왜서 시원하다고 하실까? 네, 그렇게 또 나중에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된장국을 마시곤 저도 모르게 너무 시원해 라는 감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특히 전날 음주하고 나서 해동하기 위해서 된장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예.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1: 네.
0: 해서에는 된장국만한 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1929년에 편찬된 동북 삼성 실황에 의하면 당시 주요한 부식물로는 된장국과 김치, 딴지 등이 있었는데
1: 네.
0: 된장과 고추장은 어떤가는 조미료로서 여러 가지 남채, 산나물, 어류, 육류와 조합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조선족들은 쌀과 장만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1: 네,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은 제철이 아니더라도 또 사계절 구입해서 드실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철에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잖아요. 이 된장 하나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대체할 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0: 예, 맞습니다. 1935년에 편찬된 화룡현 일반정황 제3장 제1절의 기재에 의하면 음식은 일반적으로 조와 옥수수를 주식용 양국으로 하고 남채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부식으로 하며 된장과 고추는 끼니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된장 담그시던 모습을 봐왔었는데요. 이 된장 담그는데도 비법이 있을까요?
0: 예, 아주 뭐 상당한 학문이 있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장 담그는데도 기후와 계절이 알맞아야 하고 일정한 기법과 보관법이 있는데 연변 입대에서는 보통 첫 달에 메주를 쓰지 않고
1: 네.
0: 7월에 장을 담그지 않는 습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대의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데 첫 달은 가장 추울 때이므로 메주가 잘 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서 일반적으로 음력 설을 쉰 다음 메주를 쓰며 음력 3, 4월에 된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1: 네.
0: 옛날에는 주로 이 농촌에서 된장을 담갔는데 담그는 방법은 집집마다 거의 다 알고 있었으나 장맛은 서로 다르거든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장맛을 보면 그 집 주인, 안주인의 음식 솜씨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러게요. 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온 된장 맛을 보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원한 터장국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예.

0: 네, 시원한 된장국 노래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미처 찾지 못했네요, 제가. 네, 계속해서 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된장을 맛있게 담그려면 어떠한 순서가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된장을 담그는 순서가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로는 그 된장을 담그는 재료인 그 콩을 선정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정한 콩을 물에 잘 불린 후푹 삶아요.
0: 네.
1: 세 번째로는 그 삶은 콩을 뭉개가지고 찧어서 원추형 혹은 장망형으로 메주덩어리를 만듭니다.
0: 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메주덩이를 만드시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거의 다 판매되는 된장을 사다가 맛을 보다 보니까 이런 풍경들은 볼 수가 없더군요.
1: 그렇습니다. 일단 그 된장을 만드는 데는 이제 절차가 많고 돈이 많이 가야 하는 거라 특히 도시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그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여서 모두 다 사서 드시는 그런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0: 네, 그렇죠. 예전에 할머니가 메주를 쓰시는 날이면, 엄청 집안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서인가 봐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그 메주덩어리를 방구들에다가 뱃집을 펴고
0: 네.
1: 거기에 불 지어 놓고 끄떡끄떡하게 말려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메주덩어리를 선반 같은 곳에 뱃집을 펴고 올려놓거나 메주덩어리를 지퍼로 동여서 부뚜막구 천정에다가 달아내야 메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0: 네.
1: 그 충분히 발효된 메주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밖에다 이제 다락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오지독 안에 장발을 세우고 쪼갠 메주를 장발 주변에다 채워놓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그 우려난 액체를 꺼내서 가마에 달이면 간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메주 침전물은 된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달인 간장과 숙성된 된장을 도관에 넣고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밖에다 장독들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고 집안의 선선한 곳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0: 네, 엄청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된장이 완성되는군요. 도시에서는 웬만해선 하려고 해도 조건이 허락되지 않겠네요. 궁금한 건 볏짚은 미리 농가에 가서 장만해둬야 할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또 대여 생산을 하는데 농약을 쓰고 뭐 비료를 많이 쓰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0: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러한 뱃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면적에다가 이제 아주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주요하게 이제 그 뱃집을 쓰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한 해 수확이 끝나면 바로 뱃집을 골라서 장만해 놓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만든 장을 그냥 요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독에 넣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요. 이 장독대는 무엇이죠?
0: 아, 장독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집들 안에 일정한 곳에 그 장독 같은 것을 놓아두려고 만든 약간 이제 녹직한 곳을 장독대라고 하는데요.
1: 네.
0: 원족의 일상생활에 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음식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장을 잘 보관하기 위해 장독대를 알뜰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 장독대를 주로 어느 위치에 둬야죠?
0: 예, 장독대 위치는 보통 안뜰이나 뒷뜰의 부엌과 마주치는 곳에 위치하는데 예, 전방형으로 혹은 뭐 이제 장방형으로 판석을 깔고 지면과 조금 높게 만들어서 여러 개의 장독을 두 줄 혹은 여러 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네. 만든 이 장들을 잘 보관해야 장의 맛이 변하지 않겠죠?
0: 예.
1: 그럼 이 장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0: 장을 보관할 때 장독에 이제 금줄을 치고 고추와 숯을 장구에 띄우는데 이것은 이제 살균과 흡착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만, 예, 부정한 것을 막아주는 이제 주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1: 그럼 장독대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장독대는 한마디로 장과 장독의 조화와 화합으로 이루어진 조선족의 을이 담긴 문화 유대인 것 같습니다. 매 한 개의 장독마다 조선족의 정성의 마음을 담아 깊은 문화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장독대를 보고 이 집안의 번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사 갈 때에는 제일 먼저 장독대부터 옮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1: 네.
0: 다른 부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시로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윤택이 나게 장독을 닦기도 하는데요. 시집갈 교수가 있는 집에 매파들이 드나들면서 우선 살펴보는 것이 장독대인데 이걸로 가정주부의 됨됨이를 점찍어 보고 혼사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장독대에 이렇게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네요. 혼사도 장독대를 보고 나서 결정 지을 만큼 참 중요한 존재였네요.
0: 그래서 이렇게 뭐 늘 보는 그런 오지 그릇이지만 장기간의 이제 생활 속에서 조선족이 살아 숨쉬는 미적 향취도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장독에 담겨진 장은 가족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저줄과도 같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장독이 놓여져 있는 장독대는 주택 방안보다 못지않게 정결한 곳이며 부녀자들의 전용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곳에는 일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며 가족에서도 또 자주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는 가정의 소망을 의탁하고 평란을 기원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였으며 장독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장독대의 문화적 의미가 참 심오하네요. 장을 담그는 날에 특별히 진행되는 풍속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풍속을 말하죠?
0: 예, 그 장을 담그는 날에는 매주 한 덩이 고추 소금을 담은 그릇을 소반에 이제 얹어 놓고 고사를 지내고 이제 왼새끼를 꼬아서 장독 어깨에 메어 놓았는데 왼새끼에다가 푸른 솔가지, 붉은 고추, 숯을 매달아 금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볼을 종이로 만들어 독에다 거꾸로 붙여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벌레 같은 것이 오면 이제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오지 말라는 뜻과 또 장맛이 이제 변했다 하더라도 네.

0: 다시 내 맛으로 돌아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청색과 적색은 양색이기에 잡귀나 도깨비가 장맛을 싫어해 장독을 검증하지 못한다고 믿어왔고요.
1: 네.
0: 또한 잡귀나 도깨비가 장맛을 먼저 보면 장맛이 변한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검수를 치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숯은 도깨비와 잡귀를 물어 뜯어 꼼짝 못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1: 네, 재미있는 유래가 들어있네요. 숯의 작용이며 붉은 고추를 넣으면 벌레들이 범접 못한다는 도리를 그 옛날 벌써 다 터득을 하셨네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장을 담글 때 장 위에다 숯을 놓기도 하고 장독대에다 붉은 꼬치를 띄우기도 합니다. 장독에는 또한 가정 내의 자식들의 평안과 안마를 위해 희생을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하제일 우리 된장마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우리 저 오덕된장술유한회사에서 2014년부터는 해마다 지내는 된장고사의 절차도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데 장독대는 북쪽에 설치하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 서게 되는데요. 그 숨쉬는 오지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는 조선족의 당긴 그 문화를 자랑하기 하며 천시지리인화가 잘 어울리는 있다는 그러한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을 담그는 정성과 슬기, 장독에 듬뿍 담긴 인정미와 착한 천심, 하늘과 땅 등 자연에 순응하면서 생활의 여유로움과 건강함을 이어나가려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염원이 조선족의 늙을 잃는 늙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콩을 삶아서 절차 따라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의 이 장 담그기에는 많은 정성과 문화적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 된장은 타민족들도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발효 음식의 하나인 된장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0: 일단 된장의 그 원료는 콩인데요.
1: 네.
0: 100% 콩과 이제 맑은 물, 맑은 공기로 담근 그런 이제 된장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그 섞는 비율과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수분이 44 내지 52%, 또 단백질이 한 10 내지 20%, 이를 이제 당분이 4 내지 15%, 소금이 8 내지 16%로 되어 있는데 그 장 속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하여야 할 아미노산들인 리진, 트립토판, 아르기린, 피티오닌, 페닐알라닌, 이소로이신 등과 덱스트린, 포도당 등이 탄소, 화합물,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된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니 참 놀랍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식품으로 도명을 받고 있는 콩은 그 된장의 두 원료로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리울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또 그 콩으로 만든 된장은 저장성이 뛰어난 식료품으로서 인체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 고혈압 치료 효과, 그리고 또 노화 방지 치료와 간 기능 강화 등 효과가 아주 우수한 그러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항암 효과라든지 고혈압 치료 효과, 뭐 노화 방지 효과 이런 효과들은 우리 아주 일반화된 그런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된장이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네, 오늘은 조선족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전통 된장을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는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혁신적인 장인이신 리동춘 전승인으로부터 조선족의 대표적인 음식인 된장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함께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무형문화유산

및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신 연변 오덕된장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족의 3대 음식의 하나인 된장이 물질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기에 무한한 생명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된장 문화는 민족의 역사 발전과 함께 성숙됐으며 된장은 고난과 번영의 운명을 함께해온 전통 음식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송철 작곡의 강화 최래른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지난 정을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령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어디 말처럼 쉽나요? 아무리 상처받은 일이 익숙해졌다고 해도 생채기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프게 싫으니까 최대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거리를 조절하고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처는 그만큼 내가 행복했다는 증거라는 걸요. 오히려 상처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낯선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새삼 결혼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음에도 결혼 생활의 타임라인이 흐르고 새로운 인생의 숙제를 앞두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기 마련이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상대의 낯선 요구,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신호인지 헷갈리게 시작할 때 부부의 고민은 깊어지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30대 초반에 만나서 풋풋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고린지점에 착안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가 부모님의 은근한 눈치를 뒤로 한 채 아직은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따끈따끈한 무자녀 부부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8년 가까이 이 남자를 봐온 셈이니 숟가락 올려놓는 보릇, 화났을 때 입술 삐죽이는 각도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3년 차 흔히들 말하는 첫 번째 권태기이니 뭐니 하는 시기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큰 소리 내며 싸운 적은 없습니다. 동갑내기라 평소에는 친구처럼 장난치고 주말에는 같이 맛집 탐방하며 나름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뜬금없는 곳에서 제 평화로운 부부 생활의 레이더망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뜬금없는 외박 여행 선언 때문에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약 한 달 전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안주에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학교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외박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남자

아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면서 힐링 좀 하고 오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다녀와 단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갈 수 있지 하고 쿨하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남편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브리핑을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겠다는 요지였습니다. 무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무조건 외박을 포함한 여행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개인 사생활과 힐링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가 엄연히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집을 비우고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 게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남겨질 내 주말은 어쩌고 가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걸 쿨하게 오케이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아내인 걸까? 아니면 그냥 방임인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자주

있었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기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남편은 여행의 여자에도 집착하지 않은 전형적인 집바보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그저 가까운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거나 기껏해야 교회로 드라이브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깔끔하게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걸 가장 편안해하던 사람이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며 집이 최고다를 입에 달고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안정을 찾아야 할 3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언젠가부터 이 남자의 마음속에 방당벽 같은 집착이 스멀스멀 비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들어 주말만 되면 SNS에 유명한 캠핑장이나 독채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뚫어지게 보지를 않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니 하며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애 5년 동안 철저하게 본색을 숨겨온 여행 집착남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결혼 생활의 엄청난 압박감이 이 남자를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예전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놀다 와라 하기가 참 묘하게 찜찜하단 말이죠. 혼자 머리를 굴리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다가 문득 한 가지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숙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의 동갑내비 부부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서로의 커리어와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 들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화가 부쩍 찾아졌습니다. 병원 검진도 알아보고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타임라인이 서서히 육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인 건 확실합니다.

주변 유부남 선배들의 뼈 때리는 조언이 남편의 귀에 꽂혔겠죠. 애 생기면 1박 2일 여행, 꿈도 꾸지 마.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해. 물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급해진 데에는 이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아이가 생겨버리면 내 인생에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골등 타임은 영원히 끝난다. 이 생각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동창 녀석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재미없는 인간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정기적 외박 허용이라는 이 전례 없는 규칙이 앞으로 저희 부부의 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눈치를 보며 여보, 다음 달에 애들이 낚시 가자고 하는데 라며 밑밥을 던지고 있고 저는 글쎄 날씨 보고 하며 능그렁이처럼 넘어가고 있는 대치 상태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고 쿨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내가 왜 결혼 3년 차가 되니 남편의 1박 2일 외박 요구에 이토록 심각하게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지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무게감과 앞으로 다가올 육아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저 역시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집 부부들은 외박 여행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나만의 주말을 즐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초장부터 외박의 싹을 잘라 가정을 사수해야 할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박 요구는 가정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육아 계획을 앞두고 애가 생기면 여행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 텐데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더 뼈빠지게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내 인생의 자유가 여기서 끝이 나나 하는 눈물겨운 보상 심길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주말만큼은 아내 역시 완벽한 독신 생활이나 힐링 여유 시간을 즐기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박 가사 보상을 치르게 하는 등 등각효환 법칙을 부부의 공식 룰로 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은 유부남으로서 과한 편이니 1년에 딱 2, 3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정을 지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 부부 모두가 서운함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동창들과의 여행만으로 풀게 두지 마세요. 애가 생기기 전 30대 후반 무자녀 부부로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멀고 근사한 해외여행이나 장기 여행 계획을 부부가 함께 짜보는 건 어떨까요? 둘이 보낼 황금기 공간을 먼저 채워준 뒤 친구들과의 시간을 허용해야 남편의 관심사도 다시 가정으로 중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전주 8개 현시 도서관과 손잡고 지난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1위로 마건이 쓴 소설집 늦게 성숙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의 처음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2위로 나와 지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의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3위로 허수아비입니다.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현대 아동 동화집인 이 책에 대해 로시는 중국 동화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 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육부가 추천하는 중소학생 독서 지도 목록에 올라 1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4위로 사업여의입니다. 사업여의는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임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시의 전통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 글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감정적 노동과 생존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업여의, 일춘과는 연인들의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최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세계관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하여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살다가 있습니다. 량효성 작가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 된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5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라는 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당대 작가 풍기재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영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 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7.15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멈출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는 칠레 작가 벵하민 라바투투가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에 실린 5편의 글은 개별적이면서도 라선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산문적 명상으로 완성돼 갑니다. 그 안에 담긴 브리츠하버 같은 과학세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온 화학자,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의 정신적 경험과 들끓는 지적 욕망, 치열한 리론 논쟁은 강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지적인 경감이 문장 사이에서 유력하게 어우러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가다는 끝에서 경험하는 현장 깨달음의 순간과 신경 쇠약을 숨막히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독보적인 작품입니다.

판타지 소설 민들레와에는 환상문학의 거장인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랜드버리가 쓴 작품입니다. 상상의 도시 그린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로 실제 경험과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년 시절을 재창조했습니다. 소설은 12세 소년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1928년 여름에 할아버지와 함께 민들레 와인을 빚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풋나무 사과, 부드럽게 깎인 잔디밭, 새 운동화와 함께 시작한 그의 여름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각은 거대한 숲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동안 곳곳에서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그늘 위로 슬픔을 쏟아내는 행복기계, 9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프리라이 대령의 기억 타임머신, 거대한 협곡 속 정체불명의 외로운 남자 등 13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단편, 그리고 민들레 와인을 빚으며 시간을 박지 않은 마치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가계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자각하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행복기계 에피소드는 소박합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잠깐의 감각적 행복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가족애를 추구하는 것으로 잔잔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틀린 부인 이야기는 다소 잔혹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나를 정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소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민들레 와인은 삶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하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더글라스의 내면 혹은 그의 주변 여러 이야기의 편리를 모아놓은 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민들레 와인의 병속에 담아둔 여름, 사라져가는 시간,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0: 팩스맨은 주인공이 겪은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여름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름은 새 운동화의 상쾌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불 털기의 즐거움,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날의 충만함,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로 열리는 싱그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은 이러한 사라짐의 원형이며 주인공 자신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짐에 대한 주인공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사라져간 순간을 현재 속에 되살리는 헬렌, 추억이 과거임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벤틀리 부인 등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시선은 노란 메모지 첩 속에 자신만의 지혜를 담게 합니다. 기쁨과 상실이 교차되는 찬란한 여름날, 소년이 겪는 상처와 성장은 과거의 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 자체보다 더 충만해진 과거의 순간이며 겨울에 마시는 민들레 와인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지점인 찬란한 여름날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산문시를 읽은 듯한 특유의 서정적인 스타일로 판타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민들레 와인은 첫 출간 당시 전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화제작으로 1971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이 표면의 분화구 중 하나를 이 소설의 제목을 따 민들레 분화구라고 이름 지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후 이 소설은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다양한 판본으로 거듭 재간됐습니다. 영화와 라디오극 등으로 꾸준히 각색되어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15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아찌개, 절구,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또한 풍부해서 배고플 걱정이 없는 대신 오히려 영양 과잉

등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박광춘의 글입니다. 신사처럼 먹깁니다. 어릴 적 종이공장에 출근하시는 아버지 한 사람 월급으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던 까닭에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맴돌아야 했다. 내가 철이 좀 들어서부터 어머니는 나보다 세 살 아래인 쌍둥이 여동생을 나에게 맡기고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송편, 소빵도 만들어 팔고 콩나물도 길러 팔고 김치도 담가 팔고 과일을 되거리에 팔기도 했다. 하여튼 돈이 되는 장사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악착스럽게 번 푼돈을 생활에 보태곤 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든다고 그때부터 나는 점심이나 어른들의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스스로 밥을 짓곤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요리를 했다. 맛을 내는 양념이 고작 소금이 전부였지만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던 두 여동생은 기특하게도 내가 해준 밥을 잘도 먹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식탐이 많았다. 무, 감자, 배추, 가지, 김치, 좋은 반찬이 없어도 밥에 얹거나 말아 훌훌 잘도 해제꼈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조금도 과장 없이 함께 한 소래씩 먹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점심과 저녁 하악할 무렵이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부끄러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개걸스레 퍼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은 걱정이 되는 표정을 짓곤 했다. 어쩌다 고기 구경을 하려면 설명절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설명절을 더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은 음력설에 훈촌 림업국에서 운전수로 계시는 큰 이모부께서 짐차에 통돼지 한 마리를 싣고 외할머니네 집에 설쇠로 왔다. 시어연 통돼지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어른 다섯, 아이 다섯 이렇게 싣고 열이서 지져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하여튼 근 보름 동안 300근이 넘는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다. 밥만 먹어도 배가 고프던 어린 시절에 남은 기억이란 음식에 관한 것뿐이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아마 그의 음력설에 난생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맛본 것 같다. 아버지는 강낚시를 아주 즐겼다. 여름철 휴식 날이면 아침 일찍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가야 상류 쪽으로 한 시간 가량 달려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둑 낚시터에 이르러 낚싯대로 쓸 곱고 기다란 버드나무 가지부터 몇 대 잘랐다. 낚싯대에 가는 끝에 3m가량 되는 낚싯줄을 동여매고 낚싯줄의 자유로운 끝에 죄꼬만 낚시를 두 개 갈라맨 다음 큼직한 연돌을 헐렁하게 단 후 낚시에 미끼로 지렁이를 꿰어 강물에 던지면 곧 물고기가 물리기 시작한다. 그때는 강에 물고기가 참 많았다. 크고 작은 돌종개, 모래무지, 버들치들이 줄줄이 올라온 가운데 한 뽐씩 되는 큰 놈도 수두룩했다. 입이 큰 모래무지는 미끼와 함께 낚시를 통째로 삼켜버리기가 일쑤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양념으로 쓸 내기풀을 찾아 한 줌 뜯어 씻어오고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간이 부엌을 만든 후 땅에 널려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땔나무로 썼다. 냄비에 부근의 샘치물을 가득 퍼다 담고 끓인 후 갖고 온 감자, 배추, 파 따위의 남새 그리고 내기와 쌀을 넣은 다음 고추장을 두둑이 풀고 끓이다가 배를 딴 새치네를 집어넣어 오죽을 푸짐하게 쏘았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 혼자서라도 한 냄비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쓴 오죽의 환상적인 맛은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대학교 입학수석을 할 때 받은 건강검진 기록에 내 키는 176cm에 몸무게가 54kg였다. 키만 컸지 야윈 몸집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곧바로 출판사에 취직하고 연길에 정착했다. 회사 식당에서는 반찬 세 가지에 국 하나로 된 점심 한 끼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원들이 적지 않았다. 대충 만든 거친 음식이라는 둥, 너무 짜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밖에 나가 점심을 해결하는 사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지껏 맛보다 양을 추가하던 나에게 회사 점심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칼탕처럼 만든 소를 넣은 소빵을 했는데 워낙 김치 소빵을 즐겨 먹던 나는 단번에 8개를 식판에 담았다. 그러자 대뜸 주위의 시선이 나를 자극했다. 동기와 후배들은 괴물이라도 만난 듯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선배들은 별 희한한 자식을 본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날 남들이 다 간 뒤에 슬그머니 주먹만큼한 소빵을 두 개 더 가져다 먹었다. 하여간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매일 나름대로 점심을 회사에서 맛있게 잘 먹었다. 출근하면서 결혼이나 환갑 그리고 첫돌 생일 잔치를 다닐 기회가 잦았다. 사회가 끝나기 바쁘게 나는 산의 지미로 장식된 음식상을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전투를 벌리곤 했다. 한 번은 아는 형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통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는가 하면서 적당히 먹으라고 말하자. 그런 건 재수 없는 놈들이나 걸리는 거여. 난 타고난 바탕이 좋아.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될 듯하오. 라고 짓거리면서 맛나게 먹어댔다. 이른바 자존심, 체면 따위는 배부른 다음에 하는 얘기다. 이러는 나를 보고 아내는 모인 자리에 가면 먹다 죽은 귀신처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신사답게 천천히 먹으라고 항상 나무랐다. 그렇게 많이 먹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 좀 적당히

먹으라고 귀띔하는 말을 나는 먹어서 탈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언제나 귀뚱으로 흘려보내곤 했다. 어머니는 종종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한창 자랄 나이에 좋은 걸 먹지 못해 영양실조라도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습관처럼 외우셨다. 그리고는 밤마다 손수해둔 밑반찬이며 고추장, 된장 따위를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챙겨주셨다. 그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내는 항상 어느 세월이라고 아직도 많이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가며 두들대곤 했다. 무릇 잘 먹지 못하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면 음식을 아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애들을 아니 곱게 생각한다. 지금의 애들은 음식물이 무진장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 듯하다. 분명 냉장고 안에 그리고 식탁 위에 간식거리들이 가득 쌓였건만 하필 꼭 없는 것을 기어이 내라며 울고 불고 내를 쓴다. 그걸 당해낼 부모가 어디 있으랴.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이다. 껍질을 깎아준 통사과는 도입 먹으면 그만이고 새우깡 따위도 포장을 터치면 한 번에 다 먹는 일이 전혀 없다. 많이 먹지 말라고 항상 핀잔하던 아내도 애들과 남은 간식을 번갈아 보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시물시물 웃는다. 그러면 나는 두말없이 그것들을 몽땅 입에 집어넣고 난다. 영양과잉에 한몫 톡톡이 한 셈이다. 우리의 표준대로 요즘 애들에게 요구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딸애가 어릴 때 함께 성냥 파는 처녀애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읽는 도중 딸애가 문득 아빠 성냥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어? 딸애에게 보여주려고 집구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성냥 한같이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대문 앞에 있는 슈퍼에 내려가 물어봤더니 성냥은 사는 사람이 없어 아예 들여오지 않는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일부러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형 일용품 상점에 가서야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성냥을 겨우 한값 살 수 있었다.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다. 방아, 지게, 절구, 물레, 풍로, 석가래, 독, 멀잖아 이런 물건들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마트폰을 위수라는 전자제품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저금 통장을 들고 저금소에 찾아가 줄을 길게 서서 한나절씩 기다려야만 할 수 있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따위의 기기들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 따위의 거적적인 발전 그리고 QR코드 지불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른바 무현금 시대에 진입했다. 생활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 바람으로 휴지를 찾아들고 변소를 찾아 허둥지둥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던 이젠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씩이나 딸린 아파트로 바뀌었다. 열애 전에 회사에서 아파트를 공동 구매할 때 여유가 있는지라 부모님들께 드릴 타산으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부모님을 연결해 모셔왔다. 그런데 이사자 바람으로 로망을 부릴 줄이야. 집 근처에 남세도매 시장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이다시피 거기에 들려 장사꾼들이 버린 배추잎을 골라서 주워왔던 것이다. 얼마나 신선한 배추잎이냐고. 쌈을 싸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딱이라고 앞에서 자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대뜸 화를 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냐고. 아버지 퇴직비가 있지 않으냐고. 달마다 생활비를 드려는데도 모자라 이러느냐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선생님들을 보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홧김에 마구 내뱉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는 얼굴색이 대뜸 굳어졌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화를 좀 사귀자 어머니는 먹을만한 것을 그저 버리는 게 아까워 그랬다며 다시는 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위로했다. 마구 화를 낸 자신이 미워 미안한 마음에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돈이 필요 없다고 연신 말하는 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집을 나왔다. 평생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 않던 내 몸도 이젠 80킬로를 육박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건강검진 결과에 언제부턴가 오르내리는 화살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먹쇠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사처럼 먹을 때가 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각종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신체 일부 수치들이 이상현상을 보이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안전의식을 제고해 조화로운 사회 진보를 추동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안종섭 작사 신악 작곡의 나룻배 둥실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강물 우러 나룻배가 둥실 떠가는 모습, 정든 나루토의 풍경이 아련히 펼쳐지겠죠.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바구 작곡의 만년 버툭 싸가자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일구는 내일의 터전을 향해 울려 퍼지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성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보내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서해 모계단 방울 소리가 그리운 정을 실어 나릅니다.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가요로 표현한 가요.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넘친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서 고향을 그리는가요?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곳, 그것이 곧 고향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1950년대에 창작된 김철 작사 김성민 작곡의 아내의 마음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레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깊고 정다운 마음, 그 소중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금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40년대에 창작된 전총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땀방울로 일군 푸른 들판, 농민들의 구슬땀, 그리고 희망을 담은 가요입니다. 안녕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하고 동물들의 혀에 대한 신기한 비밀을 알게 된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신기한 발견을 하고 특별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5장 끊어진 꼬리.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
0: 대형 얼룩뱀을 물리친 후 조주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새 친구는 방금 악어 아가씨의 솜씨를 보고 입을 떡 벌리며 몹시 감탄했어요. 그토록 우아한 악어 아가씨가 싸울 때는 정말 민첩하고 용감했거든요.
2: 그때 문득 쟁쟁이가 궁금한 점이 생겨 악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3: 악어 아가씨, 뱀은 왜 발이 없나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0: 악어 아가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뱀의 발은 오래전에 퇴화했고 배 밑에는 비늘만 남아있어요. 그 비늘이 발처럼 땅을 디디며 움직이는 거예요.
3: 비늘이요?
2: 쟁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 다시 물었어요.
3: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데 물고기도 비늘로 걷나요?
0: 총군이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이 어리석은 다람쥐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지 땅에서 걷는 게 아니라고.
2: 쟁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바로 말을 바꿨어요.
3: 그럼 물고기도 비늘로 헤엄치나요?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뱀이 걷는 건 갈비뼈와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아가 아가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2: 네, 갈비뼈와 걷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주 일행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가 아가씨를 바라봤어요.
0: 아가 아가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뱀의 갈비뼈는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걷고 싶을 때는 양쪽 갈비뼈 근육을 움츠리면 갈비뼈가 앞으로 나아가고 배 밑에 비늘도 들썩이며 발처럼 땅을 디뎌요. 근육이 다시 펴지면 몸 전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2: 새 친구는 악어 아가씨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며 함께 감탄했어요.
3: 악어 아가씨,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0: 악어 아가씨는 손을 살짝 흔들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동물들 사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2: 그때 갑자기 총건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아, 누가 날 다쳤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2: 총건은 눈을 번쩍 들고 길가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0: 모두 총건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은 꼬리 하나가 땅 위에서 홀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3: 누구 꼬리예요? 분명 꼬리 주인은 지금 많이 아플 텐데요.
2: 쟁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꼬리 주인을 찾았고 주주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3: 꼬리가 다 떨어지다니 정말 불쌍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경계하며 사방을 둘러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작은 도마뱀을 괴롭힌 거지? 이 꼬리는 분명 도마뱀의 꼬리예요.
2: 두꺼비 아저씨는 길가의 돌틈 사이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3: 도마뱀아! 도마뱀아! 너 거기에 있니?
0: 그러자 돌틈 사이에서 작은 도마뱀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아저씨! 혹시 방금 여기를 지나간 얼룩뱀 비슷한 놈을 보셨어요?
3: 그래, 바로 대형 얼룩뱀일

0: 거야. 우리도 방금 그놈에게 습격당하고 도망친 거거든.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작은 도마뱀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그 놈이 저를 쫓아다니고 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교피해서 이 돌 틈에 숨어 목숨을 건졌어요.
1: 조준은 마음이 급해져 조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꼬리까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조준은 연립수레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0: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와 작은 도마뱀은 함께 주주를 쳐다보며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주는 더욱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빨리 작은 도마뱀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태어나세요?
1: 작은 도마뱀이 손을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난 병원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차 좋아질 거예요.
0: 하지만 꼬리가 떨어졌는데도요. 주주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자 작은 도마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 도마뱀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꼬리랍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새 꼬리가 다시 자라나올 거예요.
1: 총건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와, 부럽다. 꼬리가 다시 생겨나다니.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로봇이라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소에 가야 하거든요.
0: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빼고는 안 돼요. 이건 우리 도마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1: 정말 신기해요. 조주 일행은 작은 도마뱀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0: 작은 도마뱀이 더욱 자랑스럽게 목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도마뱀은 모두 꼬리를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잘 쓸 수 있어요. 위험을 만나면 꼬리를 자동으로 끊어버리고 펄쩍펄쩍 움직이는 꼬리로 적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거든요.
1: 쟁쟁이는 자신도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물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꼬리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0: 이건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마뱀이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몸속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꼬리를 다시 자라나게 해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1: 그 말을 듣고 조준은 마침내 안심했어요. 방금까지 걱정되어 긴장했던 조준은 마침내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역할을 잘 발휘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야기를 마치고 주주 이름은 다시 연잎수레에 탔어요. 청구는 수레 몸을 기댄 채 주변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정말 좋은 곳이야.
1: 말을 마치자 갑자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당연하지. 세 친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0: 청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1: 그러자

0: 또다시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안 될 거야. 총구는 혼란스러워 쟁쟁이에게 물었어요. 왜? 쟁쟁아, 왜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쟁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뭐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했어?
1: 총구는 다시 주주를 쳐다보았어요.
2: 그럼 주주, 네가 말한 거야?
1: 주주는 고개를 흔들며 당황해서 말했어요.
2: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상하다. 너희들도 방금 누가 대답하는 소리 들렸구나.
0: 총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분명 누가 대답했는데?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도 의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총구이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1: 총구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당연하지. 이번에는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를 포함한 모두가 그 이상한 소리를 분명 들었어요.
0: 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주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어디 숨어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1: 총구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 나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1: 그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어요.
2: 안 될 거야.
1: 총구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2: 너 누구야? 어디에 숨어 있니? 빨리 나와!
0: 그때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3: 여기서는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1: 두꺼비 아저씨는 몇 입 수레를 멈추고 아그 아가씨도 걸음을 멈췄어요. 주주와 총구니와 쟁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열심히 찾았어요.
3: 빨리 나와! 숨어있는 거 재미없어!
0: 총구는 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3: 나갈 필요 없는 걸! 사실 나는 너희들 머리 위에 술에 차 위에 있어!
1: 주주가 제일 먼저 일어나 몇잎 술의 우를 이리저리 만지며 찾았어요. 하지만 좌우는 푸릇한 몇잎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3: 어디에 있어? 분명 좌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2: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1: 그 이상한 목소리가 다시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주주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몇잎차 오쪽을 살짝 만졌더니 통통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손에 닿았어요.
3: 깜짝이야!
0: 주주는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며 뒤로 물러났어요.

0: 네, 친구들, 련잎술의 차후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존재, 주수가 만진 통통한 것,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또 이 존재는 왜 계속 숨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대형 얼룩뱀은 다시 나타날까요?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주주의 독 신기할 모험을 함께 만나봐요.
0: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정 이문진부에서 예, 다면수로 불리고 있는 숙청량 원장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숙청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다방면의 기술을 장악한 분인데 예,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예, 환자를 진찰한 후에 예, 점약을 지어드리거나 예, 또는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예, 준악한 혈이 주사료법이라든가 예, 침구료법이라든가 예, 쇼전도 칼침이라든가 정맥주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예,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에,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 35년이라는 중의서열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국가급 맥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첫째를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발다리가 말이죠. 저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이러한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런 병증을 치료할 때는 조약에 환자의 병증에 근거해서 예, 첨약하고 정맥주사의 침구료법을 말이죠. 결합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 최근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환자분들이 박수갑차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신마진, 소보짐, 대상포진의 여드름이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청량 원장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오늘은 시간을 짜내가지고 심뇌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심뇌혈관계통 질병을 놓고 본다 때 우리 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병을 보게 되면 고혈압에 관심병, 뇌졸중, 고지혈증에

0: 심교통, 심근경색, 심력, 색갈증,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인기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말이죠. 환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답답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가슴이 아파나는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가슴이 아파나는 증세를 보게 되면 환자분들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러면 가슴이 아파나는 것이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아래 턱이라든가 이런 곳에까지 말이죠. 방사선 통증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숨이 차다 합니다.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심력색갈증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말이죠. 숨이 찬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1: 네.
0: 그리고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당과 같은 말이죠. 증상들이 자주로 일어납니다.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픈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약의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뇌에 말이죠. 공혈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인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관심병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관상동맥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착증이 나타나거나 폐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다거리고 심지어는 가슴이 아파나고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발병률도 높지만은 이 관심병을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사망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 네.
0: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이 관심병에 대해서 주의를 불러 일으키자게 되면 어떤 분들 속에서 관심병이 잘 일어나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연령 단계에서의 중노년분들에 지금 보게 되면 40대 좌우의 분들도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에 말이죠. 체질학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태아민, 소민, 태양인, 소양인 이네 가지 체질로 말이죠. 우리 나눕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태아민 체질의 분들이 말이죠. 이 관심병에 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족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2: 예. 요즘은 계속 그 가슴이 답답하고 막 물건 눌러지는 것 같으며 주관장에 한번 예약하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저기, 이거, 엉덩이로부터 이거 허리 아래 다리 줄이 그냥 쭉 붙이면서요. 그냥 이거 소리나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저 진도 받고 저 초약도 짓고 해서 지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일.
3: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보이려고 예약하려고 전화하는 길입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내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4: 나 골이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게 주인이사 약을 쓰거나 좀 많이 나왔습니다.

0: 없던 거를 오늘 또 가서 양치해 먹으려고 병원 가자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가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에, 가족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이 계셨다 하게 되면 예,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예.
2: 네, 유전성이죠.
1: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에, 그리고 예, 쌍거증이라 하는데 예, 고혈압으로 예, 고혈지 상태로 고혈탕 예, 당뇨병입니다. 예. 이런 말이죠. 상태로 있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이 수건자 형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등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예. 팔이 좀 붓고 맥도 좀 오래 이래 그런 힘들고
1: 예.
3: 뒤로 올렸고 해서 운동이한테 가서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예, 우리 의지온 것은 난 괜찮은데 상에
2: 입맛이 안았어.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네,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그래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예, 내가 그저께 그 저 길폐병원에 갔다 온 정황 말하려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입니까?
4: 그 박창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어떤 상황에서?
4: 예, 난 예. 감기 걸리면 걔한 것도 한 달씩 넘어 감기 하니까
1: 예.
4: 그 거기 박상호 선생님이 잘한다니까 거기 배우자고 갔댔단 말입니다.
1: 예예.
4: 그래서
1: 예, 예.
4: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내가 왕초에서 왔다고 그러니까네 자기가 그 내 담당이라면서 가방도 받아주고 손목 끌면서 그래서 아이 맥이 없는데 좀 누우라며 베개하고 이불이고 갖다주면서 그래며 또 그래 물도 갖다주면서
1: 좋은 일입니다.
4: 이런 것을 그 살들이 보살펴주더란 말입니다.
1: 예예 예, 그래야 되죠.
4: 먼데서 왔길래 그렇다면서 이 그러면서 영저 살들이 보살피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4: 그 다음에 저 거기 물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 그 점심에 또 그 점심에 시간에 또 내 그 이게 점심을 먹겠는데 뭐 그 갔다 온 데 쓰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아이 이렇다면 내 점심 먹을 때 우리 집채로 먹으니까 우리도 같이 갔으면 된다며 아이 그래면 그냥 그 아이 기다리라며 그래 그래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래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아이 영 내 얼떡에서도 예, 그 철길 같은 게 두루 걸리는 게 여기 멋지다 그 농업 그냥 거기 가자 뭐 예.
1: 예.
4: 그래 뭔데 거기를 가서 손목 쥐고 내 가방 메고 안으로 가서 그 손목 끌면서 여기서 잘방도 하자니까 그러면서 거기 또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4시간이 또 막가지 않아서 12시에 차 온다니까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 왔다가 그랬댔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나 그 시끄러봐야 하고 그 가방이 무겁다면서 타올 때도 기다리겠다며 기다리면서 같이 그래 그한 것을 동의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찌 네. 감사한지
1: 예, 예.
4: 뭐 말할 데 없습니다.
1: 예, 예.
4: 근데 내 이름이 뭐여 하니까니 전 옥화라 하면 얘기합시다. 걔네 어찌 감사한지 전 옥화 동물을 좀 잘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4: 거기 병원들이 또 다 살쓰럽대요. 어느 병원 가봐도 거기 서로 살쓰러운데 난 처음 봤습니다.
1: 예.
2: 네. 그래요. 좋은 말씀.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어선가?
1: 네. 예, 맞습니다.
5: 예. 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
1: 예.
5: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예. 걷지 못했습니다.
1: 예.
5: 허리가 다리에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고 침도 맞고 약을 먹고

0: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예.
0: 어, 먹으려고 이어야 하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오늘 저니까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떤 점을?
3: 예, 소화 잘 안 되고, 이 많이 쓰리고, 식구물 잘, 영 많이 올라오고 이래던 게,
1: 예.
3: 아, 다른 데를 많이 치료 댕긴데, 영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여기 소개를 해서 가서 가봤는데
1: 예.
3: 형 좀 효과도 좋고 했거든요. 한 번쯤 더 몇 번쯤 더 약을 쓰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3: 선생, 예. 예, 선생님 너무 자상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잘 설명해줘서 예.
1: 예.
3: 고맙습니다.
1: 예, 그래야 되죠.
3: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오케이 오전에 예약한다.
1: 예예예. 예, 그냥 오시면
3: 예,
1: 됩니다.
3: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전번 주일에 위를 알아가고 그 정의원의 그 박진덕 교수님을 보였는데
1: 예.
4: 그 중약을 저다 먹은 게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4: 더불어 가던 게 좀 개운한 느낌이 오고 해서 예. 한 번 더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1: 예. 어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1: 수고하세요.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 예.
2: 네.
1: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어머니 나올 건데 요즘에 좀 매력고 그래서 좀 어지럼지 난단다. 바깥 수리하기도 좀 바빠하고.
1: 예.
5: 선생님 좀 예약해 주시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네. 다 됐습니다. 예.
2: 네. 그래요.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예. 접니까?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저 견점이 발달해서요.
1: 예.
6: 그래서 그 주의사 선생님께 가서 치문 맞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6: 예, 됩니다. 예,
1: 예,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7: 예,
1: 네. 네, 안녕하세요.
7: 예,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7: 한 가지 좀 문의라서 그럽니다.
1: 예, 말씀 드세요.
7: 저 꿀을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1: 예.
7: 근데 당뇨는 없는데 그 꿀을 먹어서 뭐 당뇨에 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1: 아, 그 꿀을 잡아서 당뇨 오는 건 아닙니다. 예.
2: 그렇죠.
1: 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예, 당분이 예. 많은 음식을 말죠. 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잡아서 예. 당뇨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예.
7: 그래 먹는 방식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1: 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 끓는 물에 불에 다시거나 예, 에 예. 그냥 뭐 숟가락으로 다셔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2: 네. 네. 식전 식후 다 됩니다.
1: 예예 예, 예. 식전 식후 다 이렇습니다. 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8: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8: 예. 예, 우리 남편이, 요즘에 들어서서 어제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매겼고, 머리가 저기 어지럽고 이렇다. 그래서, 그, 손자이하고 좀 썼는데, 혈압 조절은 잘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매겼고 어지럼증이 이게 잘 아이 된단다. 그래서 오늘 가서 또 배우고 약 주려고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다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8: 예.
1: 예.
8: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자,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예.
9: 예, 저는 좀 이렇게 다리가 몹시 아픈 환자인데 예, 다리가 온전한 나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조금이나 예, 이렇게 비 오거나 이러면 다리가 엄청 예, 좀 시그러나고 찌릿찌릿해나고 또 뭐 층계도 올라가기 바쁘고 예,
1: 예.
9: 엄청 이렇게 흥치가 자기 짐이 흥치해 이러겠는데 다리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1: 그렇죠.
9: 고생하다가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지금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9: 약을 썼는데 예, 이게 다리가 엄청 가벼워지고 우선에 통증이 지금 없습니다. 이 그냥 다리가 밤이면 수세나서 자기도

0: 힘들었는데 뒤에서 예. 찍으면 엄청 효과가 나니까 나도 신나고 용이 마음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예. 다리가 이렇으니까 어디 다니기도 이렇고 이래서 지금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 박창호 선생님 약을
1: 예.
0: 제가 예. 예약

0: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1: 예.
2: 저, 수고원자리 사무관에서
1: 예약하겠습니까?
2: 예약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박희승대의 가출합니다.
1: 예, 예.
2: 날이 떨고.
1: 예, 예.
2: 섭외 잡고.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2: 네, 오늘 그냥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내 전화인가?
1: 예, 맞습니다.
3: 예, 아니, 내 지금 뭐, 예, 예, 다문에 보다 그랬다. 내 예. 지금, 예, 저, 뭔가 수술하고 와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어쩐지, 자외선, 그, 범인이 왔는지 막 사척에 갈아봐 주겠습니다.
1: 예,
3: 어? 예, 예. 예, 그래, 내 그래. 이게 너무 갈아보니까, 피부, 벤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자문하고 서리
1: 예.
3: 가보려고 그랬다.
1: 예, 피부 소양증일 수 있습니다. 예.
3: 어.
1: 예, 이런 피부병이 있습니다. 예.
3: 어.
1: 뭐, 반전이나 이런 거는 나타나는데 그냥 갈았죠. 예.
3: 예, 갈아봐 못 살겠습니다. 그것도 또 한참 갈았고, 그 다음 또 이렇다가도 또 갈았단 말입니다.
1: 예, 이렇게 합시다. 예.
3: 예.
1: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예, 피부과 있습니다.
3: 예.
1: 예, 조약의 수원자에 책임지는데, 예. 이 수원자인데 와서 치료 받으세요.
3: 예, 수원자에?
1: 예, 예, 한족부입니다.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예.
3: 예, 예.
1: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3: 예, 예. 그래, 글쎄, 나는 이게 다위선 그런 뭔가 고민이 같아서 지금 이거.
1: 예, 글쎄, 그 진단하자게 되면 선생님을 보인 다음에 예, 결론 예, 짓습니다.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3: 하셨습니다.
1: 예, 예, 예.
0: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그, 예, 저는, 예, 그, 두 달 전에.
1: 예.
4: 그, 길태중의 그, 신경내과 그, 저, 박인덕 선생님이 그, 저, 중약을 썼습니다.
1: 예예. 예. 어떤 정화에서 예. 썼습니까?
4: 그때는 예, 예 잠이 잘 안 와서.
1: 예예예. 예.
4: 그래서 지금 영 좋았는데 어째 또 요지간에 또 어째 지금 무슨 저 텔레비를 자꾸 보는지 어째 그런지 이게 아무 못 하겠어요.
1: 예. 그러니까 제 말했구만요. 그러니까
4: 아, 그래서 예, 예. 다시 예, 그 저 박윤덕 그 저 교수님이 예. 그 중약을 좀 쓰려고 그래요.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예. 먼저 납니다. 예.
4: 예, 예, 그럼 예약이 된 거죠?
1: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오늘 박성호 선생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위치를 두 번 받았는데 많이 좋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6: 알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1: 안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0: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그, 강철수 교수님을 이야기해주세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오늘 팔이 좀 아파서요.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0: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알았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관심병이라 할 경우에는 예,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2: 그렇죠.
0: 예,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나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는 분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또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0: 뚱뚱한 분들의 비만증으로 네. 고생하는 분들이 관심병이 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에, 우리의 중약에 경전저작이 있는데 내경이라는 경전저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겠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즈이빙즈웨이빙 예?
2: 네.
0: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에,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방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말해서 더 중요하다
2: 네.
0: 이런 뜻이 됩니다.
2: 그렇죠.
0: 그러면 어떤 예방 조치를 강구를 하게 되면 이 관심병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나는 위험인소를 절대적으로 공제해야 됩니다.
2: 네.
0: 특히 거기에 보게 되면 쌍거증의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치 상태라든가 고혈당 이러한 말죠. 쌍거증을 절대적으로 공제해야 됩니다.
2: 네.
0: 그리고 음식 결구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지방 함량이 너무 많거나 예, 이런 음식을 말죠. 주의해야 됩니다. 적게 드셔야 네. 된단 말입니다. 예. 풀채를 많이 드시고 과일을 드시고 예. 예, 그리고 짧게 자시는 걸 말죠. 피면해야 됩니다. 예, 너무 예, 짧게 자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 인기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운동을 말죠. 본인이 체질에 맞게 해야 이 관심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께 심내혈관질병에 대해서 예, 교대를 해드렸는데 꼭 이 방면에 주의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결시 소시장 복조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보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해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도록 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안팎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연변 요소로 모멘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따내며 소중한 3점을 챙겼습니다. 도나는 동북항일연군의 중요한 격전지였습니다. 백년 내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히 개척 실천하는 항일연군의 홍색 유전자는 이 도시 발전 맥락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하고 1

0: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해 홍색 조력을 발전 우세로 전환함으로써 로우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겠습니다. 초여름 송백이 푸르게 우거진 진한장 열사릉원은 분위기가 장엄하고 숙연합니다. 과거 항일연군 장병들은 이 홍색 토지에서 피를 흘리며 일본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홍색 혈맥은 도나가 혁신 돌파고 힘차게 전진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 진흥 생산작업장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가동되며 분망한 가운데 전과정 진흥화 관리 통제에 의해 약품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제약작업장에서 40여 년간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이 기업은 항일연군의 간고 분투 정신을 이어받아 시장 경쟁, 기술 병목 등 여러 고험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총 자산 345억 원을 웃도는 대형 현대화 의약산업 집단으로 성장해 로우혁명 근거지 실업진흥의 홍색 본보기로 됐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오동야급은 도나라는 이 홍색 토지에 4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혁명 선구자들의 간고 분투 개척 혁신 정신을 줄곧 계승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나시의 1 플러스 6 플러스 3 산업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전환 승격을 초동해 국가급 기업기술 중심을 설립했으며 자주적 지적재산권 제품 15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두 기업 견인 역할을 계속 발휘해 의약 건강 산업 군집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오동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선두 기업의 실천 공략은 홍색 정신의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간고 분투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홍색 유전자를 바탕으로 보나시는 자원 천품에 입각해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면 구축했습니다. 이는 의약제조 핵심 산업을 육성해 오동, 카이라잉 등 선두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100억급 의약 군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은 목재가공, 광산건축자재, 식품가공, 장비제조, 청정에너지, 현대봉사업 등 6대 전통산업의 전환승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은 신에너지, 신장비, 신소재 3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새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는 도나시 전통산업이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루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 동력이 부단히 강화되게 함으로써 도나시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원 모급위원회사는 도나시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 바닥재, 원목 가구 등 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돼 도나시 외화 수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1995년에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목재 산업에 주력해왔으며 연간 생산액이 근 2억 원에 달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과 유럽연맹 무역 장벽 등 존엄한 도전에 직면해 기업은 항일연군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소송에 대응하며 대외 무역 진지를 고수해 민족 브랜드의 해외 시장을 굳게 수호했습니다. 목전 기업에는 480명 종업원이 있으며 재직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오랜 종업원들은 초심을 지키며 전승의 중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인재를 적극 흡수해 혁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노력으로 전통 목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 공업 집단 신원 모급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류천정입니다. 홍색 정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경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원모급은 기술 개혁과 제품 혁신 강도를 높여 전통 목제품 가공을 고급 맞춤형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도나시 목제품 가공 산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 공신력.
0: 단일 내 도나시는 홍색 자원을 가장 소중한 정신재부로 삼고 산업 배치, 기업 발전, 도시 건설 전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홍색 정신을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0: 도나시 당위 당사연구실 연구원 애심족입니다.
1: 홍색 정신은 도나가 분발 정진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발전하는 소중한 정신적 제보입니다. 우리는 시종 홍색 혈맥을 계승하고 간고 분투하면서 난관을 공략하는 홍색 초심을 도시 발전 전 과정에 융합하고 홍색 정신으로 산업 승격을 추동하며 도시 지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나인민은 지칠 줄 모르는 분투 자세와 개척혁신의 진취 정신으로 주도 산업 창대와 전통 산업 승격, 신흥 산업 보강을 추동하면서 신시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추수투쟁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9.18 사변 후 길림 여러민족 여러 계층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호소와 령도하에 대규모 반일 군중 운동을 신속히 일으켰습니다. 중공 동만 투기는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지의 농민들을 이끌고 소장료 감면을 위주로 한 추수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반제 기치를 높이 들고 반일 999호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연길 지역이 가장 격렬했는데 여러 곳의 농민들이 잇따라 시위 행진을 벌이고 곡식을 나눠 빈민을 구제했으며 진일 기구를 파괴하고 매국노와 앞잡이를 처벌했습니다. 화룡 등지의 군중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여러 지역에서 기세가 드높은 반일 항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의 노동자들도 파업 항쟁에 나섰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교통시설을 파괴해 일본군의 수송을 저지했고 각 학교의 사생들은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항의를 선전하며 농민투쟁을 전력 성원했습니다. 이번 추수투쟁에는 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일본 침략자와 봉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고 민중의 반제 반봉건 투지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동만 지역 항일 구국운동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도록 추동했습니다.
0: 27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변 대표팀은 빠르게 경기 감각을 찾았습니다. 24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가볍게 키퍼를 제치고 슛을 성공시키면서 연변 대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 58분경과 69분경 연변 대표팀의 리진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슛으로 두 골을 추가하며 연변 대표팀이 3-0으로 앞섰습니다. 81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을 직접 슛해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87분경 할빈 대표팀 알쇼엔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슛으로 골을 넣어 4-1이 됐습니다. 목전 연변 대표팀은 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개서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2: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할빈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전과 경기 사이에 문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무형문화재, 강산, 민속, 우이, 홍색, 청춘을 하나로 녹여 연변의 짙은 문화 자신감과 도시 기지를 보여준 동시에 동북대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형제처럼 친하고 서로 돕는 단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은 고운 아리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조선족 북장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가는 비단이 하늘 높이 펼쳐졌습니다. 장작가무 아름다운 연변에서 연변 출신 판다 그룹은 고향 풍정과 현대 곡조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홍색 기억의 무게, 민속 풍정의 다정함, 청춘의 열정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연변적 판다 그룹 박남호, 곡광조입니다. 노래는 연변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융합했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가무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사처럼요. 할빈 가수의 흥룡강에서 기다립니다는 연변과 할빈 두 동북 도시 사이에 우위의 다리를 놨습니다. 정경가무 영산홍 여원에서 8개 현시 문예령량이 함께 동원됐습니다. 장구춤, 상모춤, 아방무, 부채춤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민속 종목을 선보이며 가장 진실된 가곡정회와 가장 순수한 변강의 풍채로 10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시공간적 경의를 표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했습니다. 경기중 문예공연 역시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웅장한 중국 풍명곡 천지롱린이 감격적인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할빈 유명 가수 부효정과 연변적 가수 솔레가 함께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변대학 응원단 학생 80명이 선보인 창작무용 열정 아리랑은 세 단계로 나뉘어 점점 고조되면서 관상성과 호소력이 뛰어났습니다. 관람대 후에는 200명의 명태 아가씨들이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전반 공연은 연변과 할빈 두 도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됐고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에 감동적인 문화체육 답안지를 썼습니다.
1: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관람대에 2,000명 산업종업원과 200명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 특색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 10호 관람대에서 조교육과기술문화위생체육공회, 조재정무역건설공회 및 조항성직속사업단위공회 등 각급 단위공회에서 조직한 2,000명 규모의 종업원 대호가 우리 노동자들 힘이 있다네를 함께 불러 연변 종업원들의 열정적이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조 산업공회 조석 왕월교입니다. 경기장에서의 분투와 협동,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기 정신과 산업 노동자들의 완벽을 추구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장인 정신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범한 종업원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건설하도록 격려하면서 분진의 힘을 결집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산업 역량을 보탤 것입니다. 공청단 연변 조유의 동원과 인도 아래 우리 조 5개 변경 현시에 서부계획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서부계획자원봉사자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자원봉사복을 입고 포만된 정신 상태와 왕성한 생기로 활기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경기장 안팎의 아름다운 청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공청단 연변 조유 기층부 부장 조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든 황금표 이삭은 청춘의 씨앗이 조국 변강에 뿌리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할빈과 연변 두 배호 산지의 깊은 우위도 이어줍니다. 두 지역의 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응원단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축구팬들이 문명하게 관람하도록 인도하고 쓰레기도 함께 치우면서 청춘 풍채와 자원봉사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축구의 고향 명함을 빛내는 데 청춘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27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 각급리그 제12라운드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온 속에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지만 상대보다 더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 팀에는 고전 그 이상의 악전이 예상됐지만 상상외로 경기는 순조로웠습니다. 11분경 연변팀은 코너킥을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골문을 겨냥해 올린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맞은 후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1분경 불산팀의 헤딩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25분경에는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브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올린 공을 서계조가 헤딩으로 가볍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연변팀이 너무 손쉽게 두 골이나 앞서갔습니다. 59분경 연변팀은 상대의 수비 실수를 빌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서계조의 슛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65분경 불산팀이 헤딩골을 뽑아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뒤 불산팀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실효는 없었고 경기는 무난하게 연변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3점을 따내면서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7월 4일 저녁 6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정남 감련팀과 제1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의미가 깊은 한 해입니다. 105년의 기나긴 노정석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아래 주한민족은 일떠섰고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의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부강을 실현하고 전국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데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역사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우리는 시종 확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요, 우리 연변 지역에서는 애초 어떻게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설립되어 한 점의 불꽃이 료원의 불길로 타올랐을까요? 오늘부터 두 번에 나누어 연변의 홍색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연변 박물관 근현대사 연구부 허경화 주임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연변 지역에서 당 조직의 설립은 어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6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구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구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연변 박물관 근현대사 연구부 허경화 주임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허주임, 그 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오늘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애초에 이 연변에서 중국 공산당 조직의 설립 및 그 발전 과정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연변에서 첫 중국 공산당 조직은 언제 설립이 된 겁니까?
3: 네, 연변 지구의 이런 당의 사업을 개척하기 위하여 1928년 2월에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에서는 이 주동교를 파견하여 이 동만의 당 건설 사업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0: 네,
3: 주동교는 연변에 온 뒤 이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 이런 지시대로 이 진보적 신문인 민성보를 거점으로 삼고 당 조직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 중공 북방국은 이 지방 교육 부문이 이 북평의 관계 당국에 이 교원 배치를 이런 요구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또 1928년 3월부터 이 6월까지 이 선후로 북평 향산 자유원 졸업생 40여 명을 연변의 교육 사업에 이 종사하도록 파견해 왔습니다. 1928년 7월 이 류건장은 연길, 화룡, 훈춘에 가서 이미 그 현들이 이런 교육 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는 향산자유원 졸업생들인 이런 공산당원과 이 공청단원들과 이 연계를 취하여 이 기층당지부들을 건립하였습니다.
0: 네.
3: 예, 기타 지구에서도 이런 기층당지부가 이 육속 건립되었는데 이 토대 위에서 이 1928년 8월에 이 만주성 림시위원회의 이런 지시 정신에 따라서 우리 중공 동망구위가 창립되었습니다.
0: 네.
3: 예, 그 서기직은 이 주동교가 맡고 선전위원직은 손자민이 맡았으며 이 조직위원직은 리별천이 맡았습니다. 네, 이 신문사 안에 설립된 이 동망구위는 산하에 그 10개 당지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공산당원 수가 이 도합 22명에 달하였습니다.
0: 네. 이렇게 연변지구에서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이 설립은요,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실까요?
3: 네. 우리 연변지구에 이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이 건립된 이것은 우리 연변인민의 혁명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공 동망구위는 그 창립된 후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 이런 직접적인 정도 하에 이 당의 영향면을 넓히기 위해 또 이 많고 많은 선전 조직 사업을 하였으며 이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을 영도하여 이 조직적이고 이 영도가 있는 반제 반봉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0: 네, 동만구위는 문화선전 진지와 학교를 이용을 해서 이 공산주의 사설 선전하고 문화교육계 인사들을 동원해서 반제 반봉군 선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 주실까요?
3: 네. 중공 동망구위는 이 민성보를 진지로 하여 이 막스레닌주의를 선전하였습니다. 민성보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이런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 데 이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신문사는 이 주필이나 주요 편집 그리고 이 교정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산당원과 이런 진보적 인사들이었고 이 주요한 원고 작성자도 북평향산자유원에서 온 공산당원과 이런 공천단원들이었습니다. 중공 동망구유의 령도 하에서 이 민성보는 반일 진보 사상을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백화문 즉 알기 쉬운 인말글로 이런 민족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0: 네.
3: 네. 그러하였기에 성림시 위원회가 이 중앙에 보낸 한 보고에는 이 구유의 령도 하에 민성보라는 신문이 꾸려지고 있는데 연변 각현에 주는 영향이 심히 크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도 깜짝 놀라며 이 적사분자가 대거 연변에 들어왔기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간도 각계층에 침투하였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동망구위는 또 이 학교를 하나의 진지로 삼아 청년 학생들에게 혁명 도리와 이런 애국주의 사상을 깊이 선전하고 이 그들을 능도하여 이 반일 반봉군 투쟁을 벌렸습니다. 이 국공 합작이 파괴된 뒤에도 이 연변의 다수 군중들은 이 장개석의 반동 본질에 대해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장개석에 대하여 계속 이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원 이 진도는 화룡 사범학교의 교무 주임으로서 이 교육계에서 소집한 몇 차례의 대회석상에서 이 국내의 형세를 설명한 후 이 국민당의 주행을 폭로하고 이 공산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도리를 밝혔습니다.
0: 네.
3: 네, 1928년에 이 중공 동망구위석이 주동교는 이 룡종 대성중학교의 이런 한우 교원을 맡고 이 교원의 신분으로 이 청년 학생들과 이 교원들에게 막수주의 이론과 중국 혁명 투쟁사를 강의하였습니다. 삼도구 당지부석이 이 류건장은 화룡현 제육수학교의 교원으로 있는 기간에 이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또 장개석을 반대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또 이 가두에 이 야학교를 꾸리고 이 청년들에게 혁명 도리를 선전하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이 화룡의 수백 명 학생들이 1928년 10월에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또 이 시위를 거행하였습니다.
0: 네.
3: 룡종 전지부는 이 연변의 당 건설 사업을 도와주며 이 적들이 정보를 수집하도록 이 국제공산당에서 파견한 이런 공산당원 소자원의 이런 사업을 도와주고 또 그를 엄호해 주었습니다.
0: 네.
3: 이 소자원은 민성보의 이 거점을 두고 이 비밀리에 활동하여 이 짧은 몇 달 사이에 이 국제공산당에서 맡겨준 이런 과업을 원만히 마치고 또 이 연변을 떠났습니다.
0: 네.
3: 1928년 가을에 이 공산당원 진도, 주동교, 소자원, 이 류건장이 또 능정촌에다 이 당의 외곽적 이런 군중단체인 황원학회를 세워 이 진보적 지식인과 선진적 청년들을 자기 주위에 뭉치게 하고 이 당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이 황원학회는 20여 명 성문 가운데서 이 공산당원이 소수이고 이 대다수가 당외 지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학회는 또 이 민성보에 이 황원이란 이런 전문단을 꾸렸는데 이 동방구에는 이 전문단을 진지로 이 선진적인 지식인과 청년들을 자기 주위에 묶고 세우고 이 그들이 당의 사업에 적극 배합하여 이 반제 반봉건 선전 활동을 벌이게 하였습니다.
0: 이처럼 연변의 당 건설 사업을 위해서 창시자의 역할을 한

0: 중공 동반구인은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못 돼서 국민당에 의해 파괴되는 바람에 사업을 정지하게 됐다네요.
1: 네, 그렇습니다. 1927년 4월에 이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하자 봉계 군부는 또 인차 깃발을 바꾸고 국민당 쪽으로 넘어가 동북에서 이 공산당원에 대한 이런 대대적인 검거를 감행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하여 이 성림시위원회는 파괴되고 말았고 잇따라 1929년 1월 15일에 우리 동만구위석인 이 주동교가 이 룡정에서 국민당 특무에게 체포되고 2월에는 그 대리 서기직을 맡았던 이 류건장도 이 룡정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기타 공산당원들도 이 부득불 이 선후하여 연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0: 이런 어려운 국민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연변 특별지부위원회가 설립이 됐다고 하던데요. 중공 연변 특별지부위원회는 어떻게 재설립이 된 겁니까?
1: 네,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이게 엄중하게 파괴되자 이 능력 있는 지도자를 동북에 파견해 줄 것을 이래 당중앙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중앙에서는 우리 류석이 동지를 성림시위원회 서기로 임명하였습니다.
0: 네. 네,
1: 류석이 동지는 1929년 7월 14일에 이 심양에 도착한 뒤 몇 달 동안 강고하게 사업하여 이 또 동북 지구의 당 사업이 신속히 회복 발전되게 하였습니다. 1930년 1월에 중공 만주성위에서는 연변의 당조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공산당원인 왕경을 또 연변에 파견하였습니다. 왕경은 흥룡강성 동령현 사람인데 당시 왕경이란 성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 문벽도, 문갑상, 리화농, 리서로, 리완룡 등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는 1928년에 국제공산당의 소개로 중공만주성위 비서처에서 이 번역 인쇄 사업을 하였습니다. 예, 왕경은 연변에 오자 먼저 동만구위 성원 이 조지강을 만나서 그에게 이 중공 만주성위의 지시 정신을 전달한 뒤 이 당 조직의 회복 문제를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이 조지강은 화령현 교육국 국장으로 있는 진보적 인사이 또 관준현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왕경은 현립 제2소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후 이 천평촌에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월에 왕경, 조시강 등은 이 화랑현 달라자에서 중공 연변 특별지부위원회를 건립하고 이 왕경이 서기직을 맡고 이 조시강, 이복해, 요일평이 위원직을 맡았습니다.
0: 네.
1: 이 2월 2일에 이 그들은 지부를 왕경이 사업하는 이 관계사 이 천평촌으로 옮겼습니다. 왕경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공산당원이 15명으로 발전하자 연변 특별지부는 아래에 석금평, 달라자, 남양평, 동량사, 국자가 등 또 이 다섯 개 지부를 두게 되었답니다.
0: 네네. 네. 이 특별지부위원회는요, 창립 후에 연변 각지 당조직의 회복 발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군중단체를 조직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제 벌여왔습니까?
1: 네, 특별지부위원회는 창립되자 이 적극적으로 이 당 조직의 회복 사업을 전개한 동시에 또 연변이 실정에 결부시켜 이 토지 혁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고리대를 반대하고 이 소장료와 가렴 잡세를 거부하고 이 국민당 정부가 교육권을 회수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이런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이 연변 노농 운동의 이 투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지부의 령도하에 이 각 현들에서는 선후하여 이 모두 당의 이런 기층 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 연변 각지의 혁명적 군중 조직들은 이런 당의 령도하에서 이 지주 고리대 업주 이런 반동 군벌을 반대하는 이런 군중 투쟁을 벌였습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 성유에서는 이 중앙의 지시와 이 변화되는 정세에 비추어 이런 대규모적 이런 군중 폭동을 계획하였습니다.
0: 네.

0: 예, 성유에서는 이 결정을 시달하기 위하여 이미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이런 박윤서를 또 연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는 4월에 이런 성유의 지시를 받고 이 연변에 와서 이 왕경 등과 함께 붉은 5월 투쟁을 발동하였습니다. 중공 연변 특별지부는 창립된 후 이 사업 중점을 기층 당 조직의 재건에 둔 동시에 농민 군중들 속에 이 깊이 들어가 또 이 반제 반봉건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1930년 4월 24일에 중공 연변 특별지부에서는 5.1 투쟁 행동위원회를 건립하고 이 붉은 5월 투쟁을 전개할 이런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1: 네, 이 붉은 5월 얘기를 하는데 붉은 5월 투쟁은 연변인민의 혁명 투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달락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주실까요?
0: 네. 네. 1930년 4월 24일 왕경, 박윤서, 김근 등은 이 어원시의 집에 모여서 이 붉은 5월 투쟁 행동계획을 이 구체적으로 이 세웠습니다.
1: 네.
0: 예, 폭동 중심구역을 령정천, 투도구, 천도, 철도 연선으로 이 정하고 이 파괴 목표물은 일본 제국주의와 이 국민당 군벌이 설치한 이런 각종 시설이었습니다. 폭동 총 책임자직에는 김근, 폭동 직접 지휘자직에 김철, 령정천 구역 지휘직에 이 황진연, 투도구 구역 지휘직의 김윤봉, 천도 철도 연선 지휘직의 이 고하경과 이 한영섭 등으로 이런 폭동 지휘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등 이런 행동 구호를 이런 확정하였습니다. 중공 연변 특별지부 5.1 투쟁 행동위원회의 이런 령도하에 연변 각 지역의 농민, 노동자, 학생들은 이런 반일의 기치를 추켜들고 이 동맹 파업, 이 동맹 휴학과 이런 시위를 거행하였습니다. 5월 1일에 이 령정의 400여 명의 수공업자들이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일본이 꾸리는 이런 중앙학교를 제외한 이런 령정의 여러 중학교, 이 소학교들에서 이 전부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으며 일제히 식민지 교육 정책과 이 국민당의 이런 당화 교육을 반대하면서 이 민족 독립 정신을 기르는 교육, 러농이 수여하는 이런 교육을 실행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투도구에서도 이 300여 명 군중들이 집회를 가지고 일제의 이런 침략 주행을 폭로 성토한 동시에 반제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또 이 화룡현 자동의 150여 명 군중, 왕청현 북하마탕 등지의 이런 농민들로 집회를 가지고 또 이런 반일 시위를 단행하였습니다. 예, 기타 지방의 이런 농민들도 이 당지부의 령도하에 5.1 국제노동절 이런 기념 모임을 가지고 일제와 국민당 반동파를 반대하는 이런 삐라를 살포하였는데 이 연길형과 이 화룡형만 하더라도 1만 7천여 장의 삐라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훈춘형과 이 왕청현에서도 이런 많은 삐라를 등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래하여 5월 1일 이후 이 군중 시위는 전 연변에 파급되었습니다.
1: 네.
0: 5월 5일에 화룡현 이 약수동의 600여 명 이 농민들은 반일 시위를 거행하였고 이 돈화 액목의 또 1,500여 명 이 농민들은 집회를 가진 뒤에 친일 주기를 때려 죽이고 이 또 거리대 계약서와 장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5월 23일에는 이 화룡현 사립 이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이 3개 학교 이 교원과 학생 그리고 농민 600여 명이 시위를 단행하여 일본 침략자 이런 노예화 교육과 국민당 군벌 정부 이런 당화 교육을 반대하였으며 일제 괴뢰 당국을 습격하여 이 명동학교 사건으로 이 체포되었던 이 교원과 학생 3명을 구출해냈습니다.
1: 네.
0: 5월 23일부터 연변의 일부 농촌들에서 이런 토지 혁명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연길현과 이 화룡현의 이런 약수동, 투도구, 달라자, 삼도구 등지의 농민들이

0: 들고 일어나 우리 당위령도 밑에 이 선전대와 이 특무대를 조직하여 이 친일 주구와 이런 토호류신을 청산하고 이 소자 계약 문서와 고리대 장부를 불태워 버렸으며 이 지수 토호와 이런 친일 주구의 양식과 재산을 몰수하여 이 빈고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 네.
0: 네. 한편 이 투쟁을 통하여 또 이 농민 협회와 이런 농민 자위대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중공 동만 특별지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된 이런 붉은 어벌 투쟁은 신속히 전 연병 각지에 파급되었습니다.
1: 네, 네. 이 붉은 어벌 투쟁 가운데서 연변에서는 또 뭐 이 동북에서 제일 첫 농촌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활용 약수동 소비에트 정권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이 5월 중순에 이르러 이 특별지부는 연변 당지부로 이 재조직되었습니다.
1: 네네.
0: 네, 그 서기직의 왕경, 위원직의 리창일, 주건, 류용이었습니다. 이 왕경은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이 신춘을 또 이 화룡 평강구 약수동에 파견하여 이 농민 폭동을 령도하게 하였습니다.
1: 네네.
0: 네, 5월 27일에 이 약수동과 그 링금 마을의 1천여 명의 군중들은 이 성대한 집회를 가지고 이 약수동 소비에트 정부를 건립하였습니다. 예, 신춘이 령도한 정부는 이 당장에서 이 극악무도한 이 진을 죽으며 이 지주인 박필종 등 네 명을 심판하고 이 처단한 뒤 지주와 이 고리대 업주의 토지 재산과 농기구를 몰수하여 이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나서 또 이 약수동 농민 자위대를 건립하였습니다. 예. 이 대회에서 5월 30일에 규모가 더욱 큰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봉기 총지휘부를 내온 후 또 이 행동 계획을 제정하였습니다. 뒤이어 이 군중을 발동하여 80여 명 이런 무장 정규대를 이 11개 소대로 나누어 또 이 각지에 보냈습니다. 이 약수동 정부는 이 며칠 못 가서 이런 일제와 이 반동 군벌들에게 진압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창립은 우리 동만 로거 대중들이 자기의 신체를 고치고 이 자신을 해방하려 한 이 첫 번째 시도라는 점과 이 동북에서 이 제일 처음 창건한 로농 혁명 정권이라는 이 점에서 이 매우 심원한 이의를 가지며 이 동북 인민의 혁명 덕사에 이런 길이 빛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1: 네, 그렇죠. 연변에 5월 35, 36일 폭동은요. 그 어떤 투쟁이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0: 네. 5월 29일에 먼저 이 삼도구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이 지주의 가옥을 불사르고 이 비라를 살포하고 이 혁명 구호를 높이 외치며 이 530 폭동의 이런 처막을 열어놓았습니다. 예, 5월 30일 오후 약수동 세린하 장인강, 이도구 등지의 이런 수백 명의 농민들은 이런 군중대회를 열고 이 당장에서 이 고리대 문서와 이런 소작 계약서들을 불태워버린 후 이 정위대 폭동대를 앞세우고 이 세 갈래로 나뉘어 이 두도구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 당시 두도구는 연변에서의 이런 일제 침략의 중심의 하나로서 이 일본 령사 분관을 비롯하여 이런 통치기구들이 비교적 이 완비하였습니다. 예, 군중들은 이 두도구를 세면으로 포위하고 이도구, 삼도구 방면과 령정 방면으로 통하는 이런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조선인 거류민회와 이런 사도구 중평천 이런 보광학교를 불질러 이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으며 두도구 1번 령사관 분관을 습격하였습니다. 5월 30일 밤 령정 부근의 혁명적 군중들은 이 강학재, 김철, 황기범 등 이런 동지들이 직접 지휘하에 령정 동산 대륙고무공장 부근에 집결하여 이 폭동 동원을 한 후 두 개 대로 나누어 시내 일제기관과 이런 교통시설들을 파괴하였습니다. 한 개대는 령정 동쪽의 대불동 부근에서 이 조선 방면과 로도구 천보산 방면으로 통하는 이런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또 이 전선대를 넘어뜨렸습니다.

0: 150여 명으로 조직된 혁명적 군중들은 이 권총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또 발전소에 쳐들어가 이 기계를 맞추고 이 불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리하여 룡정시는 삽시간에 이 캄캄한 세계로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한계대는 이 천도, 철도, 이 룡정 기관차 착고와 이 룡정 정거장을 습격하였으나 이 적들이 화력이 강하여 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이 두 개 폭동대는 시내에 집중하여 이 작탄으로 일본 동양 촉식회사 이 간도파출소 사무실을 파괴하고 이 지주 동전복의 술공장과 대곡물상인 이런 김명희 집에 불을 질렀으며 룡정 서쪽 이 해랑강 협회 협회 철교의 동서량 쪽의 교각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이 차가 잠시 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5월 30일 날 새벽 연변 각지 혁명적 군중들은 이 당의 령도 하에 이 천지를 침감하는 군중적 폭동을 발동하였습니다. 이 남양평의 혁명 군중들은 조선 총독부의 보조 서당을 불사르고 계산톤 자동 철교를 소각해 버렸습니다. 이 글만동의 혁명적 군중들은 또 석유로 이 조선인 거류회 거류민회 이 사무소를 불살라 버렸으며 연길 소형자의 군중들은 당지의 지주와 자본가의 집 세체를 소각해 버렸습니다. 또 로두구의 군중들도 이 로두구 동쪽 불하통하의 철교를 소각하고 이 전화선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도구, 삼다구, 달라스, 호천가, 계산툰, 석건평, 동불사, 팔도구 등지의 이런 군중들이 당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기관을 습격하였거나 이 소각해버렸으며 룡정, 로두구, 남양평과 조선의 회룡지간이 전화선을 끊어버렸으며 또 일본 경찰과 이 앞잡이들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부분적 지구의 농민들은 어른 지주의 량식을 몰수하였으며 또 지주의 고리대 계약서와 이 집을 불살라버렸습니다.
1: 네. 이 붉은 5월 투쟁에 따라서 중공연변 특별지부는 또 8일 도나 앵목 폭동을 성세호대하게 일으켰다고 하던데요. 1년에 이런 지방폭동은 연변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방조직이 발전 장대해지는 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0: 네, 1930년 8월 1일에 중공연변특별지부는 또 이 돈화 앵목의 군중들을 등도하여 이 8일 폭동을 성세호대하게 일으켰습니다. 특별지부는 8일 돈화 앵목 폭동 총지휘부를 내오고 그 아래에 앵목현, 돈화현 두 개 대대를 두었는데 그 총인수는 600여 명이었습니다. 이번 폭동에서는 철교를 파괴하고 이 전화선을 절단하였으며 돈화현 공항국의 일부 주재소와 이 신계도 보위탄의 일부 방위소를 습격하였습니다. 붉은 5월 투쟁, 8일 돈화 앵목 폭동과 이 그 후의 1년의 이런 지방 폭동은 일본 침략자와 이런 반동 군벌 정부의 이런 연합 토벌로 하여 실패하였고 이 많은 공산당원, 공청단원, 혁명적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변의 이런 붉은 5월 투쟁, 8일 돈화 앵목 폭동과 이런 기타 각지의 지방 폭동은 이 연변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지방 조직이 발전 장대되게 하였고 또 혁명적 이런 반일 군중 조직과 이 반일 유격대 농민 정의대를 발전시켰으며 이 9.18 사변 후 이 연변 지구가 이 동북에서 맨 처음 군중적인 이런 혁명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는데 아주 이런 훌륭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 그렇군요. 그때로부터 또 본격적으로 기층 당 조직의 조직 건설도 활발히 진행이 됐다면서요?
0: 네. 1930년 7월에 만주 성유에서 파견되어 온 이런 공작조와 중공 동만 특별지부위원회는 이 러농 열성 분자와 이런 우수한 이런 선진 분자들을 중국 공산당에 받아들인 뒤에 이 각 지구에 나뉘어 가서 이 기층 당 조직의 조직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 려욕은 최정걸은 리성룡을 서기로 하는 이런 계산툰 구위를 건립하였고 또 왕경은 평강 구위를 건립하였습니다. 했으며 이 또 한별은 삼덕의 구위를 건립하였고 또 마수는 하마탕 구위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하에 1930년 7월 말까지 영변지구에는 5개 구위와 2개의 특별지부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층당조지구 회복

0: 철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월 말에 이랑구에서 이 동만 제1차 당원대표대회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지구에서 대표대회를 소집한 정황, 각 지구 대회에서 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정황, 사업계획을 이런 확정한 정황을 청취하고 이 중공중앙과 이 만주성의의 이런 지시정신을 전달 토론하였습니다. 8월 13일에 동만 제1차 이런 당원대표대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회의는 4일간 계속되었으며 또 이 선거를 통하여 7명의 중심현이 집행위원과 이 2명의 후보 집행위원을 내오고 이 연화 중심현 위원회의 창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중심현이는 성위에 직접 소속되었습니다. 이번 대표대회에서 중심현의 금후 사업로선과 사업로선 사업 임무도 토론 결정하였습니다. 중심현의는 건립된 후 이 치중하여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그해 8월 21일에 이 연길구위가 세워졌고 또 룡종구위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로투구 구위가 건립되었으며 같은 달에 이 훈춘 구위가 세워지고 계산툰 삼도구 평강 이 하마탕에도 선후하여 구위가 세워졌습니다. 이해 8월까지 중심현이 산하에는 10개의 구위에 61개의 지부가 건립되고 이 공산당원이 4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 중심현의를 건립한 후 또 이 여여원은 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위에 동만 철도 연선이 각 현을 순시한 데 대한 이런 사업 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심현의가 8월에 건립된 후 이 연변의 당 건설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중국 공산당에 이 가입한 공산당원이 도합 67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현의가 발전하고 장대해진 이것은요, 동반 투기를 창립하는데 튼튼한 조직적 토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이런 좋은 형세하에서 이 성유에서는 연변 나아가서 이 동만의 기타 지구의 혁명 사업을 강화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이 중심현의의 토대 위에서 또 동만 특위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 곧 설립되게 될 특위의 임무도 이 확정하였습니다. 9월 말에 만주성 총동맹위원회는 이 곧 나오게 될 동만특위에 이 미리 지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지시서한은 이 동만의 혁명 형세를 분석하고 나서 이 동만 각 현에는 70만 이상의 조선족이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파산당한 농민과 빈민이다. 그들은 중일 통치 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이 압박 밑에 정치, 경제, 언론, 행동 모든 면에서 이 추호의 자유도 없다. 혁명 투쟁만이 그들이 유일한 출로이다. 그러므로 이 동만 특위는 건립된 뒤 즉시 유격대를 정돈하여 이 홍군을 건립하며 이 각지에서 유격 전쟁을 더 보편화하는 데 나아가며 이 공산당원을 군사화하고 군중 무장력의 조직과 이 훈련을 강화하고 이 홍군의 발전 장대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공 만주성 총동맹위원회는 이 동만 각 현의 이런 혁명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동만 각 현의 당조직 사업을 동만특위에서 직접 지휘하고 포치한다라고 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10월에 만주성 총행동위원회는 이 려요원과 또 이 양림을 연변에 보내어 이 동만특위를 조직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이래하여 1930년 10월에 이 려요원과 양림은 이 연변에 온 뒤 연화 중심현이 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 동만 특위를 건립할 때에 대한 이런 성위의 결정과 동만 특위에 주는 이런 성위의 지시 정신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회의

0: 이에서 이 성위의 이견에 조차 이 동만 특위를 내왔습니다. 이 특위 서기직은 려여원이 맡았습니다. 이 또 성위의 지시정신에 조차 이 연변지구의 이런 반일무장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동만특위는 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양림이 군위 서기직을 담임하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서 우리 연변지역에서 애초 어떻게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설립되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역사 속으로 이제 가봤습니다. 시간도 좀 빠듯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뭐 중공 동만 특위 성립 후에 당 조직의 적극 발전에 대해서 혁명무장 건설에 대해서 또 진일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당 창건일을 맞으며 연변 지역에서 당 조직의 설립은 어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노혁명 근거지란 자랑스러운 칭호를 지는 연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명기하고 선구자들의 그 정신을 널리 널리 고양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네, 하루 또 월요일 되어주시기 바라요.
2: ...북경시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